0: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씨급 명종이 및 중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이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이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이약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연변 우기대학방에서는 회원분들께서 지난 20년간 보내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변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부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란다는 호생의 손등을 쓰다듬으며 호생도 좀 더 행복해져야 한다고 위로했다. 호생은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아버는 다시 맥주 두 병을 시켰다. 란다는 맥주를 한 잔 마시고 얼굴이 붉어졌다. 시계를 보고 급히 일어나며 다음 주 결혼식에 아버는 설지를 데리고 오고 호생도 꼭 참석해달라고 부탁했다. 두 사람은 밖으로 나가는 란단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호생은 설지가 이미 아버에게 모든 것을 말했을 줄 알았다고 얘기하며 자신은 란단이와 완전히 관계를 끝냈다고 고백했다. 아버는 할 말을 잃었다. 호생은 자신이 이사한 뒤 란단이 어머니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고 향왕 사위를 찾아 주선하러 다녔다고 설명했다. 사람은 누구나 더 높고 좋은 것을 향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결국 란다는 향왕 남자를 두 번 만난 뒤 바로 등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아버는 그 이후는 어떻게 되었는지 물었다. 호생은 지금 모습이 그 이후라고 답하며 란다는 바쁘게 결혼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식당이 문을 닫을 때까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다. 호생은 안 좋은 소식이 전해왔다고 말했다. 소모의 아내가 작년에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다. 아버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호생은 인생은 한편의 꿈과 같다고 중얼거렸다. 호생은 자신이 소모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아버가 언제나 진지하지 못한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버는 더 이상 생각하기 싫다고 말했다. 이어 아버는 한동안 아버지가 자신을 자주 뒤쫓아 다녔다고 얘기했다. 이발소에 들어가는 모습, 소모와 수다를 떠는 모습, 소진을 데리고 골목을 드나드는 모습, 나중에는 설지를 데리고 전차를 타고 다니는 모습까지 모두 직접 보았다는 것이었다. 호생은 이런 아버지도 있냐며 마치 비밀 요원 같다고 놀라워했다. 아버지는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어제 이모가 이 말들을 전해주었다고 했다. 아버는 정말 창피하다고 말했다. 호생은 묵묵히 듣고 있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말없이 걷다가 집으로 돌아갔다. 호생은 잠자리에 들었고 아버는 술 기운에 취해 전등 아래로 다가가 편지를 썼다. 편지는 설지에게 보내는 내용이었다. 오늘 호생을 만났고 란단이 향락 남자와 결혼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았다고 적었다.

호생과 란단의 과거가 떠올랐고 아보와 설지 둘 사이의 추억도 생각이 났다고 쏘내려갔다. 남녀는 마지막에는 현실을 직면해야 하고 변화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고 위로했다. 이제 호생과 란란도 헤어졌고 자신들도 관계를 끝내야겠다고 적었다.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부탁하며 이 말은 자신에게도 하는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지난 추억은 마음에 간직할 것이고 모든 것이 순조롭기를 바란다고 적고 제일 마지막에는 아보의 이름을 썼다. 이틀 뒤 아보가 조양 신천 대문에 들어서려 할 때 소진이 달려왔다. 소진은 큰아버지가 낯선 남자와 심하게 싸워 창유리를 모두 깨뜨렸으니 빨리 가보라고 재촉했다. 아버는 방으로 급히 달려갔다. 정말 두 채의 창유리가 모두 깨져 있었다. 큰아버지는 방 안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으며 가슴 단추 두 개가 빠져 있었다. 작은 아버지는 이미 자리를 떠났고 할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으며 할아버지는 침대에 기대어 두 눈을 꼭 감고 있었다. 큰아버지는 아버가 왔냐고 반갑게 맞이했다. 아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큰아버지는 방금 거의 인명사고가 날 뻔했으며 작은아버지가 자신을 때려 죽이려 했다고 불평했다. 아버는 왜 창유리를 깨뜨렸는지 비가 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다. 큰아버지는 돈 때문에 작은아버지가 먼저 자신을 때리고 창유리를 깨뜨렸다고 변명했다. 아버는 침묵했다. 창밖에는 이웃들이 모리를 내밀고 구경하고 있었다. 이모는 이웃들에게 비켜라며 소리쳤다.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늙어서 괴롭다고 중얼거렸다. 이모는 큰아버지를 비평했다. 부모님의 생사도 돌보지 않고 재산만 독차지하며 남동생들을 괴롭히고 눈에는 오직 돈밖에 없다고 말했다. 큰아버지는 외부 사람이 참견하지 말라고 화를 냈다. 이모는 자신은 가족이므로 당연히 참견할 수 있다고 맞섰다. 큰아버지는 빨리 밥이나 지우라고 재촉했다. 이모는 이제 돈이 생겼다고 큰 사령관 행세를 한다며 비꼬고 여기서는 더 이상 밥을 해주지 않을 것이니 식당에 가서 먹으라고 말했다. 이때 할아버지가 일어나 더 이상 싸우지 말고 지금 총액이 얼마인지 먼저 말하라고 요구했다. 큰아버지는 얼마나 될 수 있겠냐며 답을 회피했다. 할아버지는 구체적인 금액을 말하면 자신이 직접 나눠주겠다고 말했다. 큰아버지는 이 일은 자신이 처리할 테니 할아버지는 관여하지 말라고 답했다. 할아버지는 다시 한번 말해보라고 윽박질렀다. 할아버지가 눈을 부릅뜨고 노려보자 큰아버지는 사남로의 집은 남동생과 여동생들이 살아도 좋지만 부동산 등기증에는 오직 자신의 이름만 적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모는 탁자를 치며 법정에 가자고 소리쳤다. 할아버지는 두 눈을 꼭 감고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다시 소모의 집으로 시선이 옮겨진다. 멀리서 닭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연탄난로의 냄새가 풍겨왔다. 골목 뒷문에서는 식초 고추장 냄새와 물고기의 비린내가 섞여 풍겨나왔다. 소모의 어머니는 찻잔을 탁자에 내려놓았다. 엄마가 이번에 온 것은 중요한 일 하나를 묻기 위해서라고 얘기했다. 결혼한 뒤 소모는 왜 자꾸 고향집에 돌아오지 않는지, 춘향이가 세상을 떠났을 때도 찾아오지 않았는지 물었다. 그리고 최근에 소모가 낮에 엄마가 출근한 사이에 대자명종 고향집에 와서 2층 방에 앉아 있는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정말 그런 일이 있는지 되물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이 있으니 제대로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하며 소모를 바라보았다. 소모 어머니는 소모에게 주변 사람들에게서 들은 소문을 전했다. 소모가 모관살로 집을 떠나 다른 곳에서 살 생각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으며 그 집을 형에게 넘겨주어 형의 결혼집으로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었다. 소모는 이 말을 듣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에 깜짝 놀랐다. 어머니는 만약 소모에게 그런 생각이 있다면 자신이 미리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소모는 이 모든 이야기가 헛소리일 뿐이라고 부인했다. 어머니 역시 처음에는 이 소문을 믿지 않았다고 말했다. 소모 형의 여자친구 회사에 부부용 임시주택이 이미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소모는 웃음을 지으며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어머니는 소모가 대자명종 집에 가고 싶다면 마음대로 가도 좋지만 다음에는 가족들도 있을 때 당당하게 방문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저녁밥을 먹으러 온다고 말을 하면서 여자 이웃과 몰래 만나는 것은 옳지 않았다. 차라리 착한 여자를 찾아 모관살로 집의 주인이 되어 평탄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냐고 소모에게 말했다. 말을 마친 소모 어머니는 빠르게 문 밖으로 나갔다. 소모는 의자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멀리에서 소주의 선박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실내에는 연탄 냄새가 퍼졌다. 앞에는 격투기 선생님 김매, 조제, 본 선생의 얼굴이 차례로 나타났다.

이어 과거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한때 소모는 공장에서 오후 교대 근무를 했었다. 사작업반에 있던 여노동자 한 명이 자주 그를 찾아왔다. 그 여자는 소모에게 금상사포 한 장을 달라고 요청했고 이튿날에는 용접봉 네 개를 가져와 양말 뜨개바늘 한 쌍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소모가 정성껏 바늘을 만들었다. 소모는 그 여성이 매우 기뻐하며 이 바늘로 자신에게 옷을 짜주고 이불매를 만들어 주겠다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또한 시계 핵심 작업반의 국분이는 자신이 밥을 사려고 줄 설 때마다 대신 사주겠다고 했으며 어제는 만두 한 그릇을 대신 사주었다고 얘기했다. 번 선생은 결국 두 사람이 한 식탁에서 식사를 했을 것이라고 추측하며 웃었다. 번 선생은 소모에게 공회에서 최근 선생님을 초빙하여 춤을 가르친다고 얘기하며 소모에게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권유했다. 사실 춤 자체를 배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를 통해 여러 여성과 친분을 맺을 기회를 가지라는 의도다. 소모는 점심시간 후 공장 6층 옥상에서 본선생 제자인 사안을 만났다. 서로 간단한 인사를 나눈 뒤 사안은 소모에게 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이 춤은 제수풍의 춤이었다. 수업은 일주일에 두 번, 한 번에 한 시간씩 진행되었다. 사안은 소모에게 춤반에는 여러 아씨들과 여자 노동자들이 있지만 얼굴은 평범함으로 먼저 춤을 추며 기회를 천천히 기다리라고 조언했다. 사안은 소모에게 작업반 여자들 중에서 누가 가장 예쁘다고 생각하냐고 물었다. 소모는 주저없이 시계 핵심 작업반의 국분이라고 답했다. 사안은 크게 웃으며 소모의 눈이 매우 뛰어나다고 칭찬했다. 국분이는 공장에서 손꼽히는 미인이기 때문이다. 어느 날 점심시간 소모는 돈가스 국수를 먹고 있었고 국부는 만두를 먹고 있었다. 국부는 소모가 춤반에 참여한 것을 알고 있었으며 이제 여자친구를 사귈 생각이냐고 웃으며 물었다. 소모는 두 번 정도 다녔다고 짧게 답했다. 춤반 수료 마지막 날 공회는 모든 수강생에게 참여를 독려했다. 소모는 퇴근할 준비를 하지만 본 선생은 왜 가려고 하냐며 물었다. 춤추러 가며 게으름을 피우면 너무 아깝다고 이야기하며 소모를 강하게 설득했다. 본 선생은 소모를 이끌고 6층 옥상으로 올라갔다. 옥상에는 채색 조명이 켜져 있었고 긴 탁자에는 오렌지 주스가 준비되어 있었다. 온통 젊은 남녀들로 가득 차 있었다. 본 선생은 여자 한 명을 소모에게 소개시켜주고 함께 춤을 추게 한 뒤 옆에서 지켜본 뒤 자리를 떠났다. 소모가 세 번째 곡을 추는 중 어깨가 다른 사람과 부딪힌다. 그 상대는 다름 아닌 국분이었다. 국분은 환하게 웃으며 다음 곡은 자신과 함께 추자고 제안했다. 다음 곡은 느린 춤이었고 국분이는 소모보다 훨씬 춤에 능숙했다. 두 사람은 마주 서서 서로의

월요일에 다시 만나 춤추기로 약속을 했다. 월요일 오후 서모는 약속 장소에 도착했다. 문 앞에 섰을 때 날씨는 이미 매우 추워졌다. 날씨가 차가움에도 불구하고 젊은 남녀들이 모여 뜨거운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마치 봄이 온 것처럼 설레는 분위기였고 많은 연인들이 이곳에서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40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매술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박용일 작사, 김창근 작곡의 꽃떡 사랑을 준비했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고운 꽃을 닮아서 꽃떡인가, 꽃나비 춤추며 날아온다오. 처녀의 알찬 솜씨 담긴 꽃떡은 어여쁜 한 송이 꽃이라오. 꽃떡 사랑 처녀의 마음, 방실 웃는 행복의 꽃이라오. 향기롭고 맛좋아 꽃떡인가, 꿀벌이 반기며 찾아온다오. 처녀의 고운 마음 담긴 꽃떡은 언제나 달콤한 꿀이라오. 꽃떡 사랑 처녀의 마음, 방실 웃는 행복의 꽃이라오. 박은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이 시간 편집의 오영란, 제작의 박무림, 방송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매주 일과를 마칩니다.
1: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2: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1: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2: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3: 소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몸과 마음의 건강 지키는 방법 함께 배워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대 활동이 있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 치료 약품 3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더 드리고 9곽 구매하시면 3곽을 더 드리는 방식으로 많이 구매하시면 더 많이 드리는 우대 활동인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매 지점은 연길신약대학방 및 준해 각 신약대학방 본점이고요. 무료 배달번호 혹은 상시한 문의 전화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네, 아래 박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좋은 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좋은 청심환 이 제품 자체는 치명을 위주로 한 8가지 진기약재 조합으로 되어 있으면서 청심, 치명, 발미안이라 이렇게도 되어 있겠습니다. 부신 몽약 유한회사에서 제조된 몽약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그 공능 주체로 놓고 말하면 심폐를 유연하게 하고 기혈이 잘 소통되게 하면서 마음이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폐리 심한 증상을 개선해주게 되어있고 가슴이 침침하고 부딧하고 룩골까지 아파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올리숨을 구하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주게 되어있습니다. 특히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는 본인 혹은 가족들이 지켜보게 되면 왕왕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심장병 환자들은 많이 동반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심폐열이 심하다는 건 구체적으로 뭘 말하게 되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진을보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심폐라는 건 심장과 폐열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폐열이 심하다는 것은 중뇌설 증상에 관한 학설입니다. 림상표현은 조약이 뭐인가? 그러면 심폐열이 심한 림상표현은 가슴이 침침합니다. 기침을 잘 긋습니다. 가래가 성합니다. 가래 색깔이 진하고 입이 마르고 입이 쓰고 입에서 냄새가 나는 그러니까 입이 마르다 당뇨 아닌가 소갈증 아닌가 입이 쓰다 내 단순 담낭의 이상으로만 입에서 모진 냄새가 난다 이러면 구강청소 혹은 위에 문제가 있는가 이렇게만 인정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증상을 모두어서 심폐열이 심하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심폐열이 심한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은 단순 한 가지 치료에만 매달리지 말고 오히려 심장병 치료에 있어서 좋은 청심환 이 제품을 시작해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많은 분들이 방송에서 말씀하신 걸 들으셨겠지만 해도 제일 전형적으로 많이 정말 고통스럽게 느끼는 게 입에서 그렇게 구강청소를 해도 소화계통에도 별 문제 너무 진한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입에 모진 냄새 때문에 마스크 끼면 내가 오히려 그 냄새에 질식하거나 혹은 또 어디 모든 장소에 나가기도 힘들었는데 좋은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고 나니까 얼마 가지 않아서 어떤 분들 한 달 그보다 좀 더 길거나 조금 더 짧은 시간에 입에 냄새가 집에 여러 식구들한테는 허물없으니까 하체 해내보내고 아무런 냄새도 없는데 이 정도까지 좋은 효과를 보신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이라 하게 되면 단순 왼쪽 가슴 아파서 내가 심장병인 것이 아니라 이제 이야기한 심폐열이 심한 여러 가지 증상 가운데는 엉뚱한 증상들이 많이 따르게 되었는데요. 본 제품 좋은 청심환은 이미 여러분들한테 다가서면서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 우수한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는데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면 효과가 빠르고 효과가 확실하고 부작용이 거의 적거나 없는 이러한 특점을 갖고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좋은 청심환은 견지하면 견지할수록 우수한 효과를 거두게 되어 있으니까 기본 그 한각의 가격은 199원인데요. 한각은 12일간 좌우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위에서 우대정책을 설명드렸는데요. 세각의 한각, 9각의 세각, 18각의 6각, 세각의 한각이기다면 한 달 반, 그리고 9각의 세각이기다면 넉 달 동안, 18각의 6각이기다면 24각이기다면 여덟 달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례적으로 세각의 한각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으니까 이때 한각의 평균 가격은 140원 좌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진 심장병 치료에 있어서 단순 병원에 입원하는 것은 그때 혹은 또 구급약 구시환 같은 거 갖고 다니는 분들은 구급할 뿐 장기적인 효과성에 대해서는 본 제품 초운 청심환을 믿고 복용하신 분들은 기본으로 심장병 때문에 다른 큰 건강의 이상이 나타나는 것을 피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운 청심환은 심장병 치료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견제해서 복용하신 결과 좋은 효과를 거두셨다고 하는데요. 심장병의 핵심은 부정맥, 협심증, 심근경색 대체적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어 있겠습니다. 부정맥이라는 건 실리부츠입니다. 1분의 60부터 100차까지 기본 용허범위에 속하는 심률인데요. 그러니까 60부터 100차는 정상 범위라 하지만 해도 평균 심률은 60차 벗어져서 1분의 7, 80차 좌우면 됩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자나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0: 네. 말씀하세요.
2: 네. 네, 전화 온다.
1: 아, 그럼요. 말씀하세요. 장장님. 네,
2: 저는 이 오리숨이 잘 올라요. 예. 그 다음에 가슴이 계속 침침한다.
1: 아, 예. 전형적인 예. 심장병 증상 가운데 가슴이 침침한 증상이 많이 동반합니다. 예.
2: 예, 그래. 예, 심장이 좀 빨리 뛴다.
1: 예.
2: 예, 그럴 시에 막 후두루두 떨긴다거든.
1: 그렇죠.
2: 그리고 기침이 좀 난다.
1: 예.
2: 그래. 목에 좀, 목에 가래가 생겨갖고, 기침 계속 해준다.
1: 아, 심폐혈이 심한 증상입니다. 예.
2: 예. 정신환이 선생님 강의 듣고 서 다른 약을 그 전에 써봤는데, 효과가 없었겠다. 그래. 이 약 쓴 게 그래도 얻은 전문가는 5달 먹습니다. 5달 채.
1: 아, 그래요? 예, 예.
2: 예, 굉장히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1: 예.
2: 이 가슴 침침한 것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심율도 제대로 돌아오고 정말 이 여러 방면으로 내 지금 효과가 대가 현저히 좋아졌습니다.
1: 아 그럼요. 예예. 예.
2: 예, 그래 밤잠도 좀 잘 잔다. 그리고 소화도 잘 되고 예 그리고 특히 그 저 혈압 조절이 잘 됩니다.
1: 아, 심장병이 100분제 92가 고혈압을 동반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 주시고 있습니다. 심장병 치료했는데 고혈압이 해결받으셨다. 바로 그렇죠.
2: 예, 그리고 기침도 좀 나아졌습니다. 어떤 목에 가래도 떨어졌습니다.
1: 그렇죠. 예, 예.
2: 예. 아니, 정신만 좀 아니고 뭐 가격도 저렴하고 또 뭐
1: 효과성에 대해서 의심할 바가 없죠. 예.
2: 예, 이 말 봐왔습니다. 그리고 고요증주지.
1: 예.
2: 증주하지. OCT 때다, 예, 그래. 예,
1: 그렇습니다. 예, 예.
2: 시름 넣고 먹을 수 있었지만은 때다 좋습니다.
1: 예.
2: 그래.

0: 계속해 오늘도 충분하겠습니다.
1: 예.
2: 네.
1: 배달 전화번호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3-95번입니다.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정신만 쓰는 환자입니다. 저는 어전 세계로 쳤었습니다. 그 가슴이 두근거리고 곁에서 말해도 놀라고 전화 소리도 놀라고 예, 문소리도 놀라고 예, 그저 뭐 어쩔 바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런 저 어니가 반드시 하기 눕지 못하고 올리심 내리심 어떨 때는 쉬지도 못하고 예, 그저 소음이 딱 막히는 것 같은 게 말도 못하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입안이 냄새 나다 못해 사람으로서 아이 되고 집을 시설질이 그렇게 해도 아이 되고 하는 게 선생님 강의 듣고 소리 이거 석격가는 세각에 한각주가 한 달이 됩니다. 예.
1: 한 달 반.
3: 그래 먹은 게 예. 아 그거 그래 먹은 게 우선 먼저 입안이 냄새 나던 게 이렇고 입안 그렇게 아프던 게 이렇고 예. 모세비를 못 넘던 게 그래고 혈압 조절이 잘 되놨거나 숨이 내려간다.
1: 예.
3: 예, 올리숨 내리숨 쉬지 못하던 게 그 감기만 오면 가랑가랑 하던 게 그것도 다 떨어지지 얼마 좋습니까? 그리고 그래. 몸이 헷갈아지고 소화가 잘 되니까 예, 밥을 잘 먹어놓고 몸도 부들고 할까나 예예 좋아질 때 계속 단기적을 쓰자고서 또 아홉각 배달 받자 그래.
1: 예, 건강하세요.
3: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아, 저는 예, 심장이 나빠서 지금 좋은 정신을 쓰고 있습니다.
1: 예.
4: 그래서 예, 문을 예, 집에서 열어도 놀라고 그리고 예, 우리 집층인데 내려갔잖아요. 아무리 내려가나 올라오나 예, 올라올 때는 한 서너 번 셌다가 올라온다.
1: 아하, 예, 숨이 차서. 예, 예.
4: 예, 숨이 차서. 그래 왜 한데 나가서 이제 자동차 고동 소리 올라서 심장에서 왔다 뛰고 뛰고 그랬는데 아 이거 차원 선수 안 했으니까 아 지금 그런 세상이 없어졌습니다.
1: 네 예, 그렇죠.
4: 이 수준에는 니네 맥이 없고 이 당일에 한 바퀴 드러내기 좀 바빠졌습니다.
1: 그렇죠.
4: 아, 그러니까 이거 무슨 원인가 해서 계속 이런데 우리 딸이 와서 한국에서 와서 말하기 나 병원 도망 가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가볼까 심장이 한 60% 막혔답니다.
1: 아, 예, 예.
4: 그래서 병원에서 수술했습니다.
1: 아, 주사.
4: 예, 예. 주사를 두 개 넣었습니다.
1: 아, 그랬어요. 그럼 70이 거의 넘었습니다. 그때는 이미. 예. 몇 분째, 예.
4: 그래 넣으니까 예. 저는 아세리온 시원하셨습니다. 맥이 나고 예.
1: 그렇죠.
4: 아 근데 매년 또
1: 몇 년 또 지나갈까 또 다시 새롭게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난다. 그렇죠. 바로 예, 그렇습니다. 예. 주자가 예. 끝이 아닙니다. 예예. 예.
4: 그래서 지금 좋은 소식을 소개했는데 야 어제는 이렇습니다. 이 뭐 어제 주사를 놓은 게 그 그까 뭐 관계 없이 어제는 맥이 난다.
1: 예 예. 예.
4: 그리고 숨 차던 게 숨 차지 않고 그리고 잠 자지 못하고 지금 잠을 잘 잡니다.
1: 예.
4: 그 손소시 안에 내가 이렇게 효과 있으니까 더 싸서 쓰자고 그랬나.
1: 아 그렇게 하시오. 심장병 치료 제품 초원 정신만은 믿고 쓰시게 되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으니까 열심히 료성을 따라서 견제하시기 바랍니다. 한 개 치료 과정은 넉 달이니까 아홉 각을 사서 세 각을 받게 되면 넉 달은 기본으로 복용할 수 있으니까 아, 열심히 견제하는 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건강하세요.
4: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 정신환 이 제품 자체는 심장병 치료에 있어서는 믿고 일단 쓰시게 되면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서 확실한 효과성을 나타내게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본 제품 자체는 한 번에 제일 낮아서 20알 그리고 증상이 심각한 분들 가운데 한 봉돌이 안에 20알이 들었는데 콩할 만한 게 그런데 증상이 심각한 분들 가운데서는 25알씩 한 번에 25알씩 하루에 두 번 자고 이렇게 한 달 견제하면서 지켜보다

가 제일 최저류 수마일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 수마일을 견제하시면 수마일 밑으로 떨어지면 효과가 없습니다. 이래서 제일 최저류 수마일로 해서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인데 어떤 분들은 벌써 연락 따로 복용했던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자기 절로 한 번 복용했다 다시 조금 불편한 것 같으니까 다시 또 두 번으로 견제하는데 먹었는지 먹지 않았는지 위에 간에 콩팥의 부담이 전혀 가지 않더라 이렇게 말씀한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장은 군주의

0: 로서 증상으로서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어 있겠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예, 네. 안녕하세요.
2: 야, 전 톤스마우스는 환자입니다.
0: 아, 그래요? 어떠세요?
2: 야, 이 전 톤스마우스 나를 살고 왔었구만.
0: 예.
2: 나는 예, 지네 숨차 걸지도 못하고 그 다음엔 또 집에서 문을 닫아도 부들부들 떨었었구만. 예. 놀랐어요.
0: 남이 문소리에 내다 구성도까지 놀란다는 건 심장에 심각한 이상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2: 그래고 내 더 나와도 막 떨기고 그래서 예, 그냥 그저 심장약을 계속 그놈아 여기서는 어지단지하고 계속 물었었구만.
0: 아, 구심하는 예.
2: 예. 그래던지 예, 이 천통심하는 선생님이랄까 내 이거 처음에는 예, 하나 더 주는 것은
0: 아, 생각이 한가? 예, 예.
2: 예. 그래, 그거 먹을까? 예. 떨기던 증상이가 상기 떡고 났을까? 그 다음에는, 오, 이게 내게 맞는구나 해서 내 계속 먹었었구만.
0: 아, 예.
2: 그래까 예. 혈압이 높은데도 나는 맥박은 약간씩 떼서 예. 이사를 배우면 아줌마는 예. 맥박이 뛰다 또 어간에 쉬고 또 뛰니까 맥이 없었구만 이랬었구만.
0: 예, 실리부치입니다. 예, 예.
2: 예, 그래던 게
0: 부성맥.
2: 40, 예. 고혈압은 180 이렇게 해서 날마다 약을 세 가지 씹어먹었었구만.
0: 예.
2: 아침에 두 가지, 또 오후에 또 하나 먹고 이랬는데 지금은 예, 세 가지를 아예 먹었었구만.
0: 아, 그래요? 예, 어떻게 하세요?
2: 한 가지를 가지고 두 번 먹었었구만.
0: 아, 예, 예.
2: 그리고 예. 맥박이 42, 43 이러던 게 어서 65, 67이 됐었구만.
0: 아이고, 너무 정상으로.
2: 야, 이 정신마에 내기는 참말 뒀었구만.
0: 아, 그래요.
2: 그래, 예. 어선 두 개 되어서 남아 먹을까, 예. 한 날에 두 번 먹을 때 있고, 어떤 때는 한 날에 한 번만 먹었구만.
0: 예, 그래, 됩니다. 장소를 쪼쪼라세요.
2: 한 날에 건네선 또 두 번 먹고, 이렇게 아. 할까, 예. 내가 지금, 계속 살라도 댕기꾸만.
0: 아, 예.
2: 야, 선생님이 이게 돈 약을 소개를 했길래, 내 채소도 싸서 먹지, 숨이 그리 차서 걷지 못하더니, 아면에 앉아있는데 놀라던 일이.
0: 하하하, 그래요, 예.
2: 야, 정말 감사했구만. 난 예. 그래, 이거 거서 계속 먹을 예사 했구만. 계속 예. 오늘은 335에다 옷대를 넣어 눌러서 또 배달을 받다고 그래요.
0: 아이고, 너무 잘 기억하셨네요. 예, 예.
2: 선생님, 감사합니다. 좋은 약 소개를 해서.
0: 예, 건강기원입니다.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세요.
3: 네, 지난번에 이거 조조심한 세터 잡고 심장을 해서 그 다음 맞다던 게 지금 다음 배달 다신다.
0: 아, 예.
3: 예. 그래서 한 다섯 통 더 배달해 주죠.
0: 아, 그렇게 하세요. 배달 전화번호 3325번 연락하시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3: 아, 네. 감사합니다.
0: 건강하세요.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4: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0: 예.
4: 아, 이 좋은 정신 말이 우리 언니는 이 자식도 너무 좋았어요. 지금 자꾸 내가 말이야, 네, 이 좋은 약 어디서 이렇게 알아는 거 같네. 그래, 다 쓰고서는 지금, 이전에, 아, 숨이 차서 헐떡거리며, 우리 집에 3층밖에 안 생겨도 올라올 때는 몇 번 쉬어서 올라가고, 앉았다 올라가고, 두 발을 모두 올라가고, 그래고 소리, 나 바깥에 나가 빈도한 것도 그런 것도 그냥 그래 숨 차갑니다.
0: 아,
4: 이거 네. 벌써 내, 처음에는 세 통 다 지냈단 말이야. 벌써 한 통 다시가 숨 찬 게 많이 났더라, 하지 않고.
0: 아, 그렇죠.
4: 예, 그리고 우리 언니 원래 기관지 나빠요. 기침하겠는데 기관지 때문에 그런 게 했던 게 다 심장 때문에 그런 거 몰랐단 말이야.
0: 심폐혈이 심한 증상에 기침은 잘 지켰죠.
4: 예, 그리고 그렇게 나고서 가래가 성하고 가래가 바람에 아침에고서 그래서 물을 누르가지고 무질러 받고 그리고 또 우리 그거 우리 언니 남편이 말하는 게 있는데 야, 어제 언니 입에서 냄새들이 나는 거 같아요.
0: 예.
4: 그랬네요. 다 그 언니 그 심장병 그 다시라고 하니까 아 그래 빨리 치료해야 되지 이 하고 계속 다시라 이 다시 요즘에는 많이 나았답니다.
0: 예.
4: 그리고 또 우리 언니 위가 나쁘던 거 이거 다시 이게 위가 용서하셨대.
0: 아, 그럼요. 예예.
4: 위 나빠서 그냥 그 잡살뚱만 잡수고 위가 한참 쓰리다든지 아프다든지 그 깔깔이 그냥 하고 위가 바쁘게 해서 그러던 게 이거 사실 난 위에서 와서 내가 좀 바보

0: 잘 잡습니다.
1: 예, 심장은 군주의 기관이어서 관리하지 않는 부분이 없게 되는데 소화계통의 문제도 심장 때문에 심장에서 위동맥의 피를 제대로 수통하지 못하게 되면 소화가 잘 될 리 없죠. 아침에 먹은 음식이 점심에, 점심에 음식이 저녁까지 식욕이 없고 소화가 되지 않고 사람은 초췌하고 맥임 떨어지고 그럴 수 있죠.
0: 그리고 우리가 언더 혈압도 높고 관심병도 있단 말입니다. 예, 혈압 관심병이다가 혈압이 높았어요. 그냥 항상 혈압약을 막 잡수고. 요즘에는 혈압약 별로 안 잡수고 혈압이 두고 딱 정상이라서.
1: 예,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0: 이야기 혈압도 가능하는 모양인데.
1: 심장병을 치료했는데 혈압이 조절받으셨다. 이게 기본입니다. 예. 심장에서 제대로 박동을 진행한다면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박동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게 되면 심장 관상동맥부터 심장 근육이 정상으로 돌아와야 되는 건데 이 제품 쓰니까 그런 정상으로 돌아오니까 혈압이 조절받는 겁니다.
0: 그래 혈압이 야 혈압 정상이 못 돼서 그다 항상 그 혈압약을 중시해서 쓸 때는 막 기억력이 떨어져서 나 그래서 하루에 두 번 먹을 때지고 한 번 먹어야 되는 그런 거 막 혈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여기 바빠하는 게 요즘은 이 혈압이 정상이 되는 거라 그러면 별 어떨 때는 이틀에 한 번씩 먹을 때 뭐 사흘에 한 번씩 먹을 때 그런단다.
1: 점차 길게 복용하는 거죠.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면 혈압약을 점차 지내보면서 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넉 달이 지나가면.
0: 그렇지, 그렇지. 예. 그런 그런 어려운 그런 이렇게 뭉쳐서 혈압이 딱 등세해서 뒷골이 그리 아프던 게 지금 뒷골이에요. 혈압 올라가면서 뒷골이 뒷골이 그리 아프던 게 어지럼증이 나던 것도 아니나지 얼마나 좀 먹겠어. 그래서 이런데야 일선냐고 난 계속 먹겠다면 이번에 아홉 통조리 배달을 받겠답니다. 오늘.
1: 예, 그렇게 하라 하시오. 예, 예. 배달 전화번호 3325번 잘용하시기 바랍니다.
0: 3325번 예, 예. 오늘 배달 받겠죠. 예. 예. 예, 감사합니다.
1: 건강 기원합니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심장병은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 많이 주셨지만 해도 단순 왼쪽 앞가슴 아픈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증상을 동반하게 되어져서 왕왕 오해하면서 심장병 치료를 늦추는 이런 편향이 많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심장병이 전형적인 증상 가운데서는 움직이면 숨이 많이 찹니다. 숨이 많이 차게 되면 단순 호흡계통의 문제 이렇게만 인정하게 되어있지만 해도 그리고 심장병이 백분제 92가 고혈압을 동반하게 되어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심장병 치료를 했는데 고혈압이 해결받으셨다는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는 걸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는 병원에 입원했다 나왔을 때 진단에 팡찬이란 심방세동이라는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팡찬이라는 것은 심장은 바로 구조적으로 놓고 말하면 네 개 칸으로 나눠 있습니다. 심방과 심실로 나누는데 심방은 피가 들어오는 칸이고 심실은 피가 나가는 칸인데 들어오는 칸에 또 좌심방, 우심방, 고관에 판막이 딱 있습니다. 이 판막이 열렸다 닫겠다 이게 제대로 완성되지 못하고 그리고 심방에서 심실로 나가는데 또 얼젠방, 산젠방이라는 게 이런 판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판막이 하루에 10만 찾아오 열렸다 닫겠다 열렸다 닫겠다를 이거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심장이 일을 많이 하게 돼 있습니다. 이만한 일은 다 누가 부추기게 돼 있는가 하면 관상동맥이 제대로 심장 근육의 영양 공급이 따라가서 에너지를 보충해주는 차원에서 심장 근육은 하루에 10만 찾아오 수축 연체했다 놨다 합니다. 하루에 심장을 통과하는 혈액량은 1만 4천 건인데요. 이렇게 많은 일을 하자면 관상동맥이 정상으로 심장 근육이 정상으로 그리고 판막이 정상으로 열렸다 닫겠다 이런 과정을 전부 완성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팡찬이 있는 분들 가운데서는 심방세동이 있는 분들 가운데서는 그러니까 판막이 제대로 열렸다 닫겠다 이게 잘 완성되지 못하는 분들 가운데서는 중풍 후유증이 보통 사람들에 비해서 5~6배 높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보통 중풍이라는 것은 내 혈액이 제대로 공급 받지 못한 뇌혈전 그리고 뇌출혈 너무 그 동맥 경화로 인해서 동맥이 받아내지 못해서 터지는 것 이 두 가지를 놓고 말하게 되었는데요. 이 팡찬이라는 것은 심방세동이라는 것은 바로 뇌에 제대로 피를 전달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서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이런 경우를 많이 동반하게 되었으니까 빵차난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중풍 위험이 다수에서 배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증상 가운데서 주약에는 숨이 많이 차고 반드시 누워자자면 누가 내 가슴을 꽉 누르고 있는가 하면 느끼게 되어 있고 심혈이 고르지 않고 결국 가슴이 많이 두근거리고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잠자기 힘들고 머리가 아프고 악몽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평소에 하품을 많이 하고 어깨가 견점처럼 띄엄띄엄 아픈가 하면 소화가 때때로 잘 되지 않아서 인위적인 강트림을 하게 되어 있고 입금에서 출혈이 잘 생기고 치아가 흔드는 이런 경우를 동반하는가 하면 보통 심장병으로서 하신이 부종이 생깁니다. 발목, 발등, 그리고 우리말로 말하면 쇼트일 하는데 장단지를 하죠. 거기에 부종이 생기는가 하면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어중간한 소리에도 쉽게 놀라고 다리가 저리고 마비가 오고 어떤 분들은 쩍 하면 쥐가 자주 올라오는데 이것도 역시 심장병과 관련 있는 구체 증상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게 되어 있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런 증상은 고동맥의 피가 제대로 심장에서 전달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강다짐으로 배가 아프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계검사는 나타나지 않지만 이것도 역시 심장과 관련이 있으니까 제때적인 심장치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전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방송 외로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3: 초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여러분의 편안한 쉼터,
1: 여러분의 일상과 함께하는 살롱 토크쇼.
2: 안녕하십니까. 살롱 토크쇼에서 인사드리는 최명옥입니다.

네, 오늘은요 뜨거운 여름에도 식욕을 돋우고 좋은 겨울에도 따뜻한 위로를 주는 전통 음식 바로 냉면에 대해서 깊이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네, 냉면은 독특한 맛으로 사람들의 생활과 역사를 담고 있는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네, 우리가 생각하는 냉면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시원한 국물과 쫄깃한 면발, 다양한 야채와 고기의 조화가 일품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특히 여름에 시원하게 먹으면 마음까지 시원해지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냉면이 들어가는 수제 비빔장이 정말 매력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네, 각집마다 독특한 비빔장이 있어서 맛을 기억하는 것도 일종의 추억이 됩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륜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흥미함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2여 년 운영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제는 냉면인데요. 네, 냉면의 역사로부터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냉면은 언제부터 정확하게 나왔는지 알아보니까 고려시대부터 밀가루를 이용한 면 요리가 있었지만 현대적인 냉면은 조선 후기부터 발달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네, 당시 북방 지역에서는 추운 날씨에 따뜻한 면을 먹고 싶어 했고 네, 동시에 여름에는 시원하게 먹을 수 있도록 냉면이 탄생했습니다. 네, 냉 글자는 차갑다는 뜻이 아닙니까? 네, 차갑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원래는 넓다를 뜻하는 랭에서 왔다는 설도 있습니다. 면발을 넓게 만들어서 맛이 잘 스며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냉면이 시장에서 판매되기 시작한 시기는 언제였는지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냉면은 초기에는 가정에서 직접 만들어 먹었습니다만 20세기 초부터 시장에서 판매되기 시작했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우리의 인기 음식이 되었습니다. 특히 동북지역 련용성과 길림성에 사는 우리 조선족은요 오래전부터 냉면을 전수해왔습니다. 그리고 연변이 국내에서도 알아주는 인기 관광 도시잖아요. 많은 분들의 연변을 찾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냉면, 여러가지 음식이 있다고 합니다. 연변 냉면은 이 몇 년 사이에 발전한 우리의 전통 음식이 아닙니다. 연변 냉면은 오랜 세월 민족 풍속과 함께 자라온 전통 음식입니다. 일찍이 우리 선조들이 연변족에 정착한 뒤 북방의 서늘한 기후와 생활 습관에 맞춰서 메밀을 주 원료로 한 면 요리를 발전시켰습니다. 초기에는 가정에서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 직접 만들어 먹는 가정 음식이었고요. 또 점차 거리 음식으로 퍼져서 민족의 대표 음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렇게 시대가 흐르면서 연변 각지의 전통 맛을 자랑하는 유명한 냉면집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연길, 훈춘, 동은, 령정 등지에 상호만 말하게 되면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오랜 전통을 가진 냉면집들이 많은데요. 맛이 전통적이고 또 량도 푸짐해서 현지 주민들은 물론이고요. 외지 손님들까지 줄을 서서 찾아왔습니다. 여름이 되게 되면 냉면집은 하루 종일 북적이는 모습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냉면 하게 되면 가장 기쁜 쪽이 바로 기다리는 모습으로 기억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당시 유명한 냉면집은 자리가 늘 부족했습니다. 네, 식사를 하는 손님들 테이블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냉면뼈를 손에 꼭 쥐고 밀치며 또 자리가 나기를 기다렸었죠. 더위 속에서도 시원한 냉면 한 그릇을 먹으려 기다리는 모습은 당시 연변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경이었습니다. 이런 따뜻하고 정겨운 풍경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냉면하게 되면 또 어떤 풍경들이 떠오르는지 노래 한 곡 듣고 여러분의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91-9333번 전화 열려져 있습니다.

네, 연변 사람들이라 그러면 냉면에 대한 애착이 유달리 강하죠. 특히 여름철엔요 냉면 한 그릇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남성분들은 한 그릇도 모자라서 몇 그릇씩 드시고 하시지 않습니까? 특히 냉면을 빨리 드시는 분들인가 하면 천천히 면발을 즐기면서 그 맛을 음미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이 제일 처음으로 냉면을 드셔보셨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네, 저 어릴 적 기억은 유치원 때였어요. 그때 제일 처음으로 그 식당에서 냉면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주방 아주머님들이 장마를 신고 왔다 갔다 돌아지는 모습이 눈에 딱 떠오르고, 그리고 냉면을 갓, 네, 많은 냉면 같은 것들을 물에 헹군 다음에 체에 받쳐내는 모습도 눈에 정말 기억이 남았고 머릿속에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여러분이 처음으로 냉면 드셔볼 때는 언제였습니까? 네, 291-9333번 전화 연락해 있고요. 냉면 어느 만큼 선호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우리의 전통 음식 냉면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 냉면에 얽힌 여러분의 추억들도 있으면 들려주시면 고맙겠고, 특히 저희 청취자분들 가운데는 냉면을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냉면 좀 시원해갖고 여름에만 먹는 음식이 아닐까 오해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사실 저희 연변 사람들은요, 여름뿐만 아니라 사시장철 냉면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네, 냉면의 핵심 재료는요, 면발, 국물, 비빔장, 고명이 되겠습니다. 네, 면발은요, 소금과 물을 섞어서 반죽한 메밀가루를 기계로 가지런히 뽑아낸 뒤 펄펄 끓는 물에 삶아냅니다. 네, 예전에는요, 반죽한 메밀가루를 가마 위에 걸터놓은 노름틀에 넣고 사람 힘으로 눌렀습니다. 네, 그리고 국물은 어떻게 만들까요? 네, 국물은 주로 당육수, 소육수, 새우육수를 기본으로 하고요. 시원한 맛을 위해서 얼음을 넣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 일부 냉면집에서는요, 아예 냉면을 얼음으로 다듬은 그릇에 남아서 손님상에 올리기도 합니다. 네, 연변에 몇 집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냉면 그릇을 그릇이 아니라 얼음으로 그릇을 만들어서 거기에 담아 올리기도 하죠. 그래서 더 시원하고 찬 냉면 맛을 내기 위해서 고안해낸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비빔장입니다. 주로 고춧가루, 간장, 식초, 설탕, 참기름, 마늘, 파, 참깨 등을 섞어서 만드는데요. 어떤 집에서는 깨, 소금이나 자다를 추가해서 고소함을 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요, 개인적으로 냉면 먹을 때 고명을 먹는 것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네, 소고기, 당근, 오이, 파, 양파, 생강, 깻잎, 열무 등 신선한 야채, 그리고 달걀, 참깨 등을 넣어서 색깔과 맛을 더한 고명, 특히 열무 있지 않습니까? 냉면의 상큼한 맛을 살리는 핵심의 고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뭐 조리법도 간단하겠습니다만 세심한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네, 면발을 끓인 뒤 찬물에 헹궈서 쫄깃함을 살리고, 또 국물에 비빔장을 섞은 뒤 면과 고명을 차곡차곡 쌓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어떤 집에서는 참기름을 좀 떨어뜨리기도 하는데, 근데 냉면 연변의 대부분의 냉면집에서는 참기름을 잘 넣지 않고요. 네, 냉면 후에 기름 한 방울도 섞이지 않는 것이 그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고향에 있을 때부터 냉면을 많이 먹었어요. 근데 연길이 온 다음에 그 연길 서시장 냉면을 잊을 수가 없는데, 네, 그때 당시 서시장 냉면은 직접 현장에서 국수를 뽑아낸 것이 아니고요. 이미 있는 국수를 삶아서 냉면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근데 그때 그 서시장 냉면 한 그릇 값이 6원이었고요. 그 사발이, 그러니까 우리가 담는 국수 그릇이 비닐로 된 핑크색이었어요. 근데 그걸 먹으면서 야, 정말 이렇게 맛있는 맛도 있구나, 각 지역마다 다 맛이 다를 수가 있구나 생각했는데, 요즘에는요 냉면이 좀 고급짐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평소에 놓던 뭐 소고기나 그리고 뭐 달걀비에도 여러 가지가 곁들어 올라가서 맛을 더해주고 있죠. 그럼 냉면이란 어떤 음식일까요? 네, 먼저 냉면은 그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네, 물냉면과 비빔냉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성분도 이 차이에서 날 수가 있는데, 네, 물냉면의 주재료는 바로 메밀입니다. 메밀은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B군, 특히는 루틴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네, 루틴은요,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도와서 고혈압, 동맥경화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메밀의 식이섬유는 변비 예방은 물론이겠고요, 혈당 상승을 천천히 만들어줘서 당뇨 환자들께서도 비교적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면발이 되겠습니다. 다만 순수 메밀 100%는 면발이 잘 퍼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밀가루와 섞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메밀 함량이 높은 제품을 고르시면 영양이 더욱더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비빔냉면은 감자나 고구마에서 추출한 전분을 초월료로 해서 쫄깃한 식감이 그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전분면은요, 칼로리가 메밀보다 약간 낮지만 혈당 지수가 꽤 높은 편입니다. 네, 당질 함량이 높아서 다이어트 중이거나 혈당 조절인 분들이라면 적당량만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신 감자나 고구마 전분에는 비타민C와 칼륨이 소량 남아있어서 붓기 빼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답니다. 예, 비빔냉면 어떤 데 가면 많이 볼 수 있냐면요, 냉면집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우리 연변에 연변불고기집, 네, 불고기집에 가게 되면 고기를 먹고 난 다음에 주식으로 비빔냉면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비빔냉면 줄 때는 별로 량도 많지 않더라고요. 주식으로 소량으로 드실 때 비빔냉면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물냉면의 육수는요, 보통 소고기나 사골을 우려내고 동치미 국물을 섞어서 시원함을 더해줍니다. 이 육수는 지방 함량이 낮고 또

동치미에 포함된 유산균이 장 건강에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짠맛을 내기 위해서 소금이나 여러 젓갈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나트륨 함량은 좀 높은 편입니다. 네, 한 그릇에 하루 권장 나트륨의 절반이 넘는 경우도 있으니까 육수를 너무 많이 마시는 것은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냉면집 가면 유난히 그 육수를 많이 찾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냉면집에서 많은 분들이 드시라고 냉면 육수를 아주 음료수처럼 받아놓는 그런 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탁 누르게 되면 냉면 육수를 시원하게 드실 수가 있는데 물론 뭐 여러분이 좋아하신다면 드실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함량이 좀 높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적당히 량껏 드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네, 그리고 비빔냉면의 양념은 고추장, 식초, 설탕, 간장 등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나트륨과 당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콤한 맛에 무심코 비벼 먹다 보게 되면 칼로리와 나트륨을 한 번에 많이 섭취할 수가 있는데 특히 우리 연변의 불고기집에서 많이 고기를 드신 다음에 또 비빔냉면 드실 때 량을 적당히 조절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좋아하는 고명. 네, 고명의 영향은 어디에 있을까요? 냉면에는요, 오이, 무, 배, 삶은 달걀, 삶은 고기 등이 올라갑니다. 이 고명들이 영양의 밸런스를 잘 잡아준다고 합니다. 네, 오이, 배는 비타민C와 수분이 풍부해서 더위에 지친 피부와 면역력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근데 연변에서는 여기에 여름에 가끔 수박이 올라가요. 네, 수박이 또 다른 맛을 내더라고요. 네, 저는 실제로 냉면 위에 올라간 과일을 안 먹습니다. 왜냐면요, 냉면의 짭조름한 맛과 과일의 달콤한 맛이 어우러지니까 이상한 맛이 나가지고 저는 안 먹는데 굉장히 또 냉면 위에 얹어진 과일들을 즐겨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삶은 달걀. 네, 단백질과 레시틴이 풍부해서 면의 당질 흡수 속도를 낮춰줍니다. 그래서 반쪽이라도 같이 드셔주는 게 좋고요. 근데 다른 그러시더라고요. 냉면 드실 때 냉면 먼저 드시지 말고 삶은 달걀 드셔서 위를 보호한 다음에 다시 냉면을 드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삶은 고기 있지 않습니까? 철분과 비타민 B12를 보충해줍니다. 특히 이제 고기는요, 여러 가지로 소화에 좋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 많은데 근데 냉면에 올라가는 삶은 고기는 한두 편 적은 양만 드실 수 있기 때문에 또 많이 안 주잖아요. 어떤 분들 좀 많이 안 줘서 좀 서운해하는 분들 있는데 너무 많이 드셔도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영양적으로도 비타민 손실이 적고 또 우리 몸에 차곡차곡 쌓일 수가 있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떻게 더 건강하게 냉면을 드실 수가 있을까요? 일단 면은 절반만, 고명은 모두 드십시오. 네, 면의 당질 부담을 줄이고 단백질과 채소를 먼저 먹으면 혈당 급등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육수는 적당히 마시고 식초나 겨자를 넣어서 감칠맛을 더해주십시오. 네, 식초는 혈당 상승 억제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냉면은 차가운 음식이라 위장이 약한 분은 천천히 드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네, 너무 급하게 먹게 되면요, 복통이나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중이라면 물냉면 선택하고요, 비빔냉면의 양념은 절반만 넣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냉면을 자주 드시는 분들이 간과하기 쉬운 것이 바로 찬 음식으로 인한 체온 저하와 또 나트륨 과다 섭취입니다. 더운 날씨에 시원한 냉면은 좋겠습니다만 속이 차가워지면 오히려 소화 기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냉면 드신 후에 따뜻한 생강차나 둥글 냅차 한 잔 곁들여 주시면 위에 훨씬 편안함을 줄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은 정리하자면 메밀면은 혈관 건강에 좋겠고요. 그리고 전분면은요, 쫄깃하지만 혈당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육수는 시원하지만 나트륨 조절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고명은 남기지 말고 면을 덜 먹는 대신에 단백질과 채소를 충분하게 섭취하는 것이 그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네, 시원한 냉면 한 그릇으로 더위를 이기되 막 건강까지 챙기는 지혜로운 소비자가 된다면 더 좋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 연변 사람들, 특히 연변의 냉면 하면 반드시 먹어야 할 필수 섭취 음식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냉면 드실 때도 영양분까지 생각하고 더 맛있게, 더 건강하게 드시는 법까지 생각한다면 올여름에 먹는 냉면 한 그릇이 더욱더 맛이 더해지고요. 또 냉면으로 인한 아름다운 추억도 또 생기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오릴냉면을 통해서 우리의 전통의 맛, 또 역사 문화까지 함께 떠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차가운 국물 속에 쫄깃한 면발, 또 색다른 비빔장과 신선한 고명이 어우러진 냉면은 단순한 음식 이상으로 가족의 정과 공동체 운기가 담긴 소중한 존재입니다. 저는 그리고 또 냉면에서 겉만 냉면 면발 뽑을 때 나오는 우리가 곡수떡이라고 하죠. 그건 우리 어렸을 때 누구나 다 먹어봤던 건데 그 맛도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가끔씩은 국수공장에 가서 국수떡 주세요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순히 냉면을 떠나서 한 그릇의 음식으로 나누는 정과 온기와 문화와 정성까지 더해진다면 더 맛있는 냉면 한 그릇의 추억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냉면 먹을 때요. 오늘날은 이런저런 이야기 되새기면서 드셔보면 어떨까 싶고요. 또 그 맛에서 느껴지는 설

설렘과 추억이 여러분께 행복을 선물할 것입니다. 이러면 오늘 점심은 다들 또 냉면 한 그릇으로 메뉴를 선택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사진은 모래밭에서 자라는 가시나무 열매를 뜻하며 사막에서 유일하게 자라는 식물로 그 생명력은 놀라울 정도로 강인합니다. 사지에는 428가지 천연 영양 활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계의 최고 영양식품으로 불립니다. 사지에 포함된 성분 및 그 조성 비례는 인체가 소유한 성분과 잘 어울리면서 부작용이 없는 가장 완미한 식품이며 자연이 인류에 내린 선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캉타이 사지 원액은 인체 각 기관 세포의 대사를 촉진하고 혈압과 혈질을 조절하며 소화 계통에 유익합니다. 간과 콩팥을 도와주고 종합 면역력을 높여주며 눈을 밝게 하고 노화를 지연시켜줍니다. 또한 당뇨병과 같은 내분비 문란을 조절해주고 건강한 호흡 계통을 유지하게 하며 심내 혈과 세포의 활성화를 촉진해줍니다. 수면의 질이 낮거나 기억력이 감퇴되고 면역력이 낮으신 분들,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 자주 밤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강타의 사지 원액을 복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 기차 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싸지 원액입니다. 한 곽의 가격 124원이고요. 30곽을 사시면 30곽을 더 드리고 60곽을 사시면 70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과 레이저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과 레이저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 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오이시아카로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하루 남은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사지문외과 더불어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사지원액 명서방 제품 자체는 이제 위에서 우대활동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렸는데요. 하루밖에 남지 않은 특수한 우대활동입니다. 늘 가강해서 여러분들한테 교대해드리고 있지만 해도 사지원액과 명서방 이분의 특수한 우대활동의 내용으로 놓고 말하면 사지원액 한 가게 128원인데 첫째, 60각에 70각을 줍니다. 100%를 주면 많이 줬는데 120, 30% 더 무료로 주게 되어 있는 셈이 되죠. 60각에 70각. 그리고 1,500원 상품권, 총값에서 1,500원을 빼주죠. 그리고 세 번째는 레이저 손목시계 치료이기. 이게 좋은 제품입니다. 여러분들 아 전세는 다 좋다고만 이야기한다 그렇게 리얼할 것이 아니라 레이저 치료이기는 이것이 혈관 혈액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현대 의료기계 가운데서는 확실을 갖고 쓰기만 하면 뭐 적하며 신강에 관한 노강으로 쓰러지는 이런 걸 막아주는 데는 이 제품 자체가 오전에 30분, 오후에 30분 딱 손목에 맡기게 되면 피가 한 방울씩 떨어다니는데 뭐 하루에는 이렇지만 해도 누적해서 계속 종생 충전만 하면 계속 뭐 새 것처럼 쓸 수 있는 이런 기회입니다. 그리고 이러면 한 가게 평균 가격에 한 40원 차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지원액은 명서방은 지금 한 가게 598원인데요. 한 달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가게는 15가게 15각 1,500원 상품권 그리고 레이저 치료이기 세 가지 우대할 때 특산대 이때 한 가게 평균 가격은 200원 차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회를 잘 파악하시게 되면 옛날처럼 그저 병이 들면 나이 들어서 그렇거니 하고 그저 훌쩍 넘기다 보면

자기들로 젊었을 때 어렸을 때는 새로운 세포가 생성되는 속도가 왕성하니까 어지간하게다면 뭐 자기들로 자아 조절해서 나아지지만 해도 나이가 들게 되면 오히려 그렇지 않고 병은 키우게 되고 키우게 되게 되면 망고

0: 예, 그렇죠.
1: 예, 기억이 떨어지면 어지럼증 하는 게 어지럼증 아이하니까, 예. 기억도 떠나오고, 용 맥이 나오고, 용 조숨 나오자든지.
0: 그렇죠.
1: 예, 혈압 조절이 잘 되고, 예. 심사에 붙이던 게, 예, 그게 붙이지 않아. 얼마 돈도 모르겠습니다.
0: 이 제품 자체는 나무를 데 없습니다. 예.
1: 예, 요즘에, 또 자꾸 떨기는 것처럼 심사에 자꾸 붙여서 용 그, 고사했는데, 그게 지금 요즘에, 이전 한 석 달 썼는데, 별로 나사지는 같았던 게, 이전 완전 이런 것 같아.
0: 아, 그럼요.
1: 예, 용 좋습니다. 이게 이 가격이 지금 저렴하고, 그 다음에 상품권 빼줍지게 60강 배달받자, 그린다.
0: 그렇게 하셔. 이번 기회를 잘 이용하시겠다면, 사주원액은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죠. 5년, 10년, 그보다 더 긴 시간 복용하시면, 복용하실수록 애들까지도 복용할 수 있는 우수한 제품이니까 실어놓고 쓰시면 됩니다.
1: 예, 예. 선생님 좋은 약 소개해서 감사합니다.
0: 아, 네. 건강 장수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3: 네, 지금 이 사주원액 쓰는데, 네, 정말 선택 잘했습니다. 이 주약이 혈압 조절이 아주 잘 된다. 나는 혈압이 항상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오름지대 나서 아침에 일어나면 영 고생했는데, 이거에 쓴 후에는 혈압이 정상을 돌아오니까 몸이 편안하고 용조체인가?
0: 네.
3: 그리고 잠을 잘 잔다. 나는 잠을 자지 못해. 무슨 약을 써도 아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수면제를 떼고 사주원액만 먹는데 아주 잘 잔다. 용 좋습니다. 그리고 이 사변 다 쓰고도 심해서 밤이 자지 못하고 덜렁덜렁했는데 어제는 한 번만 누워. 야, 정말 잠을 잘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심장 맥박인데 얼상 막 100으로 올라갔다 내렸다면 지금 어제는 정상을 돌았습니다. 70을 내려왔습니다.
0: 너무
3: 좋습니다.
0: 예, 예.
3: 이 사주원액은 내 정말, 야, 정말 선택 잘했습니다. 나는 약사 있었던 중간에서 제일 좋습니다. 그래, 오늘이 할도 있을 때 배달받자고 그래 전화드립니다.
0: 아,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배달 전화번호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예, 네. 감사합니다.
0: 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4: 예, 사주원약을 쓰는 환자입니다.
0: 아, 그래요?
4: 혈압 조절이 바라야 돼서 머리가 항상 흐리터분하고, 그리고 그런 동맥경화 심해서 예, 그저 머리 터진 것 같고, 소화가 바라야 되고, 그리고 예, 항상 어림지 나고, 밤잠 자지 못하고, 속에 자꾸 이랬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거 사주원약은 어쩌면 1년 썼습니다. 그런 게 하나하나 지금 이 혈압 조절이 잘 되고 머리가 흐릿흐릿하던 게 맑아지고 경련도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터지는 것 같았던 게 그것도 잃었고요.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밤잠 잘 자고 소변 그렇게 잤던 게 소변도 안 자고요. 그리고 정신하고 맥이 나고.
0: 그렇죠.
4: 예, 그리고 거기다가 또 명서방 썼는데 나가 나 들어가 나 눈물이 지네. 그래서 많이 흘러서 그래서 테두리에 영 손수건을 가지고 댕겨 뒤에 그래서 계속 씻고 씻고 했습니다. 그러던 게 아이 눈물이 지네 흘러서 그러던 게 그 눈물 흐르는 건 다 가세졌는데 테두리에 염증이 나서요. 그래서 희뚝 번져진 게 그것도 많이 가세지고 있습니다. 다른 약 써도 쓸데 없던 게 이 명서방 정말 눈약이 제일 좋은 약이 같은다.
0: 그렇습니다. 믿고 쓰시겠다면 눈에는 기본으로 명서방이다. 이 정도까지 인정을 받는 사회에서 인정을 하는 좋은 우수한 OTC 공약입니다.
4: 그리고 이 사주원액은 그런 저 어느 게인가 인삼독엔 5배라지 이신에 20배라지 하다 얼마 좋습니까?
0: 그렇죠. 예, 예. 예. 예.
4: 그 약이 좋으니까 예, 사람도 예, 정신하고 그 영 새 생명 찾은 것 같은 게 행복한 게 이 두 가지를 예, 활동 좋을 지 배달받자 그런다.
0: 그렇게 해서 사지원액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우리 장수 건강식품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4: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1: 지금 싸지 원에 죽어 있습니다. 항상 어지럽지 나고 식은땀 나고 밥맛도 없고 늘 기운이 없어 늘 피곤하고 맥이 없었습니다. 그래 지금 싸지 원을 지금 먹고 있는데 이거 먹은 다음에 혈압이 온정되고 면역력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0: 그렇죠.
1: 예, 어지럼증이 없어지고 밥이 맛있고 지금 피곤한가 모릅니다.
0: 그렇죠. 그래, 예.

0: 선택이 잘 됐습니다.
1: 예, 잠을 잘 자니 맥이 나고 그 가슴이 그냥 답답하고 침침하고 허리 놀라던 증상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0: 지금. 예, 이 제품이 심장과 뇌혈관 관리에서는 알아주는 천연 오메가3가 들어갔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혈액이 한데 죽상경화를 형성해서 엉켜당긴 거 한 방울씩 떼주는 역할을 하는 제품이 사지원액입니다.
1: 예, 그래 사지원액이 면세와 같이 있으니까 야 눈치를 영 효과 줬습니다. 지금.
0: 아, 그럼요.
1: 병원에서 수술하라는 거 하지 않고 있다. 지금 이거 맥서바 지금 쓰고 있는데 야 눈이 그렇게 깔깔하던게 깔깔하지 않지. 눈물 났고 자꾸 피지던 증상이 많이 없어지고 특히 물체가 무지개나 뿌옇게 영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야 게 지금 예, 물체로든 똑똑히 볼 수 있어서 예, 야 사람 정신 납니다. 지금 사는 게
0: 전형적인 백내장 증상입니다. 예예.
1: 예. 예,
0: 그게 해결받는다는 게 서양으로는 대체하기 어렵습니다. 예예.
1: 맞습니다. 예. 많은 약 써도 안 되던 게 이 약에서 해가 보니 야 어찌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기분이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0: 그렇죠.
1: 이제 들으려니 활동이 하루밖에 없다니까 이 두 가지 약 오늘 배달받아 쓰자 그러고.
0: 아, 예. 아주 현명하게 잘 결론 내렸으니까 잘 쓰시기 바랍니다.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예, 저도 사지원에 들어왔습니다.
0: 예.
3: 그래서 제일 먼저 좋아지는 게 혈압 조절 잘 돼서 저 이전에 혈압 조절하는데 항상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웠는데 지금 혈압 안정되니까 머리가 아프지 않아 좋습니다.
0: 천연 오메가3가 들어가 있으니까 보통 혈압이 조절받는다는 게 혈압약을 제외하고는 잘 듣지 않는데 이 제품이 그런 효과를 본다고 많은 분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3: 예. 그리고 또 심장이 좋습니다. 항상 숨이 차고 쉽게 놀라고 그랬는데 지금 심장이 편안하고 영 좋습니다. 그리고 소화가 더 잘 되더래. 항상 소화가 안 돼. 밥 얼마 못 먹었는데 지금 소화가 잘 되고 이렇게 면역력이 높아졌습니다. 이제 저감 감기 왔는데 지금 이것은 단 감기 안 걸리지 않나요?
0: 아, 인삼도경이 5~6배 효과니까 면역력은 완전히 내 나이에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서 면역력이 올라가는 거죠.
3: 예. 그러니까 변비가 심했습니다. 4일 한 번, 5일 한 번 봤는데 지금 변비 없어지고 예. 그리고 혈지도 하나 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혈지도 정상이 돼.
0: 그렇죠.
3: 그래도 지방가에 있으니 지방가에도 없어지지 않습니까?
0: 아, 맞습니다. 예.
3: 그래 이번에 활동하니까 이번에 육식과를 싸고 그거 하나 물어볼 건 명서방이 있잖아요.
0: 예, 예.
3: 삼촌이 시력이 안 좋습니다. 이전에 여기 이전에 용접했단 말입니다.
0: 아, 용접한 사람들 눈은
3: 지금 어떤 많이 예. 먹으니까 이 시력이 점점 못해지는데
0: 그렇죠.
3: 대내장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는가 물어봅니다.
0: 그렇다 하게 되면 이미 용접한 사람들은 제일 크게 영향받는 게 눈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이미 백내장도 증상으로 나타나고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고 시력이 떨어지고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명서방입니다. 그분은 이 제품을 선택 여지가 없을 정도로 결론적으로 쓰는 게 기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천합니다. 이미 앞에 용접도 했고 나이도 들고 이미 백내장 증상도 나타나고 여러모로 눈에 증상이 확실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이때 치료하지 않게 되면 점차 시력이 떨어지다 실명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이 제품 자체 21가지 진귀한 중약재가 그분의 눈을 치료한 데는 아주 잘 어울리는 좋은 제품이니까 시작이 필요합니다.
3: 우대 활동하죠? 예?
0: 그렇습니다. 이번에 특수한 우대 활동이 진행되니까 명서방은 7가게, 5가게, 15가게, 15가게, 1,500원 현금권에 결국 레이저 치료에 주게 되어 있으니까 501-7766에 전화하면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3: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건강기원입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세요.
4: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4: 여기 지금 명서가 아직 쓰고 있습니다.
0: 예.
4: 눈좀 줘야 눈에 자꾸 피지니 나 고기도 살아남이. 바람 맞으면 자꾸 눈물도 나오고 이래서 내 지금 선택에 쓰고 있는데 써보니까 정말 좋아지는 게 알겠습니다. 지금.
0: 예.
4: 그놈이 바람 맞은 거, 눈물 나던 것도 많이 났고, 특히 고기 살아남은 그 피지든 게, 그게 좀 많이 나사지고 있습니다.
0: 아, 그러니까. 예, 예. 각막출혈. 예. 고기 살아나고, 예.
4: 예. 제 이번에 이제 활동은 접근이 좋다니까, 좀 잠깐에 좀 배달받아 오래 좀 쓰다고 된다.
0: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는 믿고 쓰시겠다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0: 기회가 좋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알겠습니다. 수고하셔.
0: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싸지원의 명사방 이 두 가지 제품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분들이 믿고 쓰신 결과 여러모로 확실한 효과성을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서 느끼게 되어 있겠습니다. 특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싸지원액은 2억 3천만 전에 2억이라면 지금 해기도 어려우니까 억은 한 번 그저 부르면 억이라고 나와 쉽게 나오지만 해도 한 해 두 해 이렇게 해자면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장수 그 식물로서 알려졌는데 2억 3천만 전에 장수 식물이 모세근이 반해서 이 식물 자체가 인삼녹용이 다섯에서 배 효과를 거둔다는 것은 모세근이 많게 되어 있으니까 땅 속의 영양을 몽땅 내 몸에서 다시 내 열매 이렇게 보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에 428가지 영양 활성소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우리 양천군 8년 4월에 국제 싸지대회에서 이 제품 자체를 대사연이 인류에게 선물한 최선의 선물이다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싸라는 건 모래 싸자입니다. 지라는 건 가시란 말입니다. 이래서 모래밭에 자란 가시나무 열매인데 이렇게 우수한 장수 식물이 장수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게 되어 있음으로써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다시피 여러모로 삼고 고혈당 고혈압 고혈지가 해결받는가 하면 소화가 잘 되고 호흡계통이 좋아지게 되어 있고 그리고 능력이 올라가니까 노년에 얻는 여러 가지 질병을 이기는 능력은 내가 충분하게 갖고 있게 되어 있으면서 그리고 눈병치료 명사방은 여기에 21가지 우수한 중약재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지간한 안과 질병은 치료해서 이 제품을 견지만 하시게 되면 거의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좋은 제품으로 되어 있으니까 열심히 여러분들 견지하시기 바랍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0: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구매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호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1: Welcome to Yangyang Miss Tour Guide. It will for the whole flight to your dream tourist destination, and we will have further announcement after taking off by the captain.
0: 기장 연영미와 스태프들은 여러분의 행복한 여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1: The plane of Yeonhyang Miss Tour Guide is going to take off soon.

여행을 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여행 가이드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금철입니다. 길구에서 우리는 세상의 넓음을 배우고 마음의 편견을 내려놓습니다.

고즈넉한 마을의 아침, 끝없이 펼쳐진 바다 파도, 산골의 맑은 공기 속에서 평소 놓치는 평온과 소소한 행복을 발견합니다. 여행은 자신을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는 듣지 못했던 마음의 소리를 듣고 자신의 진정 원하는 삶을 천천히 생각하게 됩니다. 여행을 통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잃어버렸던 설렘과 열정을 다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상의 스트레스를 잊고 떠나는 여행은 최고의 힐링입니다. 골목골목 숨겨진 명소를 찾아다니며 자연과 도시의 매력을 느끼고 현지 사람들의 생활 문화를 체험하는 동안 세상은 넓게 바라보게 됩니다. 여행에서 얻은 경험은 살아가는 데 정말 소중한 경험이 되겠죠. 자, 오늘 국내 여행지 코너가 또 여러분들과 처음 만나는 날입니다. 새로운 활기를 충전하는 데 가장 좋은 것이 여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내 여행지 코너에서는 우리나라의 관광도시와 그곳의 다양한 관광지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의 출행 계획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상세하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광동성의 연애도시 주해입니다. 아, 연길에서 주해까지는 총 3,500공리인데요. 향흥과 오문과 맞닿은 지리적 위치, 맑고 푸른 바다, 깨끗한 자연환경과 세련된 현대 건축물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주해는 사계절 온화한 기후로 언제 찾아와도 즐거움을 주는 최고의 휴양 여행지입니다. 오늘 여행 가이드와 함께 주해의 자연 풍경, 대표 관광 명소, 로맨틱 데이트 코스, 그리고 현지 특색 미식을 소개해 드릴 테니 여행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해는 백도의 도시라는 아름다운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려 146개의 크고 작은 섬이 바다 위에 펼쳐져 푸른 물결과 어우러진 풍경이 절경을 자랑합니다. 그 중에서도 휑금성, 대만산섬 등은 이 원시 자연이 그대로 잘 보존돼서 자연을 사랑하는 여행객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주해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는 바로 기후입니다. 남아열대 해양성 기후 특성상 한겨울에도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지 않아 1년 내내 따뜻하고 온화한 날씨를 유지합니다. 추위가 군림하는 11월에도 반팔을 입고 시원한 해변을 거닐 수 있을 정도로 쾌적한 환경을 자랑합니다. 언제 방문해도 편안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풍스러운 서양식 건축물들이 그대로 남아있어 시간을 거슬러 과거로 떠나는 듯한 특별한 감성을 느끼게 해줍니다. 역사와 현대가 공존하는 도시, 이것이 바로 주해만이 가진 독특한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해는 원명 신원은 중국 건축사의 대형 프로젝트로 청대 최고의 미학을 자랑했던 북경 원명원을 완벽하게 재현한 관광명소입니다. 주해의 특별한 문화체험 공간, 바로 로시니 시계박물관입니다. 시간의 예술을 만끽하는 공간이라는 별명에 걸맞게 시계의 역사와 정밀공학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명소입니다. 박물관 내부에는 16세기 유럽의 고전 태엽 시계부터 최신 현대 스마트 시계까지 총 천여 점의 시계 유물이 전시돼서 한 공간에서 수백 년에 걸친 시계의 진화 역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18세기 프랑스 제작 황금

장식 시계는 압권입니다. 직접 시계의 제작 과정을 보며 스위스급 정밀 기술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주회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해의 최고 자연섬 여행지로 떠나보겠습니다. 바로 주해 146개 섬 중 가장 매력적인 동호섬입니다. 천혜의 자연이 그대로 보존된 비밀스러운 휴양섬으로 광동성 최고 청정해역으로 공식 인증받은 명소입니다.

원시 자연이 고스란히 살아있는 섬. 동호섬의 자연 환경은 정말 압도적입니다. 5.7km에 달하는 긴 백사장, 8m 이상의 맑은 해수 투명도, 그리고 섬 전체 면적의 82%가 무공해 천연 림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남사만 해수욕장은 광동성 10대 최고 해수욕장으로 선정된 명소입니다. 산호 가루가 섞인 은빛 모래는 밟으면 부드러운 발 마사지 효과를 주고 파도가 잔잔합니다. 동호섬은 연인과 커플 여행객에게 최적화된 로맨틱 공간이기도 합니다. 하트 모양의 해변 산책길이 있는 허니문존. 아이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커플들의 성지 구자샘. 그리고 1314m에 달하는 커플 산책로까지 마련됐습니다. 1314는 중국어로 일생일세를 의미하며 평생 함께할 사랑을 상징합니다. 섬 전체가 사랑과 로맨스를 테마로 설계돼서 커플 여행, 신혼 여행으로 정말 완벽합니다. 결혼 기념일을 맞은 부부들이 찾으면 좋을 이곳. 섬 전체가 사랑의 지도를 그리며 설계됐다고 합니다. 주해 연인들의 필수 코스이자 대표 명소, 주해 대표 관광으로 연인로가 있습니다. 연인로의 중간 지점에는 주해의 상징적인 조형물 주해 어녀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높이 8.7m의 아름다운 어녀상은 주해의 대표 랜드마크인데요. 룡왕의 딸이 인간과 사랑에 빠진 후 바위로 변했다는 아름다운 전설이 전해집니다. 해질녘 노을이 지는 시간에 어녀상 주변을 산책하면 푸른 바다와 하얀 파도, 우아한 어녀상이 어우러진 로맨틱한 풍경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며 만들어내는 하얀 물보라 풍경은 정말 장관을 이루며 언제 봐도 감동을 주는 주해 최고의 명경입니다.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우아한 자세를 취한 어녀상. 그 주위로는 파도가 부딪히며 하얀 물보라를 일으키는 모습이 장관입니다. 주해신의 동쪽 해안에 자리한 해변 수영장은 모래사장과 다양한 워터스포츠 시설을 갖춘 대표적인 해수욕장입니다. 특히 러브 우체국과 등대가 있어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 인기가 높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은 멀리 향항 주해 오문다리도 보입니다. 하얀 모래와 푸른 물결, 그 우로 하늘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다리의 실루엣이 현대적이면서도 평화로운 풍경을 연출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행 가이드 프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국내 여행지 코너에서는 아름다운 연해 도시 광동성 주해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아름다운 주해 풍경을 둘러봤으니 여행의 진정한 묘미, 미식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향흥 오문과 가까운 광동성 핵심 도시 주에는 신선한 해산물과 전통 광동 요리의 맛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미식의 고장입니다. 주해 대표 메뉴 중 하나 양강어항의 곱법 소 내장탕입니다. 오랜 전통 방식으로 천천히 푹 끓여낸 소 내장은 식감이 매우 부드럽고 깊고 진한 육향이 일품입니다. 현지인들도 즐겨 찾는 대표 로컬 음식으로 든든하고 따뜻한 맛이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화기채관의 항아리 오리조림입니다. 달콤하면서도 짭조름한 특제 소스가 오리고기에 완벽하게 배어들어서 부드러운 식감과 풍부한 맛을 자랑합니다. 맛집으로 소문나 현지인들의 줄을 서서 먹는 인기 메뉴니 주회를 갔다면 꼭 드셔보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대표 간식, 전통 새우만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주해 오봉촌에서 탄생한 이 새우만두는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전통 수공예 음식입니다. 투명하고 얇은 만두피 안에

통통한 새우가 통째로 들어가 있어 신선한 식재료의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아, 쫄깃하고 담백한 맛으로 아, 주해 여행 마무리 디저트로 최적입니다. 연해 도시니 당연히 해산물 요리도 빠질 수 없겠죠. 이 신선 해물 구이찜은 청정 해역에서 건진 각종 어류, 조개, 새우 등을 단단히 굽거나 쪄서 먹는 요리로 재료 본연의 신선하고 달콤하고 담백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해는 광동성에 속해서 전통 광동 딤섬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만두 롤 등은 한 자리에서 맛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바다의 도시 주해의 매력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품은 유적지, 천혜의 자연섬, 로맨틱한 데이트 코스, 그리고 맛있는 현지 미식까지 자연과 역사, 현대와 로맨스가 모두 공존하는 매력적인 도시 주해는 늘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오늘 들은 여행 코스를 바탕으로 여러분만의 특별한 주해 여행을 계획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지금까지가 아니라 지금부터입니다. 하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 해보고 싶었던 것을 마음껏 펼칠 수 있습니다. 삶 자체가 끊임없는 여행입니다. 매일의 걸음이 여행의 한 조각이 되고 모든 만남과 경험이 삶의 풍경을 만들어줍니다. 때로는 인생길의 모든 과정이 우리를 더 단단하고 풍요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겠죠. 오늘 프로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기획과 편집의 최뢰용, 진행의 신금철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가슴속 깊은 곳에 오래도록 머무는 그 자리가 있습니다. 함께 걷던 길, 함께 보았던 풍경, 그리고 함께 나누었던 그 말들이 있습니다.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사랑이 머문 자리를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사랑이 스쳐간 그 자리에 남은 아련한 기억과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은 그 사람에 대한 그리움을 담아냈습니다.

우리의 고향에는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이야기들이 쌓여 있습니다. 바람에 실려오는 그 옛 노래 하나하나에는 그리움과 변함없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병강에 어울리는 옛 노래를 전해드립니다.

고향을 떠나 살아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하실 것입니다. 타향의 밤하늘에 뜬 달을 보면 문득 고향집 마당에 내려앉던 그 달빛이 그리워지는 순간이 있지요. 고향의 달빛을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고향의 밤하늘을 수놓았던 은은한 달빛과 그 달빛 아래에서 자란 우리의 어린 시절, 그리고 지금도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잔잔하게 노래합니다. 여러분도 이 노래를 들으시며 잠시 눈을 감고 그리운 고향의 달빛 아래로 걸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가슴속에 간직한 소원 하나쯤은 있습니다.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알 수 없지만 그 소원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조금 더 힘이 납니다. 소원을 전해드립니다.

0: 모두가 궁금해하는 장수의 비밀. 일상에서 실천하기 쉬운 건강관리법. 장수 비결에서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1: 국약 결배강은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처방인 생매금을 가감하여 만들어졌습니다. 702여 명의 의학 박사들이 수십 년간의 임상 실험과 현대 최신 초음계 유체 추출 요가법 기술을 결합시켜 천연 중약재에서 활심 펩타이드 성분을 추출해냈습니다. 체내에 들어가면은 심장 노폐물을 빠르게 제거하고 손상됐거나 위축된 심근세포를 활성화시키며 막힌 심내혈관을 개통시켜 심장의 펌프 기능을 회복시켜줍니다. 뇌경색,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쁜 증상, 심낭염, 심박수가 고르지 않으며 가슴 통증과 식은땀이 나고 기력이 없으며 심방세동과 기외수축 등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국약 혈배강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5호 매대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건강은 행복한 삶의 기본입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튼튼한 몸과 마음을 기르기 위해 본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전 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 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먼저 우리 국약혈배강 특대 우대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약혈배강은 예, 두 가지 약 조합입니다. 그래서 한 세트 하게 되면 약과 걸러 두 곽이 온다, 이래 생각하면 됩니다. 어째서 두 가지 약 조합인가? 처방이 완전히 틀립니다. 하나는 전문 우리 관심병이나 신장통이나 특히 여러 가지 이런 심리 혈관 방면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니까 혈관 탄력을 회복해주고 혈전을 전문 녹이 내보내고 예, 이런 짝으로 나온 펩티드 성분 나와서 한 이런 약이죠. 처방.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전문 신경세포를 수복해주는 이런 처방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몽땅 전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500돌돈이라는 이런 작은 분자로 나왔기 때문에 예, 약물 분자가 작아서 흡수가 빠르고 예, 그리고 특히 우리 700여 명의 이학박사들이 다년간 제일 좋은 이런 처방 갖다가서리 연구를 해서 몽땅 천연약재를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유효 성분을 추출해냈죠. 예, 그리고 천연약재라는 건 우리 따오디 여차를 말하는 겁니다. 따오디 여차라는 게 뭔가 약재마다 우리 어느 곳에서 자라난 약재가 제일 좋다는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37분 하게 되면 운남 문산 37분이가 제일 좋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게 안에 37분 들어있고 울금이란 약재는 광시 허츠의 울금이가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맥동이란 약재는 스촨 청두 거기 맥동이 좋고 오미자가 려닝 후순 거기 맥게 제일 좋고 단삼이가 산동 웨이팡이 있게 제일 좋고 칠성이라는 약재는 내몽골 통려의 약재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재들을 몽땅 뽑아서 500돌든 이런 걸 나왔기 때문에 6세트를 사는 분들은 4세트를 더 드립니다. 대부분 이 활동에 참가해도 좋습니다. 반년 200날 복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예. 그리고 10세트에 좋습니다. 10세트를 더 드리죠. 그러면 16세트에는 24세트가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또 침구 12번 놔드리기 때문에 예, 우리 침구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환자분들을 제 가족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차로 다 모셔다 드립니다. 집문 앞에서 차를 타면 됩니다. 그러면 다 맞은다면 또 집까지 다 모셔다 드리고 그리고 한 몸에서 여러 가지 질병 나타나는 거 제가 몽땅 같이 침을 놔드리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예, 그리고 우리 원래 그렇습니다. 오장육부 경락을 다 같이 열어주는 이런 기초상에서 약이 들어간다 때 그저 맨 약을 쓰기보다 효과 더 좋다 이래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10세트 사는 분들부터 우리 그 응담 약간아 이 혈배강 더 드리는 게 있습니다. 오늘이 결정해서 사겠다 이런 분들 혈배강 10곽을 더 드릴 수 있습니다. 10곽이라는 게 계신 5세트 도달하시오. 결국 장례통하고 청림미로방 이거 다 드립니다. 결국 어떤 분들은 난 선물 싫다 하는 분들은 또 혈배강 10곽 또 더 드립니다. 예? 그래서 우리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예,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 예, 특히 다른 데서 치료를 받아가지고 잘 효과를 못 봤다. 그렇다면 어떤 질병들은 또 병기가 점점 더 심해졌다. 예, 특히 재풍이라면 왔거나 뇌실금이라면 또 생기거나 원래 뇌실금이라 없었는데 치료를 받는 다음부터 뇌실금이 생겼다. 그다음에 요축한번 탈출 치료를 받았는데 마지막에 뭐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바쁘고 위생실도 개댕겨야 되고 무릎 관절을 치료한다는 게 마지막에 또 아이 돼가지고 서리 막 집행률 집게 됐다. 이런 분들 우린데 지금 수두룩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우린데 지금 환자들이 지금 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 저한테 직접 문의하세요. 그러면 제가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병기가 점점 더 심해졌는가? 이 질병 치료할 때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우리 치료해야 되겠는가? 이거 제가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그 전업적인 지식은 장악하는 게 좋습니다. 자기 질병에 대해서 똑똑히 알고 그래 우선 택하는 게 좋죠. 예, 그래서 288-001

0: 8번 전화치게 되면 저를 직접 찾을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 지금 오늘 이 시간에는 오장의 기가 허한 데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기가 허하다, 치슈, 이런 말은 많이 들어봤죠. 예. 근데 도대체 어떤 게 치슈인가? 이거는 음양학 각도에서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황제의 내경에서 말했습니다. 예. 우리 진짜 고명한 이사는 그 츠버구슬이 내상의 질병을 다 드러낼 수 있다. 이것이 고명한 이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츠버구 어떻게 안을 알 수 있는가? 기실은 이것이 우리 중리의 음양학입니다. 음양학이 되면 어떤 사람들은 음이 허하고 양이 허하고 이런 것만 보는데 기실은 우리 보일 수 있는 것은 몽땅 음에 속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발을 쑥 내밀게 되면 발 거기에 피부가 보이죠. 예, 그 다음에 또 우리 여러 가지 뭐 사람이 생김새도 보이고, 예, 이거 가지고서 병 진단해서 쓸데없습니다. 예. 그리고 보인다는 것은 뭡니까? 또 병원에 가서 사진 찍어보죠. 예. 그러면 내장을 들여다 볼 수 있죠. 예. 그렇다 해서 이 사람이 어떻다 이 병 진단 못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츠버구 어떻게 안을 볼 수 있는가? 양을 찾아봐야 됩니다. 양이란 게 뭔가? 기입니다. 그럼 기란 게 도대체 뭔가? 사람마다 다 손이 있습니다. 그러면 손만 보고서 이 사람이 병이 어떻다 이걸 진단 못합니다. 이 손이가 남과 악수를 할 때 맥이 좋은가 나쁜가 이건 우리 양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몽땅 보이지 않는 거 놓고 말하면 이거는 양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쉬 그러면 이 사람의 치쉬 이거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오장육부가 기가 몽땅 쇠퇴해 왔다. 이렇게 되면 예, 에너지가 모자라죠. 에너지 모자라게 되면 우리 신진대사가 느려집니다. 그러면 예, 눈도 잘 감지 못하고 예, 그 다음에 떠한부지 무슨 뜻인가? 밤에 잘 때 계속 도둑땀 흘립니다. 자고 일어나면 이 온몸 다 젖어 있고 예? 속불이 몽땅 젖어 있죠. 그 다음에 투어깡이란 게 뭡니까? 그, 직장, 예, 이것이 항문 바깥으로 막 나오죠, 예? 대변물 때문에.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에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전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0: 네, 말씀 주세요.
2: 예. 우리 집에서는 예의 혈배강 수고실에 나와 우리 남편하고 우리 언니에 다 쓰고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0: 네.
2: 특히 우리 남편은 심장 질환이 심해서 단행간 많이 고생했고 혈압 조절도 아예 되고 특히 상하 그 혈압 그 수치가 차이가 세게 많았습니다.
0: 네.
2: 그래서 자주 잡사도 아예 되고 이래고 그저 혈압 올라가면 골이 아파하고 그저 골을 막 두드리며 그저 막 그랬습니다. 그러던 게 정말 선생님이 자상하게 설명하는 이것 구슬이 이야기 좀 딱 맞게 됐었는데 혈압 조절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0: 네.
2: 예, 혈압 조절하는 중약제가 들어가냐고는 또 난 또 처음 봤습니다.
0: 네.
2: 그리고 이 수서에 우리 남편은 역시 혈압 잘 조절되고 예.
0: 네.
2: 특히 나는 어젠감에 현원증이 있고 어지럽고 머리가 아프던 것이 없어졌고 예. 심혈이 낮아서 항상 맥이 없었습니다.
0: 맞습니다.
2: 그래서 저는 이 심율이 정상으로 됐지.
0: 네.
2: 그래, 우터께 우리 남편 선생님께 대정하고서 또 가서 얘는 맥도 보고 얘기를 했지만, 특히 주제를 하는 것을, 하라는 것을 아예 한 게 정말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남편은 네. 좀 까딱이 없습니다. 약수매설 선생님께서, 정정하는 장례토가 진단도 매우 좋습니다. 나는 제가 아이져서 기침이 좀, 났는데 자꾸 가려갖고 이것도 없어졌습니다.
0: 네.
2: 특히 우리 언니의 86세 고령인데 우리가 이 혈배강을 쓰고 좋으니까 선생님도 알지만 많이 쌌자꾸만과 선생님이
0: 네.
2: 많이 또 증정해주고 그러니까 혈배강 쓰고 상하고 차이가 줄어들고 어전에 더나 어렸었습니다. 조금 어떤 때는 또 이제 반복하고 이랬던 게 여지간에는 완전히 좋아졌습니다.
0: 그렇지.
2: 예, 예 정상됐습니다. 상하고, 상하 혈압 조절도 잘 되고, 예.
0: 네.
2: 기력설이 심장에 애써서 매일매일 면역력이 약해서 늘 감기 했는데 이것도 다 없어졌습니다.
0: 네.
2: 그러면서 우리 언니도 사람만 만나면 어째 이렇게 좋아졌는가 그 어려워서 꼼짝 못하고 심장이 아파서 런협회 활동도 얼마 못 참가한 게 이랬까 혈배강을 쓰고서 많이 좋아한 다음에 많이 해결이 됐다며 늘 자랑하면서 삽니다. 선생님 나는 이제 정말 혈배강을 잘 선택하고 선생님이 진단이 딱 올 후에 정말 어제는 런앤에 잘 살게 됐습니다. 건강을 네. 찾게 됐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건강에 주의하시오. 예, 수고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하세요. 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예, 말씀 주세요.
3: 예, 혈배강 쓰는 환자입니다. 저는 심장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막혀서 곁에서 말해도 놀라고 예. 그래서 식은땀 흘리고 해다 쪼들려 말아야 되니까 머리가 흐리더부나해서 예. 그래서 항상 그저 어리더부나 얻어 맞은 것처럼 어리버리하고 이랬습니다. 그러다가 네. 혈압 조절이 받아야 돼. 밤잠 자지 못하고 소화에 대해서 예. 아침에 일어나면 딩딩 붓겠어 예.
0: 네.
3: 그랬습니다. 그러던 차에 선생님이 혈배강 쓰고 저리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0: 네.
3: 좋아질 때 그런 또 언니가 거기다가 또 건신고를 한 대 쓰니까 예. 몸도 더 좋아지고 예. 몸도 헷갈까봐지고 무겁던 몸이가 영영 헷갈까봐지고 예.
0: 네.
3: 몸이 납니다.
0: 그렇죠. 예.
3: 예. 그리 약하던 게 몸이 나고 예. 정신하고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혈압 조절이 잘 되놓거나 예. 정상은 되고 밤잠 잘 자고 하까 그런 맥이 나지. 그래 이번에 16시트를 싸면 24시트 준다는가.
0: 예예. 예. 맞습니다. 그게 좋습니다.
3: 예. 그 활동에 참석하려고 그랬다.
0: 그럼 침도 12번 더 놔드리고
3: 예, 예, 그래,
0: 그리고 오늘이 결성하는 분들도 혈배강 10곽을 더 드릴 수 있고 이 선물이 또 싫다 하는 분들은 또 10곽 더 드립니다. 예. 그래서 288-0018번 빨리 전화 치시. 예.
3: 예, 감사합니다. 좋은 약 알선해줘서.
0: 예,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예. 말씀 주세요.
4: 예, 수고하십니다. 선생님. 예, 저는 예, 이 혈배강을 쓰고 있는 일의 환자입니다.
0: 네.
4: 예, 10년 전 일에 통숙성 심장병으로 예, 진단을 받아 됐습니다.
0: 네.
4: 예, 방막이 잘 당겨지지도 않는다 해서 예,
0: 예.
4: 조금만 움직이면은 이래 막 숨이 차고 예, 병이 발작한 다음은 예, 피를 토하고 예, 입술이 이렇게 막 펄해지면서 예, 하고 까무러치는 현상이 많았습니다.
0: 아, 심장 질환 심합니다. 예.
4: 예, 그래서 요일링에 실내 가서 장수를 이렇게 바꾸니 했는데
0: 예.
4: 또한 이렇게 병이 있다 보니까 네, 저는 예, 좋다는 약은 예, 입원상에서 다 써봤습니다.
0: 네, 예, 대부분 다 그렇지.
4: 예. 예, 그래도 예, 잘 말아듣지 않고 예,
0: 예.
4: 병은 점점 이렇게 심해지고 그 다음에 다시 검사하니까 네, 간도 나빠지고 예, 비장도 다 나빠지고 커지고 이래 복수까지 막 왔댔습니다.
0: 네.
4: 예. 그리고 거기다가 슬이 관절이 심하니까 네, 두 다리도 계속 붓기고 아프면서 예, 정말 어떤 때는 견디기가 바빠가지고 정말 살기 싶은 생각까지 없었습니다.
0: 아, 예.
4: 그 싶은 생각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예.
0: 예.
4: 그래도 3회 정도 안개라 이래 선생님이 강의를 듣고 비록 야구는 저는 내일에 많이 실망했지만은 그래도 예 지금 바쁜데 계속 진단을 해보고서리 또 선생님이 친구하고 이래 결합한다 하니까니
0: 네.
4: 내 마음에 조금 더 들어가지고 예 혈배강하고 이래 통수방을 같이 썼댔습니다.
0: 어, 예.
4: 예. 그래, 인지는 예, 한 10달 다오셨는데,
0: 예.
4: 지금까지 보면은 예, 많이 효과 받기 때문에, 정말 인게다 열링 진료된기던 게,
0: 예.
4: 그런 거 해보지 못했습니다.
0: 예.
4: 그런 거 해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 집을 보면은 이래, 5층입니다.
0: 예.
4: 옛날에는 5층까지 올라가자마

0: 힘들었고.
1: 힘들었죠. 예.
0: 예. 그러다 보니까 숨도 차고, 예.
1: 숨이 삽니다. 예.
0: 예. 가끔씩은 계속 그래 앉아있고 이랬는데, 지금은 어딘가 보면은, 예. 그저 이렇게 정말 맥이 없는 줄 모르고, 예. 쭉 올라가고 그랬습니다.
1: 예.
0: 예. 그래, 병원에 가서 검사해본 결과에, 저 아닌 게 아니라, 정말, 간하고 이 비상도 다 이렇게, 잘 돌아서고, 제 모양대로 돌아서고, 예.
1: 네.
0: 아니, 관절도 복귀된 게 회복이 아주 좋았습니다.
1: 네. 예.
0: 아프지 않단 말입니다.
1: 네.
0: 그러니까, 네, 정말 사람 탈 것 같고, 예. 아프지 않으니까, 네. 예. 그래서 선생님께 정말, 예. 감사를 드리고 싶고, 이제는 내가 남은 인생은 그래도 이 혈배강하고 풍습방에 계속 이렇게 먹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도 납니다.
1: 네.
0: 그래서 이번에도 또 무슨 큰 활동이 있다니까니.
1: 네.
0: 아무튼 약은 얘기해도 싸두고 먹어야 되니까.
1: 네.
0: 그래서 이번 활동 가운데서 조금 좀 싸려고 합니다.
1: 예. 네. 지금 결정하는 분들도 혈배강 10곽 더 드립니다. 예? 그래서 예. 288-0028번 예. 빨리 전화 치지. 예.
0: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0: 수고하세요.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말씀 주세요.
3: 예, 저는 혈배강을 쓰고 있습니다.
1: 예.
3: 그런데 저기 숨이 차네, 가슴이 답답하고 어찌나 떨리며 그런지 영 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1: 네.
3: 그런데 선생님 강의를 듣고서 이제 혈배강을 저기 섭취할 시대가 했는데 얼마 쓰지 않으니까 예. 이 숨을 차던 게 낫고 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네.
3: 자 뭐든 그 자라 하라고 그런 백원에서네.
2: 뭐
3: 해든가,
1: 심장 주자를 그럽니까?
3: 네, 주자를 하라고 그랬겠다.
1: 예.
3: 근데, 주자를 하지 않아도, 언제나 많이 낫습니다.
1: 예.
3: 그러니까, 아이, 얼마나 좋은지, 숨이 차질 것도 낫고, 허리도 또 너무 아파서 꼼짝 못 했는데, 지금 일어설 수도 있고, 다닐 수도 있고, 숨이 차던 것도 낫고, 여러 가지.
1: 예.
3: 낯선 점이 영 많습니다.
1: 예.
3: 아무 말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내 이 혈배강을 하고 있던 그런 풍습방 같이 수고했습니다.
1: 같이 쓰시고. 예.
3: 다시 써 있던 게 지금 많이 나서서 지금 걸어 막 다니는입니다.
1: 예.
3: 나도 예. 어제는 숨 차던 게 숨이 덜 차니까.
1: 예.
3: 어디나 다닐 수도 있습니다.
1: 예.
3: 그러니까 너무 좋으니까 예. 잠도 잘 자지, 밥도 잘 먹지.
1: 네.
3: 얘기도 납니다.
1: 예.
3: 예, 그래서 정말 좋습니다.
1: 예. 네,
3: 이 혈배가 이 약을 둘이 먹길래서
1: 예.
3: 두 가지를 다 선택해서 이번에 활동에 참가해서 시작했습니다.
1: 예.
3: 그런데 이 약을 보면, 그런데 선생님 한 가지 문의 합시다.
1: 예.
3: 코 이만한 거는 무슨 원인인가?
1: 왜랄까?
2: 코가 많다. 네.
1: 코 많다고요?
3: 코, 예. 코 네. 이만한 거.
1: 감기 왔지 않을까?
3: 감기 네. 아닌데 그냥 코에 어떻게 나오는지 하나라도 몇십 번씩 풀어야 된다.
1: 아. 우리 코 색깔이 무슨 색깔입니까?
3: 그래서
1: 코 색깔이 무슨 색깔입니까?
3: 색깔은 아무 색깔도 없습니다.
1: 아, 그럼 한기 맞아 그렇습니다.
3: 감기 아예 걸렸습니다. 그래서
1: 아니, 감기인 것이 아니라 한기가 들어가게 되면 코 색깔이 하얀 색깔, 코 자꾸 색이 나옵니다. 예.
3: 아.
1: 예, 예. 그건 풍습방 써야지. 풍습방 쓰면 그 한기를 없애버리면 이렇습니다. 예.
3: 풍습방 쓰면 이렇습니까?
1: 예, 이렇습니다. 예.
3: 예, 그래, 언니 그건 모르.
1: 아, 언니.
3: 예. 부끄럽다고 소리.
1: 예.
3: 말하라.
1: 감기 왔잔지 그래 감기 치료 하면 또 됩니다. 예.
3: 아, 감기 들어가서.
1: 예예. 예, 예. 그렇죠. 예.
2: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1: 건강하세요.
2: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1: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1: 예, 말씀.

0: 주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예예. 예.
1: 글쎄 내입니다. 난 선생한테 치료한 지 이제 한 달 가량 되는데도 그 혈액 먹고 너무너무 좋아요.
0: 네.
1: 지금 혈압이 이렇고 밤에 나는 밤에 혈압을 오른 사람인데
0: 네.
1: 밤에 혈압 오르면은 잘 수 없고 날씨가
0: 그렇죠. 날 세야 되죠. 예.
1: 지금은 오래 치료하였는데도 혈배강 먹고 영 좋아요.
0: 어머님은 침 맞으면서 혈배강하고 근심골 같이 쓰죠 지금.
1: 근심골 같이 쓰지.
0: 예.
1: 그러니까 좀 많이 좋아져서 내 너무너무 마음이 기쁘고 좋아요 선생님.
0: 아 예 그렇지.
1: 예, 예. 그래 내 지금 처음에 이 약 먹기 전에는 숨이 차고
0: 예.
1: 반드시 누구면 기침이 나고
0: 기침이 나고 예.
1: 오늘 땅으로 누구도 불편하고 이랬는데 예. 지금 반드시 누구나 온장
0: 예.
1: 누구나 숨이 다 차고 너무너무 좋아요 선생님.
0: 침 맞을 때도 반드시 눕고 오래 있지 않습니까? 예.
1: 그래 예 그래 너무너무 좋으니까 내 선생님 너무 고마워서 내
0: 아, 예.
1: 나는 말도 길게 안 해 내 성질
0: 예 어머님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1: 예, 예 선생님 예. 약 먹고 선생님 치료받고 너무너무 좋으니까 내 오늘이 전화를 말하는 게 선생
0: 예. 예, 예.
1: 너무너무 고마워요.
0: 예.
1: 선생들이 치료해준 선생 전국에 없어요.
0: 아, 예.
1: 환자를 못해가고 못해오고
0: 예.
1: 그렇게 치료하는 선생 없어요.
0: 그렇죠. 예.
1: 그래 내가 너무너무 고맙고 해서 오늘 말도 간단하게 하겠어.
0: 예, 예.
1: 전화드렸어요.
0: 예 말씀 선생,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예 건강하세요.
1: 그래 예 수고하세요.
0: 예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말씀 주세요.
3: 예, 저도 혈배강 쓴 환자입니다.
0: 예, 예.
3: 예, 저는 이 약속 이전에 밤잠을 잘 자지 못하면서, 어떨 때는 밤에 심장이 빨리 깼다, 늦게 깼다 하면서 혈압이 온전히 안 되면서 가슴이 답답하고 침침하기도 했습니다.
0: 예.
3: 예, 머리에 대한 약을 많이 써도 그보다 이 약처럼 혈압을 빨리 조절하는 약은 없습니다. 간염이 심한데 간염도 많이 좋아져서
0: 예예.
3: 이 약 쓰기는 그냥 간이 나빠졌는데 눈이 계속 아프고 눈곱이 나고 눈물이 나고 했는데 예, 눈도 많이 맑아졌습니다.
0: 예.
3: 예, 아프지 않습니다. 어제는
0: 예.
3: 이 약처럼 제일 좋은 약은 없는 것 같습니다.
0: 예.
3: 저희 친구도 이게 선생님도 받지 말라고 가 선생님 네가 그래 싫어한 마침 고모님과 남자분인데
0: 아 예
3: 친구가 하는 게 예, 어디 싫은데 내 막 창피하다고 나오면서는 가가 말했습니다.
0: 예.
3: 한국에서 예, 예 심장도 나쁘고 관절 심해 집에 왔댔습니다.
0: 아
3: 예 그래다 이게 예, 심장도 아주 구해서 예. 그래 혈배강 항공 풍수 약을 같이 쓰고 예. 선생님 친구 같이 기다려서 썼는데 심장도 좋아지고 숨이 찬 것도 없어지고
0: 예.
3: 몸이 몹시 시렸는데 예. 몸이 열다서 거의 죽었답니다.
0: 그렇지.
3: 예. 몸이 많이 가벼워져서 한국 가서 지금 일하는데
0: 예.
3: 원한지 모른답니다.
0: 아.
3: 정신이 나서 일이 너무 많이 해서 예. 월급도 더 많이 받는답니다.
0: 아, 예.
3: 너무 좋아서 예. 기분도 좋고 정신 난다며 선생님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올리랍니다.
0: 아 예. 예.
3: 예.
0: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마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소변 또 쉴 새 없이 봅니다. 이 우장, 오장에 이런 기가 허해가서 나타난 증상. 그 다음에 쇼창산치라는 게 뭐니까 소장이 다른 데로 북비에서 나오면서 예. 우리 서해부 거기에 불뚝 튀어 나와서 이 산치죠. 이런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면이 이게 다 오장의 기가 허해서 나타난 증상입니다. 심장의 기가 허하다 할 때는 신주시 사람이 이런 자꾸 좋아한다, 기뻐한다, 너무 기뻐한다 이렇게 되면 심장이 상합니다. 그래서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숨이 차는 것이가 조금만 움직이면 헐떡헐떡대고 땀 세게 흘리고 조금만 움직이게 되면 땀 흘리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땀 흘리고 이런 현상 항상 맥이 없고 피곤하고 잠 못 자고 몽땅 심장이 기가 허한 게입니다. 시간 상황별로 길게 얘기를 못 하겠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환자분들이 정확한 이런 료해를 하자면 제한테 직접 전화 오시오. 제가 그래서 약은 뭐 사과의 사고 먼저 떠나서 일단 먼저 물어보시오. 제가 다 설명해 드립니다. 288-0018번 전화치면 저를 찾을 수 있습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0: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방송 외로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1: 국약 결배강은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처방인 생매금을 가감하여 만들어졌습니다. 702명의 의학 박사들이 수십 년간의 임상실험과 현대 최신 초음계 유체 추출 요가법 기술을 결합시켜 천연 중약재에서 활심펩타이드 성분을 추출해냈습니다. 체내에 들어가면 심장 노폐물을 빠르게 제거하고 손상됐거나 위축된 심근세포를 활성화시키며 막힌 심내혈관을 개통시켜 심장의 펌프 기능을 회복시켜줍니다. 뇌경색,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쁜 증상, 심낭염, 심박수가 고르지 않으며 가슴 통증과 식은땀이 나고 기력이 없으며 심방세동과 기외 수축 등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국약 혈배강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5호 매대입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농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흥미함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노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2여 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안홍천입니다. 연변가요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연변가요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곡은 한하나 작사 류령예 작곡의 그리워라 나의 고향입니다. 가슴 아련한 그리움을 고스란히 전한 이 노래를 통해 누구나 마음속에 품은 고향을 돌려보시길 바랍니다. 박경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고향을 한결같이 지키는 소나무처럼 강인하고 굳건한 정신을 노래한 곡이 있습니다. 최순희 작사, 박성철 작곡의 소나무입니다. 간결하고 힘있는 가사와 선율이 듣는 이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김경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최창순 작사, 김일환 작곡의 우리 연변 조월시구입니다. 경쾌하고 밝은 리듬 속에 고향에 대한 자긍심과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허미역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은 미래의 희망을 노래한 곡입니다. 김정권 작사, 백희남 작곡의 꿈나무는 우리 조국의 미래를 밝게 비추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철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우리의 성장을 이끌어준 스승님이 따뜻한 정을 담은 곡을 준비했습니다. 방준 작사, 황영하 작곡의 선생님의 향기는 어느 날이 펼치는 스승의 사랑을 향기에 비하여 아름답게 노래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이어서 재관절 작사 최학산 작곡의 우리네라고입니다. 평화롭고 아름다운 연변이 마을 풍경, 사람들이 행복한 일상이 생생하게 담겨져 있으며 모두가 어울려 살아가는 따뜻한 공동체의 모습을 느끼게 해줍니다. 비상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연민 노래와 함께한 시간, 여러분에게 즐거움 넘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요와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방부린이었습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성당의 상무위원이며 주당의 석인 호가복은 8일 화룡에서 대상건설 진척 정황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호가복은 습금형 총서기가 길림성 당위 정부 사회보 청취시한 중요연설 정신을 깊이 관찰하고 연변 발전의 단계적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며 현역 경제 발전에 대한 대상건설의 중요지탱 역할을 깊이 인식하면서 스스로 압력을 가하고 속도를 다그치며 마음과 힘을 모아 난관을 공략함으로써 더욱 많은 큰 대상, 좋은 대상이 착공 조업해 효익을 내도록 추동함으로써 현역 경제의 빠른 발전과 순위 제고에 유력한 지탱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랑비를 무릅쓰고 호가복은 연변 대양인삼업위원회사를 찾아 기업의 생산경영 정황 소개를 청취하고 전반 계획, 기능 분포, 투자 계획 등 정황을 상세히 요약하고 나서 1, 2, 3차 산업의 융합 발전을 견제하면서 표준화 재배를 발전시키는 동시에 역량을 집중해 정밀 심층 가공을 잘하고 숙박, 음식 등 부대 시설을 다그쳐 보완하며 인삼 채취 체험, 견학 관광 등 경영 모식 공급을 1층 풍부히 함으로써 인삼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려주고 융합 문장을 잘 엮고 좋은 제품이 좋은 가격에 팔리고 좋은 풍경이 좋은 수익을 가져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만무 리마삼 1000톤급 시경균 순환경제발전 대상은 시경균 배양공장, 인삼 정밀심층가공공장 등을 건설해 수구균, 로경균, 인삼 펩타이드 고체 음료 등 제품을 생산하게 되는데 현재 기초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호가복은 대상 진전을 살펴보고 제품 종류, 조업 계획 등 정황을 상세히 요약하고 나서 기업이 시공 역량을 통과하고 1기, 2기 대상 건설을 다그치는 동시에 설비 주문 구매 사업을 가동해 준공되는 즉시 장비가 진입하고 설치되도록 노력함으로써 대상이 하루빨리 규모화 생산을 형성하도록 쟁취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상황 정밀심층가공산업 대상은 주로 상황 커피, 상황 초콜릿 등 제품을 생산하게 되는데 현재 정화작업장 내부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호가복은 시공 진도를 살펴보고 제품 종류, 공예 기술, 판매 경로 등 정황을 상세히 요약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설비 설치 및 시험 조정을 다그치 완수해 대상이 조속히 준공돼 운영되도록 쟁취해야 합니다. 시장 조사 연구를 착실히 전개하고 시장 수요를 깊이 파악하며 시장 추세와 소비자 수요에 부합되는 고부가가치 제품을 더 많이 출시해 더 많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해야 합니다. 제강 생물과학기술 대상은 소간과 소 전립선 중위 활성 물질을 추출해 가공 생산하는데 호태 생물의약 중간체 대상과 산업사슬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호가복은 공장에 들어가 시공 정황을 살펴보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병행 작업과 교차 시공을 견제하고 공장 구역 도로, 경관 녹화 등 부대 시설을 다그쳐 완수하며 벽체 외리면 장식, 문과 창문 설치 등 공사 작업을 다그쳐 실시해야 합니다. 하루빨리 GMP 표준화 인증 등 사업을 다그치고 생산 흐름선이 조속히 가동돼 운행되도록 추동함으로써 지방경제 발전에 조력해야 합니다. 화룡시 모부 목축업위원회사에서 호가복은 기업 운영 정황을 문의하고 번식 기술, 사육 관리, 시장 판매 등 정황을 상세히 요약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연변소는 연변 특유의 량질 유전물질 자원으로서 고급 음식 시장의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기업이 대학교, 대형 연구소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고효율 계속 번식 체계를 다그쳐 구축하며 우량 품종 번식률을 높이는 데 주력해 양식 규모를 부단히 확대하기 바랍니다. 소를 키워 파는 전통적인 발전 모식을 타파하고 유구 도축, 정밀 심층 가공을 질서 있게 발전시키며 즉석식품, 조리 스테이크, 부위별 맞춤형 고기 등 고부가가치 제품을 적극 개발해 연변소의 가치를 충분히 활용해야 합니다. 광동 미운향촌 문화관광종합체 대상 건설 현장은 건설 열기로 뜨겁습니다. 호가복은 시공 현장에 들어가 기업 책임자와 깊이 교류하면서 대상 진척 정황을 상세히 문의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기업에서는 건설 목표를 주시하고 공정을 최소화하며 시공조를 누려 대상이 계획대로 준공되도록 확보하길 바랍니다. 목표 고객층의 기호를 주시해야 합니다. 농사 체험, 레저 오라, 생태 야영 등 경영 모식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유람 로선을 알심 들여 설계해야 합니다. 정경화 조성과 이야기식 표현을 통해 전원 풍경이 더욱 따스해지고 향촌 생활이 더욱 질감있게 함으로써 광범한 관광객들이 오면 떠나고 싶지 않고 떠나면 다시 오고 싶게 만들어야 합니다. 청령호 풍경군은 레저 낚시, 진수 오락, 수산물 관상 등을 일치한 종합성 생태 휴가 구역입니다. 호가복은 풍경구의 각 기능 구역을 돌아보면서 접대 능력, 투자 계획 등 정황 소개를 청취했습니다. 풍경구가 올해 수산 유전물질 자원장을 신축하고 관광객 봉사 중심 등 기능 구역을 완성한다는 것을 노회한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갈수록 산수 전원과 여유로운 여행 방식을 동경하고 있는 바 이는 풍경구의 보기 드문 발전 기회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기업에서는 대상 전단계 수석을 다그쳐 대상이 조속히 착공 조건을 갖추고 하루빨리 착공하도록 확보하기 바랍니다. 관련 부문은 온 오프라인 선전 경로를 통괄적으로 이용해 풍경구 관광 자원, 다채로운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추천 소개함으로써 풍경구의 지명도와 영향력을 진일보 제고하고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 소비하도록 유치해야 합니다. 조사연구소 호가봉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오늘날의 대상 투입이 바로 미래의 발전 증가량입니다. 대상 건설이라는 이 관건을 단단히 틀어줘야만 산업 토대가 더욱 튼튼해지고 발전 전력이 더욱 강해지며 후속력이 더욱 넘치게 됩니다. 화룡시는 대상 건설이라는 이 중점 사업을 잘 들어주고 정밀시책하고 난제를 힘써 해결함으로써 협상 중인 대상이 하루빨리 락착되고 계약된 대상이 조속히 착공되며 건설 중인 대상이 다그쳐 추진되도록 해 대상 건설의 뚜렷한 성과로 현의 경제 발전에 기세를 모으고 에너지를 부여해야 합니다. 대상 건설을 다그쳐 추진해야 합니다. 명시화 관리 플러스 전담반화 추진 사업 기재를 엄격히 실시하고 책임 단위, 시간대와 진도 요구를 명확히 하며 아직 착공하지 않은 대상은 일일이 정리하고 정밀 시책하며 진도가 뒤처진 대상은 중점 추적하고 관리함으로써 대상이 빨리 건설되고 조업해 더 많은 실물 사업량과 유효 투자량을 형성하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봉사 보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시공 일선과 생산 작업장에 자주 내려가 기업의 생산과 대상 건설 수요를 제때 료해하고 장악해야 하며 인력, 자금, 심사 비준 등 문제들을 둘러싸고 혁신적 사유와 유력한 조치로 병목 제약을 타파함으로써 대상 건설이 가속도를 내고 기업 발전이 고속도로에 진입하도록 해야 합니다. 투자 유치에서 지속적으로 힘을 내야 합니다. 지도 간부는 앞장서 나가 기업을 유치하고 솔선수범 역할을 잘해야 합니다. 투자 유치 구역을 정밀하게 확정하고 대상 단서를 예민하게 포착하며 대상의 적합도와 부합도를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직접 찾아가 접목, 상담하는 활동을 상시적으로 전개하고 기업 혜택 정책을 세심하고 정밀하게 알려줘 더욱 많은 큰 대상, 좋은 대상이 배치되도록 백방으로 촉진해야 합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상무부주장인 류신강, 주직속 관련 부문 및 화룡시 당위 주요 책임자들이 상수랑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1: 6월 8일 우리조는 중앙제2생태환경보호 독찰조에서 이첩한 제30진 군중신소 신고 사건 도합 7건을 전달받았는데

0: 그중 전화 4건, 편지 3건입니다. 그중 연결 씨 3건, 훈춘 씨 2건, 도문 씨 1건, 안도현 1건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 사건 중 여러 가지 생태 환경 관련 문제가 7건입니다. 그중 대기 관련 사건이 2건으로 28.6%, 고체 폐기물 관련 사건이 1건으로 14.3%, 소음 관련 사건이 1건으로 14.3%, 생태 관련 사건이 3건으로 42.9%를 차지합니다.
1: 2026년 연변주민 연글시 사업단의 공개 초빙 필답 시험 기간 주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국에서는 앞장서 총괄하고 연글시에서는 수험생의 식사, 숙박, 출행, 관광, 취업 등 전방위 수요에 집중해 원정 봉사를 펼쳐 광범한 수험생들이 연변에 남아 취업하도록 이끌어 연글생활 문화관광 브랜드를 빛냈습니다. 연결 조양천 국제공항 연결 서역에는 자원봉사소가 설치되었고 자원봉사자들이 수험생들에게 짐 운반 등 편의 봉사를 제공했습니다. 연결시 북산가도 단춘사회구역 자원봉사자협회 회장 리연생입니다. 저희는 주로 수험생들에게 차를 안내하고 안전 탑승을 도와줬으며 록셉 통로를 마련했습니다. 수험생들이 짐이 많아 이동이 불편하기에 짐을 차까지 들여다주고 목적지를 알려줬습니다. 택시 탑승 시에는 차문을 열어주고 안전 탑승을 도왔습니다. 수험생들의 원활한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부문에서는 공공교통 자원을 정밀하게 배치하고 시험 장소 주변 공공버스 노선 운송력을 10% 늘렸습니다. 수험생들은 수험표로 시내 버스를 무료로 탑승할 수 있었습니다. 활동 기간 동안 연 2천여 명 수험생에게 무료 수송 봉사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33개 음식점이 수험표 소지 수험생들에게 가격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일부 음식점에서는 특색 요리를 무료로 증정했습니다. 시험 장소 주변 36개 호텔은 수험생들에게 우대 가격, 알림, 퇴실 연장, 짐 보관 등 봉사를 제공해 수험생들의 숙식 걱정을 덜어줬습니다. 주민 연길시 량급 인재 유치 육성 사포체에 따라 각 시험 장소 취업 봉사대를 특별 설치해 량질 취업 일터, 인재 지원 정책, 안거 보장 혜택을 선전하고 특별 초빙회 초청장을 배부해 청년들이 연길에 정착하도록 유치했습니다. 아울러 문화관광 혜민 정책을 시행해 수험생들이 수험표로 주요 관광지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필답 시험 기간 중국 조선족 민속원 연결 공룡박물관에서는 연인수로 약 500명 수험생에게 무료 관람 봉사를 제공했습니다. 공안, 교통, 시장 감독 관리 등 부문에서는 연합으로 시험 장소 및 주변 지역을 상시 순찰하면서 치안 관리, 교통 소통, 도시 환경 정돈을 강화해 소음 방해, 교통 체증, 규정 위반 경영 등 문제를 엄하게 단속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로 수험생들에게 도시 매력을 체감시키고 연변의 인재 유치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0: 절골 주사나 중국이민 해방군 기본건설공정병 휘황세월 전람이 일전 연변박물관에서 펼쳐졌습니다. 이번 전람은 연변박물관에서 처음으로 전국 기본건설공정병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주제전시로 전국 각지에서 온 40명의 기본건설공정병 퇴역 로병사들이 연변에 모여 현장에서 전시를 관람하며 지난 세월을 되새겼습니다. 연변박물관은 2025년 6월부터 이번 주제 전시를 준비했습니다. 중국이민해방군 기본건설공정병은 1966년에 설립돼 1984년에 편제가 해제됐습니다. 기본 건설 공정병들은 18년간 조국 각지에 뿌리 내리고 난관을 극복하며 국방 건설, 도시 농촌 기초 건설 및 황무지 개척 등 중대 공사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번 전람은 이 영웅적 부대의 발자취에 초점을 맞추어 전국 각지 로병사들이 무상으로 기증한 100여 점의 전시품을 선보입니다. 전시품에는 군복 장비, 시공 도구, 방어용품, 영예훈장, 립공증서, 필사원고 등 귀중한 실물이 포함돼 전방위 입체적으로 기본 건설 공정병들이 조국을 건설하고 시대에 헌신한 군대 생활을 재현했습니다. 특별히 찾아온 퇴역 로병사들은 전시품 앞에 발길을 멈추고 오래된 물건들을 유심히 살펴보며 과거를 추억했습니다. 개막식에서는 사료 및 오랜 물건을 기증한 기본 건설 공정병 대표들에게 소장 증서를 수여했으며 기본 건설 공정병 전우의 집 대표가 연변 박물관에 기념 깃발을 증정했습니다. 퇴역 로병사 한원재입니다. 저는 심수에서 와서 연변 박물관에서 개최하는 전시회에 참가했습니다. 아내가 기증한 군복을 비롯해 많은 전우들이 물건을

0: 작품을 박물관에 기증했는데 사람들이 이런 실물들을 볼 수 있게 돼 교육적 의의가 아주 깊다고 생각합니다. 또 젊은이들이 이 전람을 본 후 그들의 정신을 계승해 우리 조국을 더욱 아름답게 건설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번 전람은 많은 청년 학생, 주민, 관광객들의 주목을 끌어 그들이 몰입형으로 격정 넘치는 건설 세월을 느끼게 했습니다. 연변대학 학생 리경양입니다. 전람 내용이 아주 풍부합니다. 예전에 본 적이 없는 오랜 물건들을 많이 보았는데 이를 통해 당시의 강고분투 정신을 느낄 수 있어 저에게 아주 큰 격려가 됐습니다. 연변 박물관 관장 손미옥입니다. 올해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이 되는 해이자 중국인민해방군 기본건설공정병 설립 60주년이 되는 해로 기념할 만한 역사적 시점입니다. 이번 전람은 지구국 박물관이 처음으로 전국 기본건설공정병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주제 전람으로 로일대 기본건설공정병들의 간고분투 정신을 고양하는 동시에 연변주의 홍색 문화를 전파하는 풍부한 담채를 제공했습니다. 이번 전람은 8월 9일까지 계속되며 전 사회 무료로 개방합니다.
1: 2026년 길림성 과학보급 변강행 및 촛불 의무교육 연변주 특별 과학보급 활동이 그늘 우리주에서 있었습니다. 연결시 제3중학교에서 중국전자학교는 우리주 중소학교의 청소년 로보트 프로그램 작성 교수 도구 과학보급 실험 세트와 과학보급 도서를 기증했습니다. 이어 진행된 공개 수업에서 과학기술교육 전문가들과 자원봉사자들은 리론 플러스 실제 조작의 몰입식 과학기술 교수를 통해 현장 분위기를 달궜습니다. 지능형 로봇의 유예는 춤사위와 프로그램 작성 명령에 따른 흥미진진한 소통은 학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연글시 제3중학교 학생 최희진입니다. 수업 시간에 본 지능형 로봇과 AI 소통 기술로부터 국가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수학, 물리, 화학을 열심히 배우고 과학 소실험을 많이 해보면서 로봇에 대한 열정을 학습 동력으로 전화하렵니다. 장래 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한몫 기여하고 싶습니다. 연글시 제3중학교 물리교원 왕박입니다. 중력의 오묘함을 탐구하는 수업에서 전문가는 생동한 실험을 통해 추상적인 지식을 직관적이고 흥미롭게 만들어줘 실험 교수의 진정한 매력을 볼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로봇과 인공지능 등 과학보급 수업은 우리의 물리 교수에도 융합혁신의 새 사로를 열어줬습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많은 것을 느꼈으며 오늘 배운 내용을 일상 교수에 융합시키렵니다. 과학보급팀은 또 도문시, 릉정시의 중소학교를 찾아 학생들이 실천 조작에 적극 참여하고 인공지능 기술 응용을 직관적으로 체험하게 함으로써 아이들이 과학기술이 생활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깊이 체득하도록 했습니다. 도문시 지성초학교 학생 천미신입니다. 새로운 학습 방법을 많이 배웠고 시야를 넓혔으며 생활 곳곳에 과학 지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향후 과학 학습이 더 기대됩니다. 많이 실천하면서 미지의 세계를 탐색하렵니다. 이번 활동에서 전문가팀은 연길, 도문, 룡정의 총 8개 중소학교를 찾아 청소년 1,500여 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로봇, 프로그램 작성 등 과학보급 무료 교육 과정을 전개함으로써 우수한 과학기술 교육 자원을 변강 교정에 전해 우리조 중소학교 과학기술 교육의 질 제고와 효율 증대에 조력했습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0: 남방항공은 7월 2일부터 9월 29일까지 연길 청도 왕복 항공편을 신설하게 됩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항공편은 에어버스 32N 기종으로 운항하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운항합니다.
1: 즐거운 연길 대무대가 6월 10일부터 8월 29일까지 청명광장에서 막을 올리게 되는데 매주 목요일부터 토요일 저녁 7시부터 공연합니다.
0: 길림성 교육시험원에 따르면 길림성 2026년 보통 대학 입시 성적 및 각 단계별 합격 최저 통제 점수선이 6월 25일에 정식 공포될 예정입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신금철, 김민혜였습니다.
2: 아침이면 새들의 지속임 소리가 정다운 이곳, 싱그런 사과 배꽃 향기가 그윽한 이곳, 정신한 공기에 마음까지 상쾌해가는 이곳, 문명하고 아름다운 이곳, 화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이요 아름다운 미래가 약속된 곳, 연변입니다.

0: 큰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두골패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패는 통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시급 명종이 및 중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이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이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이약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2: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연변 우기대학방에서는 회원분들께서 지난 20년간 보내주셨습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자골신경통, 발직축 골가시, 골질점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인생의 석양길을 따뜻하게 물들일 이야기, 마음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시간, 따뜻한 석양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0: 동충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2: 동충하초 발효균부는 소프트 골드라고 하죠. 장약의 일품이라고도 합니다. 네, 먼저 단오 명절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충하초 발효 균분 3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더 드리고 현금 200원을 직접 감해드립니다. 네, 6곽 구매하시면 4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현금 300원을 직접 감해드리며 9곽 구매하시면 11곽을 더 드리고 현금 500원을 직접 감해드립니다. 18곽 구매하시면 23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현금 1,000원을 직접 감해드립니다. 이외에도 활동 기간에 매일 전화로 예약하고 주문하신 청취자 중 선착순위 10분에게는 사은품으로 바닷가 오리알 선물세트 혹은 웅담지황 눈약 2곽 중 한 가지를 추가로 증정해드립니다. 주내는 무료 배송이 가능하고요. 연변 지역 건강상담 및 긴급 주문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래에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십니까?
2: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3: 예, 그리 동충하초 발효균분 이번에 우대 활동의 특징이라 하게 되면 현금을 직접 감해드리는 것이 한 개 특징으로 있고 그리고 우리 세곽부터 이제 우리 그냥 6곽부터 시작했는데 세곽을 사는 것부터 우대 활동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금 그 한 번도 써보지 않고 예, 지금 좋다고 하니까 한번 써봤으면 좋겠는데 단분에 많이 사지 않으려 한 분들은 우리 지금 세곽을 살 때도 우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이용하는 것이 좋고 예, 그리고 또 우리 오랫동안

0: 우리 동청아쪽 발효금원에서 효과를 보신 분들, 계속해서 쓰시려는 분들은 또 이런 기회를 잘 이용한 것이 좋습니다. 그 우리 동청아쪽 발효금원은 처음으로 세일대 발효중약이 과학기술 성과로 국내의 특히 우리 국제의학계 권위기구에서 일치하게 공인하고 있고 4,500m 이상이 권위 억내란 환경에서 자란 약품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생명력이 아주 강하게 되고 그리고 본처 강목 1,892종 가운데 동청하초만이 유일하게 동식물이 통일처로 되고 있으며 우리 동청하초 발효견물을 보게 되면 인체 생명 통로를 열어준다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우리 세계 계단으로 나누고 있는데 우리 첫 계단에는 체능이 회복기로 되고 있는데 정력하고 체력이 전면적으로 제거됩니다. 우리 큰 병이 초보적으로 나아지는 계단이라든가 오랜 병으로 고달프게 보내시던 분들이라든가 오랜 병으로 인해서 체력이 떨어져 맥이었거나 머리가 시큘고 다리 허리가 시큘고 또 나른해 나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인사나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2: 전 동충하초는 오래 썼습니다.
0: 예.
2: 이전에 며칠 전에 동충하초 쓰기 전에는 항상 가슴이 불편하고 숨이 차고 잠도 잘 못 자고 그 다음에 온몸에는 항상 허열이 나고 이 다리는 또 차고 피부도 많이 마르고 그 다음에 심장하고 폐가 동시에 아이져왔는데 특히 폐는 수술까지 받아야 된다는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그때 내가 생각한데 내가 뭐 저는 나이도 많지 체질도 약하니까 수술까지 하면서 그때까지는 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약으로만 치료해보려고 병원약도 많이 썼습니다.
0: 그랬겠죠.
2: 병원약에 치료하다 안 되니까 또 중기원에 중약도 많이 썼고 그래도 또 안 되니까 지금 강고약이 얼마만 쓴가 강고약에 좋다는 약도 많이 썼습니다. 그렇지만
0: 그랬겠죠.
2: 네, 지금 치료 못하고 점점 좀 더 해질 때다. 이러다서 우리 선생님들이 그 동충하초 강의를 듣고서 동충하초 쓰기 시작했는데 얼마 안 쓰니까 좋은 차이에 나아지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기본선에서 아프고 불편하고 뭐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 근데
0: 맞죠, 예.
2: 많은 증상들이 기본선에서 없습니다. 그리고 먹기 밥 먹기 싶은 생각이 없는데 지금은 인차 배고픕니다. 그래가지고 하루 3끼 꼭꼭 챙겨 먹고 이러니까 뭐 별로 뭐 맥이었거나 이런 것도 없고 다른 사람 날 보건데 빨리 좀 깬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기분도 영 좋았을 때
0: 맞죠. 예.
2: 예. 그래서 이렇게 정신 기분이 매우 좋게 이래 잘 보내고 있는데 저는 이 활동할 때마다 싸니까 그렇게 너무 경제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또 한 가지 약만 쓰니까 영 먹기도 편한다.
0: 맞지.
2: 그래서 예 내가 생각해보면 아, 어쩌다 이전에 많이 약 썼지만 돈도 많이 썼지만 치료도 못했는데 내가 어쩌다 이런 동충하초 만나나 싶어가지고 어떤 동충하초 놓을 것 같지 못한다. 어떤 연예인이고 이러니까
0: 맞습니다. 예.
2: 예 그래가지고 계속 열심히 쓰려고 생각합니다. 진짜 선생님 고맙습니다.
0: 네. 건강하십시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예,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3: 저도 동충하초를 쓰고 있습니다.
0: 네.
3: 전에 중풍이 와서 많은 약을 썼습니다.
0: 그랬겠죠.
3: 예, 네, 좋다는 약을 다 썼는데 효과 없었는데 이 동사도 쓰니까 예, 효과 영향이 있습니다.
0: 예.
3: 한쪽 팔, 오른쪽 팔에, 오른쪽 다리 잘 쓰지 못했는데, 아, 이 동사도 쓰니까 지금 마음대로 전에 쓸 수 있습니다.
0: 맞지요.
3: 그 사람을 대고, 예. 그리고 밥 마시고 있는데 밥을 잘 먹지 못했는데 이거 먹으니까 밥을 잘 먹고 있습니다.
0: 맞지요.
3: 예, 그리고 올해 뱀이 빚이 많은데 이 뱀비도 해결됐습니다.
0: 맞습니다.
3: 아, 선생님, 효과도 하니까, 예. 아, 저는 또 싸서 쓰라고 그랬나.
0: 그러십시오. 이번 활동에 참여하는 게 좋습니다.

0: 현금을 직접 감해드리고, 예? 우리 약도 이전에 드린 것처럼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길을 이용하는 게 좋은데 283-0666번에다 지금 인사를 연결하십시오.
1: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0: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0: 예.
3: 예, 나는 당뇨병이 있어서 우선 당뇨병이 20년이 넘으니까 많은 합병증이 있었습니다. 그래던 게 이 합병증이 이게 다 좀, 야, 손발이 저래서 손발이 나 저리고 시리고 해서 죽겠던 게 그게 없어지니까 막 사고 같습니다 지금.
0: 맞죠. 예.
3: 예. 그래갖고 발바닥에 있는 거 항상 뭐 또 붙여놓은 것 같던 게 그것도 전 발바닥도 전 제각각이 다 됐습니다.
0: 맞습니다.
3: 예. 그리고 항상 저린 게 어째 왼쪽이 더 저리니까 왼발하고 왼발이 더 저리던 게 다 저는 이롭습니다 그것도 저는.
0: 맞습니다. 예.
3: 예. 그래지 혈압이 높아서 계속 아침 전하고 혈압이 약 먹었다는데 어서는 하루에 한 번밖에 안 먹습니다.
0: 맞지 않습니까? 예.
3: 예.
0: 그러다가 우리 동청아서 발행위원 만나가지고 좋은 효과를 보고 있으니까, 예. 또 우리 나이가 들게 되면 오장육부 기능이라는 것이 그냥 하강되기 때문에 우리 이 약으로 보충해줘야 됩니다. 283-0666번에다 지금 인사를 연결하십시오.
3: 예, 알겠습니다.
0: 건강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전화할까?
2: 네.
4: 예, 나도 동서하자 바람을 먹고 있는데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입안이 자꾸 말라들면 입에 이렇게 춤이 없으면 찌득찌득하면 이랬댔습니다. 그것도 어찌 바쁜지. 그래서 약을 많이 먹었습니다, 나도.
0: 그랬겠죠.
4: 첨약도 예. 먹고, 예. 그 다음에 강거약도 먹고, 강거약에 물어보면, 그거 먹으면 이렇다게 먹었는데, 아이들이더란 말입니다. 그래, 어둠에 맥 버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선생님 강의 중에, 도저 하처럼 들어본 게 별로, 내게 맞은 게, 아, 이거 먹으면 정말 맨 먼저 그게 이롭지 않을까?
0: 맞습니다.
4: 아, 예. 정말. 정말 약입니다, 예, 정말. 그리고, 예, 내가 그래, 그걸 내 영, 정신이 안 나고, 예, 그저 얼빤한 게 잤던지, 어쨌든지 이랬단 말입니다. 그런 게 지금은, 예, 아침에 자고 깨어나면 정신이 펄떡 납니다. 눈만 뜨면, 우.
0: 맞죠, 예.
4: 예. 정말 이 약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랬는데, 눈에 정신이 나지, 내 백내장에 내 스스로.

0: 봉짐을 하면 됩니다.
1: 근데 한 봉지인데 그 식전에 그 찬물에 먹어야 되는 거
0: 아니 따스한 물에다 하십시오. 좀 따스한 물에다. 예. 그러면 됩니다.
1: 그리고 저 한 날에 한 번만?
0: 하루에 한 번만 하면 됩니다. 그게 예. 우리 동청은 저 발효금도 특징입니다. 우리 많은 약들이 뭐 두 번 복용하거나 세 번 복용하라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 내시계신 분들은 때 내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잘 알리지 않지 않습니까? 이건 한 번만 먹게 되면 예. 그만큼 오랫동안 예. 그 체내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한 번만 복용해도 됩니다.
1: 아, 그럼 좋지요, 이거.
0: 예, 맞습니다. 손님도
1: 현재까지. 약과토에는 한 날에 세 번 먹으라고 해서 그래.
0: 아니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 전화에 참여하시라고 합니다. 예, 우리 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약 어떤 건 우리 그 좀 약이 그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색이신 분들은 어떻게 복용하라 예 이렇게 나눠 복용하라 이렇게 제가 그냥 알려드립니다. 예.
1: 할 날에 그래도 한 봉지 먹으면 되는 거예요.
0: 한 봉지 하면 됩니다. 손님 저제까지 했기 때문에 심장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네. 내 심장약을 그냥 안 쓰게 되면 두 번째, 세 번째 주절 해야 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1: 이거 심장약, 다른 약, 싼 거 아이 먹어도 일 없는 거예요?
0: 아이 먹어도 일 없는데 이미 싸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돈은 판 거니 만약에 중약이라 하면 우리 그 시간 간격을 한 20분 내지 30분 두고 쓰고 예? 서약이라 하면 그냥 같이 써도 됩니다. 예. 알아들었습니까?
1: 예, 알았어요.
0: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네, 담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예.
3: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신다.
0: 예.
3: 네, 저도 동춘호소 발효금품만 한 1년 넘어 먹었습니다.
0: 이 충만되게 하고 기색이 좋아지게 되고 얼굴 색깔이 붓고 윤택이 나거나 정기신 이 세 가지가 충족해질 수가 있고 팔다리가 맥이 나거나 짧은 시간 내 병이 시달리면서 해탈될 수가 있고 건강한 사람들하고 마찬가지로 온몸에 활력이 넘 우리 일반적으로 한 달을 한 개 요정을 하고 석 달, 그러니까 백날을 한 개 주기를 하게 되는데 이만큼 복용이 되면 많은 주문했던 이런 증상들이 많이 경감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혈압이 평온하게 조절될 수가 있고 동맥 경화 덩어리가 작게 변하게 되고 신장 공능이 제거되면서 우리 신우신염이라든가 신속우신염이라든가 전립선 질병, 방광염,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그 신장하고 방광이 화합이 잘 되지 않아서 나타났던 이런 병들이 따라서 치료가 될 수가 있고 심장 공능이 회복되면서 협심증, 가슴이 답답하거나 두근거린 증상, 심근경색에서 해탈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마음이 황홀하거나 그리고 목이 뽀뽀대어 나면서 돌리기 곤란한 증상, 공열 부족으로 인해서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정신하지 않던 이런 증상들이 자기도 모르게 깜짝같이 사라질 수가 있게 됩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방송 외로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매주 지구상의 다양한 동식물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오랑우탄에 대해서 준비했는데요. 숲은 때로 인간보다 더 오래 기억합니다. 수백 년을 살아낸 나무들이 서로의 그림자를 나누고 비가 지나간 자리마다 축축한 흙냄새가 스며드는 곳. 오늘 우리가 찾아갈 생명의 이야기는 바로 그 숲속에서 시작됩니다. 사람과 가장 닮은 존재 가운데 하나이지만 정작 인간의 욕심 때문에 가장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동물. 긴 팔로 나무 사이를 우유형하듯이 움직이며 조용한 눈빛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존재. 오늘은 오랑우탄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랑우탄이라는 이름은 말레이시아 언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오랑은 사람, 후탄은 숲을 뜻합니다. 그래서 오랑우탄은 숲의 사람이라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묘한 울림이 느껴지는데요. 실제로 오랑우탄을 가까이서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 눈빛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동물의 눈이 아니라 무언가 오래 생각하고 있는 사람의 시선을 마주한 것 같다고 말합니다.

오랑우탄은 아시아에 사는 유일한 대형 류인원입니다. 주로 보르네오 섬과 수마트라 섬의 열대 우림에서 살아갑니다. 울창한 숲, 거대한 나무, 끊임없이 들려오는 곤충과 새들의 소리. 그곳은 오랑우탄에게 단순한 서식지가 아니라 삶 전체입니다. 인간이 도시를 떠나면 삶의 기반을 잃듯 오랑우탄 역시 숲이 사라지면 존재 자체가 흔들립니다.

있는 식물은 무엇인지, 나무 사이를 어떻게 이동하는지, 비가 오는 날에는 어떻게 몸을 보호하는지까지 숲에서 살아남는 모든 지혜가 어미를 통해서 전해집니다.

네, 숲속을 천천히 이동하는 어미의 등을 붙잡고 따라가는 새끼의 모습은 참 인상적입니다. 조급하지도 서두르지도 않습니다. 마치 삶을 배우는 시간이라는 원래 그렇게 천천히 흘러야 한다고 말하듯 한데요. 오랑우탄은 하루 대부분을 나무 위에서 보냅니다. 특히 밤이 되면 나무 가지를 엮어서 잠자리를 만드는데 이 역시 놀라운 능력이죠.

우리는 흔히 새가 둥지를 만든다고 생각하지만 오랑우탄도 매일 새로운 침대를 만듭니다. 단단한 가지를 골라 바닥을 만들고 잎을 덧대어 몸을 기대기 편하게 꾸밉니다. 때로는 비를 막기 위한 덮개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으면 문득 인간의 집이 떠오르는데요. 몸을 보호하고 편안히 쉬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공간. 어쩌면 집을 만든다는 행위 자체가 인간만의 특권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대단한 지구 탐험 코너에서는 오랑우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혹시 오늘 마음이 조금 지쳐 있다면 당장 강해지려 해 보기보다는 내 마음을 한 번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흔들리는 날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중심을 찾으려는 마음이니까요.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미,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출발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본 채널은 오후 1시 35분부터 점검을 거친 후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여러분의 곁을 찾아가게 됩니다. 지속적인 애청을 기대합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 자치주 수부도시 연길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말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부터 밤 11시 10분까지 연변지역과 동북아지역을 가청권으로 정규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0: 접경 시간으로 4시를 알려드립니다.
1: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슴 새벽은 오독하고도 희미한 새벽, 갓 밝기는 이 날이 막 밝을 무렵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새벽부터 아침이 이르는 시간을 가리키는 우리말이 많은 까닭은 이 농경사회에서 새벽부터 일어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시간을 그렇게 쪼개어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출발 라디오 속으로 저는 리봉입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기상 부문에서 오늘 오후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저녁부터 내일 낮까지 구름이 많다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저녁에는 1, 2급의 편서풍이 불겠고 낮에는 2, 3급의 편서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저기온은 섭씨 영상 8도, 최고기온은 섭씨 영상 22도입니다. 우리 주 공기오염 기상조건지수는 1급으로 전해왔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보람차게 성실하게 보내야 그 기쁨을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나 사람들은 보통 한 해를 시작할 때 이루기 힘든 계획을 세워놓고 결심을 한 달도 못 가 잊어버리고 마는 안타까운 경우를 반복합니다. 이는 단순히 의지나 능력 문제가 아닙니다. 새로운 한 해에 대해 이 적절한 계획 수립 방법을 모르고 그걸 실현시켜내는 동기부여 방법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내 인생 최고의 해 시스템을 통해서 스스로 지난날의 평가와 반성을 해보고 개선점을 찾아 새로운 한 해 10가지 목표를 세우고 실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 단계입니다. 인생 최고의 해를 설계하기에 앞서서 자신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이 알수록 더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최대한 솔직하게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점수를 잘 확인해 보십시오. 변화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은 일단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행동합니다. 이제 내 인생 최고의 해를 설계하기 위해서 조용한 시간을 가져봅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과 함께하면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핸드폰을 꺼놓고 커피나 포도주 한 잔을 준비한 뒤 지금부터 3시간 동안 내 인생 최고의 해를 설계해 보십시오. 그러면 자신의 인생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게 될 것이고 성공하는 인생과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긍정적인 자극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나아지리라는 막연한 꿈 대신 현실적인 미래를 설계하십시오. 올 한 해,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을 시작으로 당신은 인생 최고의 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있고요. 지금껏 되풀이해온 삶을 다시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당신 손에 달려있습니다. 시작은 언제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1월 1일도 좋고 당신의 생일도 좋습니다. 10월의 어느 일요일도 좋습니다. 당신에게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인생 최고의 첫날로 만들 힘이 있으며 인생 최고의 해를 누릴 수 있는 권리도 가지고 있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10단계 걸친 내 인생 최고의 해 설계 과정을 시적은 여러가지 교훈 중 1년 동안 실천했을 때 내 삶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만한 중요한 교훈 3가지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 인생 가이드들은 이번 한 해가 당신의 인생에서 최고의 해가 될 수 있도록 당신을 인도할 것입니다. 반드시 동사를 포함하여 문장을 만들고 가능한 한 짧고 간결하게 작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자기 한계입니다. 나를 스스로 한계에 부딪히기만 했던 것은 무엇이었는지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성장을 가로막고 제자리에 멈춰서게 했던 것들을 직시해야 비로소 그것을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역할입니다. 자신의 삶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아들, 친구, 직장인, 주부 등 현재 맡고 있는 역할을 모두 적어보시고 작가, 강사, 학생 등 앞으로 해보고 싶은 역할을 추가해도 좋습니다. 역할을 적을 때에는 자신의 가치를 형용사 형태로 덧붙이면 더욱 좋습니다. 중요해야 할 주요 역할을 정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의식의 높이를 올려서 자신의 인생과 역할을 전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대를 모르는 대중을 위해서 스토리와 교훈을 전하면서 흥미까지 주는 장르가 바로 연극이었습니다. 그리스 비극은 이미 2500년 전에 존재했고 지금도 우리에게 헤라클레스나 오이디푸스 같은 이름은 친숙합니다. 셰익스피어는 세계적인 대문호이지만 그의 작품은 막상 읽어본 사람이 드뭅니다. 왜냐면 셰익스피어는 연극 대본을 썼고 이런 형식의 글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읽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대신 처음부터 극적인 구성을 갖췄기에 영화화되기 좋았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은 여러 차례 영화화되는데요. 1968년의 작품 여주인공 올리비아 하셋은 이 청순한 첫사랑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남주인공의 외모로 압도한 1996년판에서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열어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비극의 결말은 대부분 죽음입니다. 사실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야기도 진짜 마지막 결말은 모두 죽음으로 끝납니다. 거기까지 이야기 않을 뿐이죠. 이 찰리 차플린의 명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여기 한마디 덧붙이자면 더 멀리서 보면 다시 비극이다. 이 본질적으로 비극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죽음은 이름 자체가 영어와 프랑스어로 신을 뜻한다는 단어와 이 단어에서 왔다는 생각도 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고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답은 없다는 것이죠. 작가인 베케트 역시 내가 그걸 알았다면 작품 속에 썼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고도는 결국 죽음이 아닌 생각입니다. 고도는 내일이라도 올 수 있지만 언제 올지 전혀 알 수 없고 계속 오고 있다는 소식만 전해집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오지 않았습니다. 고도를 기다리는 두 사람은 사실 한 사람 안에 두 측면인 거죠. 기다린다는 사실을 계속 환기시키는 블라드미르와는 이성적인 에고이고 자꾸 깜빡하고 그냥 가자고 하는 에스트라공은 본능적인 이드입니다. 이렇게 에고와 이드가 부딪히며 매일 고도를 기다리는 이 상황은 결국 죽음을 기다리며 매일 부조리한 일상을 살아가는 한 사람의 인생이 아닐까요? 고도를 기다리며 이 가장 큰 장점은 고도가 끝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만약 고도가 나타났거나 작가가 정답을 말해주었다면 이렇게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공연된 연극으로 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기다림 그 자체가 우리 인생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자, 지금 우리는 어떤 시간을 쪼개어 살아가고 있을까요? 출근 전 서두르는 30분, 그리고 점심시간 남은 15분, 아이 재우고 난 뒤에 1시간, 잠들기 전 스크롤을 내리는 몇 분, 시간의 이름은 달라졌지만 여전히 우리는 시간을 쪼개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렇게 쪼개진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잠시 멈춰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살아낸 그 시간들에 각자 이름을 붙여보는 건 어떨까요? 바쁘게 달려온 순간, 잠시 숨을 고르는 순간, 누군가와 함께했던 순간, 그 모든 시간들이 모여서 오늘의 여러분을 만들었습니다. 자, 편안한 시간 그리고 내일도 여러분만의 시간을 충실히 살아가길 바라면서 자,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 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일을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의를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 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 내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의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길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길시 현대병원은 의료보험 지정병원이며 연길시 국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1: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아래 김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합니다.
1: 예,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병원은 영길시 현대병원. 예, 많이 들어봤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영길시 현대병원 하면 독특한 치료 방법이 있기 때문에, 즉 기존 이야기 틀에서 벗어나 현대병원에서 연구 개발해낸 혁신적인 치료가 있습니다. 이 치료 방법이 개발된 나무로 해서 림상에서 치료 어려운 특히 전국 각지에 큰 병원을 돌아다니면서도 잘 치료되지 않은 인암병, 난치병 치료에 좋은 효과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치료 방법으로서 이미 골관절병 또는 요추협착, 좌골신경통, 무릎관절염, 대퇴골, 무혈괴사 등등 치료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야기 수준으로 매우 어려운 류풍수 관절염과 같은 자가면역성 질환, 그리고 소화계통 질환, 호흡도 질환, 피부병, 입이 인후과, 그리고 또 비뇨기통의 질병 등등의 모두 한 60여 종의 질병을 치료해 드립니다.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병들 어디 가서나 치료 잘 되지 않았던 분들, 고민이 많은 분들은 모두 병원 문의전화 265-2120에 전화하시면 예약을 받고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그 62종의 질병을 하루에 다 소개할 수 없기 때문에 며칠에 나누어서 계속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0: 예, 등등 그 아주 극심한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 이 통증이라 하면 림상에서 아마도 제일 흔하면서도 또 치료하기도 매우 어렵고, 예, 증상만 공지하는 치료 받으면서 그때 당시 증상만 눌러주고 시간이 지나면 또 재발하는 것으로서, 예,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두통 어지럼증, 예, 일상생활 중에 역시 가장 많이 접하는 증상입니다. 예, 어떤 원인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는 두통, 또 하나는 어떤 원인도 없이, 예, 나타나는, 예, 2차성, 예, 두통. 예, 이렇게 두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예, 여기에 그 1차성 두통, 예, 머리가 전체적으로 조이듯이 아프다, 예, 편두통이라든지 머리 한쪽으로, 예, 예, 박동성, 주기성, 예, 두통이 있는 경우, 또는 어느 한 부위가 모두 아프다, 또는 눈, 관자놀이 주변에 심한 발작성적인 두통이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예, 이런 두통을 경험하는 분들, 예, 어떤 검사해봐도 잘 나타나지 않는 때가 많습니다. 즉 CT나 MRI 검사를 받아도 원인을 못 찾는 만성두통. 예, 이 두통이 생기면 모두 혹시 내가 뇌종양에 걸리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 보면 뇌종양 환자의 대부분이가 두통을 호소합니다. 근데 뇌종양에 의한 두통은 장기간, 예, 장시간 누워있는 새벽에 좀 심해지고 자고 일어나도 머리가 계속 아픈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구역질, 예, 토하는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지럼증도 역시 흔한 증상으로서 인구의 한 10명 중 한 명 겪고 있는 정도로 흔한 증상입니다. 예, 특히 한 75세 이상의 노인들이 가장 흔하게 호소하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어지럼증의 양상이나 원인 질환이 매우 다양해서, 예, 진단이나 치료가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예, 평상시에 우리 몸의 균형은 이 몸을 구성하는 여러 기관의 협동작용에 의해서 유지됩니다. 예, 특히 귀 안에 뇌의 문제, 또 눈이나 팔과 다리 협동작용, 예, 그런데 어디 문제 생겼는지 때로는 알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 검사에도 원인을 못 찾는 이런 분들, 예, 연결시 현대병원 찾아서 치료하면 빠른 시간 내에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어지럼증이란 자신과 주위가 실제로는 정지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 회전, 빙빙 도는 것처럼 느껴지는 지각현상을 말합니다. 정상이라면 자세를 바꾸거나 고개를 한쪽으로 돌릴 때마다, 예, 갑자기 어지럼 증상이 생깁니다. 마치 몸이 물 위에 떠 있는 듯한 느낌한 어지럼증. 이런 증상이 있다면 연길시 현대병원에 찾아서 치료받으면 이외로, 예, 잘 낫도록 해드립니다.
1: 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하세요.
2: 예, 저는 현대병원에 가서, 예, 이 무릎 태양 관절염 내가지고, 예, 시도를 지금 한번 받았습니다.
0: 무릎 때문에, 예.
2: 예, 이거 저는 한 10년 됩니다. 이 무릎 태양 관절염.
0: 예.
2: 예, 그래, 너무 고통스러워요. 자꾸만 통세 너무 나가지고, 예, 뭐, 진통제야, 이런 거 얼마나 많이 먹은지 모릅니다. 내가 밤에 어떤 때 저녁에 이렇게 너무 이렇게 통세도 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치료 가서 한번 받았는데, 지금 효과 0 좋습니다, 이 시간에.
0: 예.
2: 한 번 받았는데, 진통은 기본상으로는 아프진 않습니다, 이번에, 지금.
0: 예.
2: 예, 한 열흘 됩니다, 네.
0: 예.
2: 예.

0: 그래서 아, 혀까지 좋고 이러니까 나 지금 이제 또 갈 시간이 됐습니다. 기본으로.
1: 예.
0: 그래서 예약하고 또 갈래 하고. 그리고 내 한 가지는 우리 집사람이 어떻게 돼서 머리에 이 변도 자꾸 절바에 이제
1: 예. 한쪽에.
0: 예. 예, 예. 이런데 가서 검사하게 되면 이 병원에서는 큰 무슨 이렇게 검사를 못 해내고.
1: 별 문제 없다. 이런 말 듣죠. 예.
0: 예, 아, 그런데, 그, 본인은 그냥 아프다고, 내일마다, 뭐, 아플 지경에 바빠, 방법이 전동체이지.
1: 전동체, 예.
0: 예, 전동체 전동체 그냥 먹고 이랬으니까, 또, 그 다음, 그거, 그냥 먹으면 또, 일하는 게 안 좋아지고.
1: 그렇죠, 예.
0: 예, 지금, 그래서, 답답해서, 어떻게, 근데, 현대병원에서 이거 한 정서도 지금, 보니까, 나, 치료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래서 갑자기 내일 갑자기 데리고 가려고 그랬죠.
1: 네. 이제 내가 금방 얘기한 게 두통에 대해서 얘기 드렸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검사는 했는데 별 이상이 없고 또 뭐 할 수 없이 이제처럼 지통제에 뭐 모두 그 정통편을 잘 드시는데 정통편의 위에 대한 손상이 큽니다. 예, 자꾸 그렇게 지통제만 쓰면 결국 원래 병도 낫지 않고 위만 예, 또 상해서 두 가지 병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현대병원은 그 치료 방법이가 예, 면역각성요법, 예, 예,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킴으로 해서 우리 몸의 대사노폐물 일반적으로 좀 예, 나이가 벌써 중반 이상이 되면 그 몸에 중기적으로 오혈이 많다.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혈관도 깨끗하지 못하고, 예, 그래서 오혈도 대사노폐물을 배출해주고, 장기하고 연부조직에, 나이 들면 어디나 다 섬유화가 많이 생깁니다. 이런 것을 해결해주고, 그리고 우리 인체 면역이 세포를 활성화시켜주는 방법, 그리고 부강주사에 이 부강주사는 그 효능이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골관절병뿐만 아니라 예, 이제처럼 두통이라든지 어지럼증, 예, 3차 신경통, 예, 대상포진 통증, 여러 통증 치료에 두통에 예, 애매모호한 예, 원인을 밝히지 못하는 두통에 그 효과 아주 좋고 빠릅니다.
0: 그리고 내일로 좀 예약하려고 그랬다.
1: 예, 예약 전화는 2652120입니다.
0: 예, 잘 나갔습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말씀하세요.
3: 이 어깨에 너무 통증이 심해서 밤에 돌아 눕지도 못하고 바로 올리지도 못하고 이 머리를 빗을 수도 없고 그리고 이 다리가 자월신경 통이 심해서 걷기 아주 힘듭니다.
1: 예.
3: 그래서 내일 현대병원에 좀 가벼울까 해서 전화드립니다.
1: 네. 예. 뭐 이 방송 많이 들으셨겠는데 모든 골관절병 어깨 아프든 허리 아프든 예, 목을 돌리기 불편하나 발목 손목 관절의 통증 예, 이런 골관절병은 현대병원의 치료 효과 아주 탁월합니다.
3: 예, 내일 연락하자 그랬나 내일 가봐야 되겠지만 너무 아파서.
1: 예,
3: 예,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1: 말씀하세요.
4: 네 우리 큰고모가 지금 이 당뇨 종합을 인해서 이 허리하고 무릎 위에 쓰지 못한다. 앉지
1: 여보세요. 그 라디오 먼저 예, 볼륨 내리든지 끄든지 해주세요. 예, 아주 소리 여기 난잡하게 들립니다. 꺼주세요. 그 꺼주세요. 제 소리도 지금 다 들립니다.
4: 예, 우리 큰고모가 예, 그래서 알아서
2: 라디오 소리 줄여주세요. 여보세요? 라디오 소리 좀 줄여주세요.
1: 예, 라디오를 예,
4: 끊었습니다.
1: 끊었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4: 예, 우리 큰고모가 예, 예. 요추파 당뇨 종합을 해서 요추파 한두주 야소됐단다. 그래 수술하라더란다. 근데 어제 야든 야들빈데 어떻게 수술하겠습니까? 수술하려고 진해 고통스러워서 그런 현대병원에 가서 한번 치료를 받았습니다.
1: 한번 치료받았습니다.

0: 지금까지.
1: 예, 쥐로 봐봤는데, 예. 예. 그런데 용 많이 좋다고 해서 돌아 못 눕었는데, 돌아도 눕고, 예. 그리고 아래가 붓기, 그렇게 붓겠던 게 그것도 내리고 해서 용 좋답니다. 그런 게, 예. 어제 내리 열 이틀이 되는가. 그런데 돈 내고 그러더니 아프지 않거나 고통스럽지 않고 할거나 미리 또 예약해서 돈 내고 그래도 가서 예, 주사를 맞겠단다. 예. 그래서 예약할 전화 드린다.
0: 예, 예약 전화는 265-2120입니다.
1: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 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일을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일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 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 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 내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의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길시 현대병원의 리관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길시 현대병원은 의료보험 지정병원이며 연길시 국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4: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2: 네, 계속 말씀 주시죠.
0: 네, 림상에서도 아주 흔한 증상으로 자율신경실조증을 들 수가 있는데 뭐 이거는 누구나 다 예, 경험하고 있는 증상이지만 예, 별로 확실한 뭐 치료 방법도 없고 그냥 참고 있는 분들도 많고 치료해봐도 별로 효과를 못 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예, 우선 자율신경이란 게 무엇인가? 예, 우리 몸의 예, 생명 유지 활동에 아주 중요한 작용하는 예, 그 호흡을 관계하고 체온을 관계하고 혈압 유지 기능을 유지해주는 아주 중요한 신경입니다. 근데 이 자율신경이 오작동했다. 이게 바로 실조증입니다. 예? 자율신경 실조. 이게 오작동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 예, 늘 많이 얘기하는 증상은 가슴이 답답하고 자주 두근거린다. 예, 또 원인 없이 어지럽기도 하고 예, 두통이 잦아집니다. 예? 예, 이 두통이 원인이 참 복잡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불안함을 많이 느끼게 되고 그리고 잠들기 힘들고 예, 잠을 잘 자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꿈이 많고 예, 예, 그리고 예, 변비, 설사 증상 예, 아무튼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겪고 있는 증상들입니다. 이 자율신경은 자신의 생각과의 무관한 내장기능과 기초생명활동을 책임지는 신경계통으로서 저 내장의 여러 장기활동 자기들로 생각해서 뭐 좋게 해준다거나

나 억제해 준다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혈관의 문제, 평활근이라든지, 그리고 선체, 다액선, 눈물 이런 게 다 선체, 이런 선체를 지배합니다. 위장의 운동, 위장이 잘 움직이지 않은 것, 이게 다 이게 식물신경, 내장, 이런 자율신경이 관계합니다. 그 다음에 혈압도 역시 자신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바로 혈압 조절입니다. 때로는 오르기도 하고 때로는 또 내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땀이 난다. 시도 때도 없이 자꾸 땀이 많이 난다. 이런 것도 그 다음에 눈에 동공이 확

0: 이거는 뭔가 변비나서 이거 좀 애를 먹는데
1: 예.
0: 그 어떻게 들어가는 거라고 좀 물어보자 그럽니다.
1: 오래됐습니까? 요즘 그렇습니까?
0: 한 2년 넘습니다.
1: 한 2년 연세 어떻게 됐습니까?
0: 나이 많습니다. 90입니다.
1: 예. 이 두 해체 변비. 네. 뭐 식사나 제대로 합니까? 뭐
0: 식사는 합니다.
1: 근데 이전보다 식사량이 아마 줄었겠죠. 예.
0: 예.
1: 변이 형성되는 게 첫째는 바로 먹는 음식과 관계됩니다. 예.
0: 예.
1: 그리고 이 지금 사람들이 음식 결구가 섬유질이 많지 않아서 예.
0: 예.
1: 이 섬유 채소나 과일 껍지 여기에 섬유가 많습니다.
0: 예.
1: 예. 이런 거 좀 나이 드시면 아무래도 씹기도 어렵고 예. 소화력도 예. 약하고 하니까 잘 먹지 못할 수도 있고 예. 그 다음에 나이 드시면 위장의 연동작용, 이게 많아서 이 안에 장자가 잘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0: 아니, 내가 물어볼 거는,
1: 예.
0: 무슨 거기 현대병원에서 저기 뭐인가 부강주사법으로 병 다 고친다는데, 그래, 그 병비도 그 부강주사법을 합니까?
1: 합니다. 예. 그래서, 뭐, 변비약 드시고, 내일 아침에 변을 보고, 이런 치료는 아닙니다. 예. 그런 거는, 뭐, 약방에가 자기설로 사서도 드시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게 아니고, 예. 근본적으로, 이게, 내장의 활동을 원활하게 해주면서, 변이 잘 나가게 하는 그런 치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해드립니다. 예. 오랫동안 고민하신 것 같은데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그게 문제 많습니다. 지금 어떻게 일주일에 몇 번 변을 봅니까?
0: 변을 그 잘 나가지 않아서 뭔가 그 무슨 뭐 탄알 같은 거 막 밀어요. 그래서 그래서 눈다 조금 눈 다음에 또 한 가지고 또
1: 한 가지고 예. 그렇게
0: 그한 2년 되는데 점점 더
1: 점점 더하지요.
0: 점점 더 합니다.
1: 오예 변비란 게 이게 간단한 문제 아닙니다. 예. 변을 배출 못하면 몸에 독성 물질이 많이 쌓입니다. 그예 그러니까 빨리 치료하세요. 그 전화번호 하나 알려드리겠는데 적을 수 있습니까?
0: 있습니다.
1: 예 필이 준비됐습니까?
0: 그럼 말하시오.
1: 예, 265.
0: 예.
1: 2120.
0: 예, 265.
1: 21.
0: 2120.
1: 예, 2120. 예.
0: 예.
1: 예, 기억이 좋습니다. 예. 여기다 전화하면 예약하고, 예. 예. 예, 병원 찾을 수 있습니다.
0: 그런데, 만약에, 다 토론해 보고서니, 지금 병원에서 내 배우는데 다 전화해보고 내 가게 좀 전화하겠습니다.
1: 네, 그렇게 하세요.
0: 예,
1: 네,
0: 수고하십시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하세요.
3: 오늘 같이 뭐냐 하게 됩니다.
1: 네.
3: 우리 언니가 그런 대상 퍼진 허리 있어서 이런 것도 약간 다치와도 쏙쏙 찍어버리면 너무 아파서 이거 치료할 수 있는가 물어봐달래 얘기 됩니다.
1: 예, 그 언니분이 아마 라디오 잘 듣지 않는 것 같습니다.
3: 네, 없습니다. 예,
1: 없겠죠. 예. 현대병원이 그 새로운 치료 방법은 치료 범위가 아주 많습니다. 예,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 특별히 그 참기 어려운 대상포진은 매우 고통스러운 통증입니다. 예, 알아본 사람은 알 수 있는데 이게 대상포진 하면 그 이게 또 재발도 잘합니다. 예, 한번 병원에 가면 그래서 보통 지통제 드립니다. 마약성을 띤 지통제. 예, 그래서 그때는 조금 덜 아픈 것 같지만 또 그 약이 발생하는 예, 효력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예, 이게 바로 그 지금으로서의 방법인데 현대병원은 이같이 아주 극심한 통증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다 네, 이게 다 면역이 문제입니다. 예, 면역을 바로 잡아서 왜 면역이

0: 이분이가 어릴 때 수두에 걸렸던 사람입니다. 예, 이 수두 바이러스가 몸에 그냥 숨어 있다가 나이 들거나 면역이 떨어질 때 재발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다 면역의 문제를 바로 잡아주지 않고는 그래서 지통제 써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또 피부에 염증이 생길 때서 그래서 소염제 써도 해결되는 게 아니고, 예, 그때그때 증상만 공지하는 치료로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1: 그래서 예. 미리 가겠답니다.
0: 네, 예, 해결 빨리 하도록 하세요. 예. 예.
1: 수고하십시오.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예, 이제 그 뭐 대상포진도 좋고 3차 신경통, 두통, 예, 여러 가지 통증에 대해서 현대병원에서는 지통제나 소염제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 전혀 낫지 않을 때에는 지금 이학으로서는 격소에 이런 뭐 약을 드시게 하는데, 예, 격소라는 것도 역시 예, 지통하거나 소염하는 작용, 탈과민 작용 이런 작용은 있지만 그러나 이거로서는 치료하기 어렵습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대병원 예약 전화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근평 주석이 평양에 도착하여 조선에 대한 국빈 방문을 시작했습니다.
0: 습근평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이 마련한 환영식에 참석했습니다.
1: 습근평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했습니다.
0: 습근평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이 마련한 환영위원회에 참석했습니다.
1: 뉴스에 이어 시사해설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시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6월 8일 정심 중공장 총석이며 국가주석인 습근평이 전용기를 타고 평양에 도착해 조선에 대한 국빈 방문을 시작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2시경 습근평 주석이 탑승한 전용기가 공항에 도착하자 조선노동당 총비서이며 국무위원장인 김정은과 부인 리설주가 공항에서 마중했습니다. 습근평과 부인 평료원이 손실 문을 나서 트랩을 내려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습근평 주석은 반갑게 악수를 나눴고 조선의 청소년들이 습근평 주석과 부인 평료원에게 꽃을 드렸습니다. 채기, 왕이 등 수행인원들이 같은 비행기로 도착했습니다. 조선 주재 중국 대사 왕 아군이 공항에 나와 맞이했습니다.
1: 현지 시간으로 6월 8일 점심 조선 노동당 총비서이며 국무위원장인 김정은이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중공주왕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인 습근평을 위해 성대한 환영식을 거행했습니다. 공항에서 김일성 광장으로 가는 길에 조선 민중들이 도로 양편에 떨쳐나서 손을 흔들며 습근평 주석의 방문을 환영했습니다. 김일성 광장 주황에는 조중 양당 양국 최고 지도자의 대형 초상화가 걸리고 초상화 양측에는 중조 양국 언어로 조중 친선은 영원하리 불패의 조중 친선 단결 만세라고 적힌 현수막이 눈에 띄었습니다. 두 나라 국기가 바람에 휘날리는 가운데 환영 군중들이 환희로 가득 차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습근평과 부인 팽려원이 탑승한 차량이 도착하자 기병대가 줄을 지어 맞이하였고 군악단이 환영곡을 연주했습니다. 김정은과 부인 리설주가 광장에서 영접했습니다. 습근평 부부와 김정은 부부는 각기 상대측 수행원들과 악수하며 인사했습니다.

0: 양국 최고 지도자가 함께 사열대에 올랐고 군악대는 중조 양국의 국가를 연주했으며 21발의 레포가 울렸습니다. 습근평은 김정은의 동행하에 조선인민군 3군 의장대를 사열했습니다. 의장대 대원들은 조선으로 습근평 동지 옥체 건강을 기원합니다 라고 높이 외쳤습니다. 이어 습근평은 김정은과 함께 분별식을 관람했습니다. 광장에서는 한어와 조선어 환영표어가 달린 알록달록한 고무풍선들이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평양 각계 군중과 소년 아동들이 명절 옷차림을 하고 손에 깃발, 꽃과 풍선을 들고 중조 진선 구호를 높이 외치며 열렬한 박수와 환호로 방문 온 중국 귀빈들에게 가장 진심 어린 환영을 표했습니다. 습근평과 김정은은 붉은 주단을 따라 걸으며 환영 군중과 어린이들에게 손을 흔들어 화답했습니다. 이어 습근평과 팽려원이 차를 타고 금수산 영빈관에 도착해 투숙했고 김정은과 부인 리설주가 직접 영빈관까지 동행했습니다.
1: 현지 시간으로 6월 8일 오후 중공장 총석이며 국가수석인 습근평이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조선노동당 총비서이며 국무위원장인 김정은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습근평은 7년 만에 다시 아름다운 평양을 방문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각별히 친절하게 느껴진다고 피했습니다. 나는 총비서 동지와 함께 이번 방문을 계기로 신시대 중조관계에 대한 포괄적 설계와 전략적 지침을 강화하고 중조관계가 시대와 더불어 전진하며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추진해 량국과 량국인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가져다 주고 지역 나아가 세계 평화와 안정, 번영과 발전을 위해 적극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습근평은 중국과 조선은 모두 공산당이 이룬다는 사회주의 국가라고 강조했습니다. 중조 전동 진선은 쌍방의 공통된 리상과 신념, 목표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깊은 역사적 축적과 견고한 정치적 기반, 튼튼한 정서적 유대를 갖고 있습니다. 시대를 이어 친선을 쌓고 운명을 같이 하며 서로 지켜주고 서로 돕는 것은 시종 중조 관계의 선명한 특징입니다.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중국 당과 정부가 중조 두 나라 전통 친선 관계를 깊이 중시하는 확고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김정은 총비서 동지가 조선 사회주의 사업을 용도하고 있는 데 대한 확고한 지지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며 쌍방의 공동리익과 량한 전략적 환경을 수호하려는 결심에도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습근평은 가속화되는 세계 100년 변곡 앞에서 쌍방은 높은 곳이 올라 멀리 내다보며 과거를 계승하고 미래를 개척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량당 량국 관계의 발전 과정에서 지혜를 얻고 인류 역사 발전의 대세 속에서 기회를 포착해 중조 전통 진선 관계에 새로운 시대적 의미와 강력한 동력을 부여하고 량국의 사회주의 사업과 지역의 평화와 발전에 더 아름다운 전망을 개척해야 합니다. 습근평은 중조 관계 발전에 관한 네 가지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첫째, 고위층 교류와 왕래를 선조적 정치적 상호의 신뢰의 기반으로 다져야 합니다. 최고 지도자의 전략적 인솔은 중조 관계의 가장 큰 우세입니다. 나는 총비서 동지와 긴밀한 전략적 소통을 유지하며 중조 관계가 끊임없이 새로운 높이 오르도록 이끌 것입니다. 올해는 중조 우호 협력 상호 원조 조약 체결 65돌씨 되는 해입니다. 쌍방은 성대한 기념 행사를 개최해야 합니다. 량당 관계는 중조 관계 발전에서 중요한 선도적 역할을 하므로 각 계층 제 분야에서 량당 간 친선 왕래를 더 확대하고 활성화하여 당 관리와 국정 운영에 경험 교류와 참조를 심화해야 합니다. 쌍방은 외교, 집법, 군대 등 분야의 교류를 강화하고 나와 총비서 동지가 달성한 중요한 공감대를 철저히 이행하여 중조 관계 발전을 위해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합니다. 둘째, 인민을 위한 복지를 목표로 삼아 실무적인 협력 수준을

치고 해야 합니다. 중국은 조선과 발전 전략 간 접목을 강화하고 경제, 무역, 농업, 건설, 과학기술, 의료 보건 등 분야에서 실무적인 협력을 확대해 량국인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쌍방은 국경 통상구의 전면적 재개통과 민항 정기편, 국제 료객 열차 운영 체계를 계기로 인원 왕래를 확대하고 소류를 향한 량방향 접근을 실현해야 합니다. 셋째, 우회 계승을 동력으로 삼아 민심 소통의 누대를 더 긴밀히 해야 합니다. 중조 사이에 피로 맺어진 전통 친선은 두 나라 인민의 공통된 소중한 자산입니다. 중국은 조선과 함께 조선 내 중국인민지원군 열사 기념시설을 잘 보존하고 관리하며 특색 있는 혁명 전통 교육과 청소년 사상 교육을 실시해 양국의 혁명 유전자와 전통 친선을 잘 이어갈 것입니다. 중국은 조선과 함께 각자의 우세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교육, 문화, 예술, 관광, 스포츠, 언론, 청년, 지방, 우호 도시 등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중조 전통 친선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더 깊이 뿌리 내리게 할 것입니다. 넷째, 공정과 정의를 리념으로 삼아 전략적 협력 내포를 풍부해야 합니다. 인류가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라는 중대한 과제에 직면해 나는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 리념과 네 가지 글로벌 창의를 제기해 세계 질서와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하려 합니다. 이는 조선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폭넓은 지지와 적극적인 호응을 얻었습니다. 아시아는 중조 등 지역 국가들이 삶의 근거지로 삼는 곳입니다. 중조 양국은 전략적 조율과 협력을 강화하고 각자의 주권, 안전, 발전 이익을 확고히 수호하며 지역의 평화와 발전을 공동으로 수호해야 합니다. 김정은은 습근평 총수기 동지가 7년 만에 다시 조선을 방문했고 습근평 총수기 동지는 조선인민이 가장 존경하는 귀빈이며 우리는 가장 성대하고 열렬한 환영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습근평 총수기가 올해 첫 해외 방문으로 평양을 찾은 것은 조중 관계에 대한 고도의 중시와 우호적인 정을 구현하는 것으로 조선에는 큰 고무가 됩니다. 이번 방문은 오랜 시련을 견디며 줄곧 자주와 정의라는 역사적 정의의 편에 서 있는 조중 관계가 얼마나 불패의 것인가를 다시 한번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중 두 나라의 특수성은 서로 이웃나라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량측이 깊은 전통 친선과 공동의 리상신념을 갖고 이를 서로 소중히 여기고 대를 이어 전승하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은 지난해 9월 습근평 총서기와 북경에서 회담을 한 후 양국 관계가 제 분야에서 활발하게 발전하며 양국인민에게 실질적인 복지를 가져다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 동지가 신시대 조중관계 발전에 대해 지시한 중요한 의견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며 조선의 각 부문은 중국의 동지들과 함께 전력을 다해 이를 전면적으로 실행해 경제무역, 기반시설, 과학기술, 교육, 인문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이 새로운 발전을 이루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당간 경로를 통해 경험 교류와 상호 참조를 강화하여 조선의 사회주의 건설 사업의 소중한 조력이 되고 조선 인민이 중국 인민과 함께 현대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김정은은 습근평 총서기 동지의 지도 아래 중국이 세계가 놀랄 만한 발전 성과를 거두고 국제적 위상이 크게 도약한 것을 조선은 기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습근평 동지가 제기한 인류 운명 공동체 리념과 4대 글로벌 창의는 세계 평화와 발전을 촉진하는 데 심원한 의의가 있으며 세계 인민의 지지와 찬성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국제사회는 전례 없는 거대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조선은 시종 일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고 핵심 리익을 수호하는 중국의 정책과 입장을 확고히 지지할 것입니다. 신시대 조중 친선을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인민의 선택이자 시대의 필요이며 조선이 시종 일관 두팀

0: 없이 견제하는 전략적 선택이자 확고부동한 전략적 의지입니다. 우리는 전과 마찬가지로 조중관계 발전을 국가의 가장 중대한 제1의 전략적 사업으로 삼아 조중관계를 국가관계의 모범으로 건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공동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1: 중공조항 청석이이며 국가조석인 습근평과 부인 팽려원이 6월 8일 저녁 몽란관에서 조선노동당 총비서이며 국무위원장인 김정은이 마련한 환영연회에 참석했습니다. 몽란관으로 가는 길 양편에는 민족 복장을 차려입은 열정적인 민중들이 습근평 주석의 차량 행렬이 지나가는 것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몽란관 연회장은 화려한 등불과 활짝 피어난 꽃들로 장식되어 경사스럽고 열렬한 분위기로 차넘쳤습니다. 저녁 7시경 습근평 주석과 부인 팽려원 여사가 몽란관에 도착하자 김정은 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여사가 열정적으로 맞이했습니다. 양당 양국의 최고 지도자 부부는 친절하게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조선 당과 국가 지도자들이 대례를 지어 환영과 경의를 표했습니다. 이어 습근평 주석과 팽려원 여사가 김정은 위원장과 리설주 여사의 안내를 받으며 연회장에 들어섰습니다. 장례의 모든 참가자들이 기립하여 환영했습니다. 열렬한 박수 소리 속에서 습근평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이 각기 축사를 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중조 두 나라는 산과 물이 있다 있고 운명을 함께하는 관계이며 중조 전통적인 친서는 국제 풍문 변화의 시련 속에서도 대를 이어 전해지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확고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올해는 중조 우호 협력 호조 조약 체결 65주년이 되는 해로서 중조 관계는 새로운 역사적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이번 방문 기간 김정은 총비서와 중요한 공동인식을 달성했습니다. 우리는 사회주의 전도와 운명이라는 전략적 높이에서 시대적 대세를 파악하고 양국 인민의 공동 염원에 순응하며 고위층 내방을 강화하고 전략적 소통을 심화하며 실무 협력을 확장하고 민심 소통을 증진함으로써 중조 관계에 더 높은 수준의 발전을 추진하고 함께 손잡고 양국 사회주의 사업에 더 아름다운 전망을 개척하며 인류 사회의 지속적인 진보를 촉진하기로 한결같이 인정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올해 승리적으로 소집된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는 조선 당과 국가 사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전략적 계획을 세우고 중대한 포치를 함으로써 조선의 사회주의의 새로운 전면적 발전기를 열어놓았다고 말했습니다. 좋은 이웃, 좋은 벗, 좋은 동지로서 중국은 김정은 총비서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노동당 주황의 굳건한 영도 아래 조선인민이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에서 제시한 목표 과업을 순조롭게 완수하고 조선의 사회주의 사업이 지속적으로 새로운 국면을 열어가도록 추진하기를 중심으로 주관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조선 당과 정부, 인민을 대표해 습근평 주석의 방문에 가장 진심어린 환영을 표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오늘 평양 곳곳이 우호의 정으로 넘쳐나고 있다며 조선 당과 정부, 인민의 가장 존귀한 손님을 열렬히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가 올해 첫 해외 방문으로 조선을 찾은 것은 조중 두 당과 두 나라 관계에 대한 높은 중시와 조선의 사회주의 사업에 대한 가장 소중한 지지를 보여줍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9개월 만에 습근평 총서기 동지와 다시 만나 회담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회담에서 새로운 정세 변화에 발맞추어 새로운 시대적 내포가 있는 조중 관계를 한층 더 추진할 것과 관련해 중요한 공동인식을 달성했고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국제와 지역 문제를 두고 광범위하게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이는 두터운 역사적 전통이 있는 조중 친선을 빠르게 앞으로 발전시켜 지역과 세계의 평화, 안정이

0: 기여할 것입니다. 조선은 형제적 중국 인민이 이룩한 위대한 성과를 기쁘게 생각하고 습근평 총서기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중국 공산당의 영도 아래 위대한 중국 인민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두 번째 백년 분투 목표를 실현하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새 로정에서 더 큰 성과를 이룩하리라 확신합니다.
1: 중공장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인 습근평과 부인 팽교원 여사가 6월 8일 저녁 조선노동당 중앙총비서이며 국무위원장인 김정은과 부인 리설준 여사와 동행하여 평양 체육관에서 조선 각계 군중들과 함께 특별 문예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21시경 습근평 부부와 김정은 부부가 함께 체육관 주석대에 올랐습니다. 현장 관객과 공연자들은 열렬한 박수와 환호성으로 환영과 경의를 표했습니다. 격정적이고 기시가 웅장한 공연은 중조 인민 사이의 친선의 정열로 차넘쳤습니다. 공연자들은 가요, 무용, 잡기 등 형식으로 7년 만에 조선을 방문한 습근평에 대한 열렬한 환영을 표하고 중조 전통적 친선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기를 기대하는 진솔한 정감을 전했습니다. 나와 나의 조국, 말리꽃, 붉은기 휘날리며 등 귀에 익은 노래는 현장 인원들의 강한 공명을 불러일으켰고 두 번 박수 갈채를 받았습니다. 습근평과 김정은은 공연진의 정체로운 공연에 무시로 박수를 보내며 경의를 전했습니다. 공연은 조중친선은 영원하리라의 음악 속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조중 쌍방 대표들은 량당과 량국 최고 지도자의 부부의 명의로 공연자들에게 꽃바구니를 전하고 공연의 성공에 축하를 피했습니다. 책이, 왕이 등이 상술한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0: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홍화, 박민걸이었습니다.

식량 창고로 전 세계 10억 이상 인구가 섭취하는 단백질이 주로 해양에서 옵니다. 유엔 세계 해양의 날 사이트에서 소개하듯이 해양은 인류에 있어서 극히 중요하지만 당면 대형 어류 떼가 대폭 줄어들고 수많은 산호초가 파괴당해 해양은 더 많은 보호가 필요합니다. 마다가스카르 국가해양연구센터의 전문가 헨리 라쿠투 누멘 자나헤리는 당면 글로벌 해양 생태 환경은 두 가지 뚜렷한 문제에 직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나는 기후변화가 가져다준 관련 도전이 해양 생태 계통의 균형을 깊이 있게 개변시켜 산호의 백변증을 가속화하며 해양 생산력에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미세 플라스틱과 공업 농업 배수, 연해 수체의 부영양화 등 해양 오염이 날로 심각해져 해양 생태 환경과 글로벌 식량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 지속 가능 발전과 기후 위험 부담 평가 전문가 무스타파 세르비니는 장시기 동안 인류는 해양을 무궁무진한 자원으로 간주해왔지만 지금의 해양은 탄소 배출, 플라스틱 오염, 과도한 포획, 무질서한 공업 확장 등 지속 불가능 발전 모식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해양 생태 환경 도전이 날로 주엄해지고 있는 것을 감안해 국제사회는 행동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캄보지아 환경 대신 얀소 파레는 당면 많은 나라들이 해양 보호구 범위를 넓히고 홍수림을 회복시키며 람셋 경제 전략을 강화하고 폐기물 관리 시스템을 개진하고 있지만 해양의 건강 상황은 여전히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면서 우리는 전 세계 해양 보호 노력을 반드시 더 다그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것은 구체적인 도전에 대응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해양과 공존하는 근본 문제를 반성하는 것입니다. 베르데갑 생물학자 토미 멜로는

0: 해양은 기후를 조절하고 주민을 공양하며 탄소를 흡수하고 경제 활동을 연결시킬 수 있다며 해양이 없으면 인류는 생존할 수 없다고 표했습니다. 수천 척의 어선들이 어망을 거두고 항구로 복귀했습니다. 해남성 경해시 단문 중심 어항에는 복귀한 다양한 어선들이 부두에 정연하게 정박해 있습니다. 올 5월 1일 12시부터 중국 4대 해역이 전면적인 해양 복철 금오기에 들어섰습니다. 유엔의 추산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전 세계에는 4천만 명이 해양 관련 산업에 종사하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개발과 보호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출지가 각국이 해양 관리를 추진하는 데서 반드시 해답해야 할 문제로 나서고 있습니다. 중국은 1995년부터 봄철 해양 금오기 제도를 실행한 이래 부단히 금오기를 연장시키고 어획 금지 범위를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 어획 강도를 단속하고 어업 자원을 보호하고 회복시킴으로써 해양 어업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각국 전문가들은 중국은 해양 생태 문명 건설을 크게 중시하고 해양 환경 오염 퇴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해양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고 해양 자원의 질서 있는 개발과 활용을 실현함으로써 각국에 참조할 만한 중국 방안을 제공했다고 표했습니다. 올 1월 유엔 해양 생물 다양성 협정이 공식적으로 발효해 글로벌 해양 관리의 새 장을 열었습니다. 중국은 해양 생물 다양성 협정 서명 시작 첫날부터 즉각 협정에 서명해 첫 진의 서명국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협정 발효 전부터 유엔 사무총장에게 비준서를 공탁하고 첫 진의 계약국으로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해양 생태 환경 보호 국제 협력에 적극 참여하는 것은 다자주의를 실천하는 중국의 긍정적인 염원을 보여주고 글로벌 해양 관리에서의 책임감을 보여주었다면서 이는 해양 생태 환경 보호 면에서
1: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에서
2: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초수지에서 왔습니다.
2: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3: 책임져.
2: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1: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4: 오늘은 중임을 떠밀 수 있는 거목이 되기 위해 노력하자를 보내드립니다. 이 글은 습근평이 2021년 가을학기 중앙당학교 청장년 간부 강습반 개강식에서 한 연설의 주요 부분입니다.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이른바 나라의 리익이 된다면 목숨도 기꺼이 바치거늘 어찌 화가 두려워 복만 따르려 하려는 것입니다. 사업을 수행하고 개혁을 추진하려면 필연적으로 기존의 리익 구도와 일부 사람들의 리익을 건드리게 되며 이 때문에 일부 쟁의도 유발하게 될 것입니다. 사업을 수행하고 개혁을 추진하고 모순을 해결하다 보면 쟁의는 물론 질책도 받을 수 있습니다. 돌을 물에 던져도 잔물결이 있는데 사업에서 큰 업적을 이루려면 더 말할 나위 있습니까? 쟁의가 두려워 몸을 사린 채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은 공산주의자로서 원칙을 견지하는 것은 공산주의자들의 중요한 품격이며 간부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기도 합니다. 지금 일부 간부들은 조화로움을 귀하게 여긴다는 화위귀를 잘못 이해하고 맹목적으로 관용과 화목만 중시하면서 무궐호인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치 원칙 문제에서 입장이 모호하고 원칙적 시비 문제에서 개명한 신사가 되며 불량 현상을 방임하고 지어 어떤 이들은 팔방민을 자처하거나 배경

동향을 살펴 말을 하고 일을 처리하면서 바람 부는 대로 쏠리는데 이런 현상은 당성문직과 배치되는 것으로서 반드시 단호히 시정해야 합니다. 공산주의자에게 있어서 무골호인은 결코 진정한 호인이 아닙니다. 호인주의를 실천하는 사람은 공심이 없이 사심으로만 가득 차 있으며 정기가 없이 속되기만 합니다. 그들은 원칙을 견지하면 시비가 많고 까다로운 놈이나 어려운 일을 만나면 번거로움이 많으며 안정적이면 리로운 점이 많고 서로 봐주면 친구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이런 자들을 경멸해왔습니다. 공자는 향원은 덕을 해치는 자라고 했습니다. 즉 매사에 시비를 가르지 않고 온 골 사람들의 미움을 사지 않는 무골호인은 사실상 덕을 해치는 사람이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0: 느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곤자입니다.
1: 곤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곤자입니다.
0: 곤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곤자입니다.
1: 곤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곤자입니다.
0: 곤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곤자와 어깨를 엮고 곤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곤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이역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로 정해서 분발하자 코너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절약과 경사 간소화를 창도하고 있는 강서성 남창시 안성지역사회의 경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로 정해서 분발하자.

0: 강서성 남창시 만리관리국 초현진 안성지역사회의 행복식당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입구에는 붉은색 대형 초롱이 높이 걸려있고 유리문에는 금박으로 된 희자가 붙어있습니다. 알고 보니 이곳 주민인 강일이가 바로 이 식당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급 차량 행렬도 없었고 비싼 값을 자랑하는 화려한 잔치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식당 안에는 빨간색 테이블 보를 덮은 원형 테이블들이 가지런히 놓여있고 그 위에는 동네 이웃들에게 익숙한 가정식 요리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웃 왕 아주머니가 강동무 사회에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만리관리국 관계자는 앞으로 관할구역 전체로 이 모델을 확대해 보급할 계획이라며 절약을 실천하고 낭비를 반대하는 리념을 뿌리내리게 해 주민들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중화민족 공동체.
1: 혹시 네 문제가 아니냐?
2: 엄마! 이번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면 안 되나요?
1: 아이들도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외롭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닐까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함께 해줄게.
3: 자, 아빠와 함께 심리상담 받으러 갈까?

0: 이어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오늘은 나우루 인민의 일상생활 속에 스며든 중국의 흔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뉴스 추적.

나우루 맨홍구의 한 공사 현장 가장자리에서 토지관리부의 체매인 스코티 장관이 이곳에 나우루 최초의 대형 스포츠 체육장을 건설하고 있다며 오랫동안 나우루 인민 모두가 이런 경기장을 간절히 기다려왔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녀의 뒤로 회백색으로 뱀해운 흙이 열대지역 강한 해빛알에 하얗게 빛나고 3대의 대형 굴착기가 나란히 작동하고 있었으며 지면에는 오렌지색 콩과 검은 체인으로 둘러쳐진 안전 펜스 사이로 강철 말뚝들이 정연하게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나우루 스포츠센터 프로젝트의 말뚝 기초 공사 현장입니다. 지난 세기 나우루는 린산형 과잉 채굴로 인해 회백색 산호석 기둥과 깊은 구덩이들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현재 버려졌던 광산폐

되어 위로 현대적인 스포츠 경기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북경 건축설계연구원의 현장관리팀 책임자 증거는 폐광이었던 프로젝트 용지는 지질 조건이 복잡하고 공사 난이도가 높았다며 대규모 되메우기와 지반 개량 작업을 통해 중국은 비로소 건설이 가능한 부지로 만들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우루 스포츠센터는 다기능 종합체육관, 표준 육상 트랙 축구장, 부대 훈련 시설 등을 포함합니다. 지금은 말뚝 공사의 핵심 단계에 진입해 전반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태평양대학교 나우루 분학교 알라만다 라우티 교장은 중국 정부와 인민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우리는 2028년 미크로네시아 경기 대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중국의 지원이 없었다면 사실상 어떤 경기도 치를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권의 섬으로 불리는 나우루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국가 중 하나로 인구는 약 12,000명에 불과합니다. 스포츠센터가 들어서는 곳처럼 내륙 대부분이 오랜 영광 채굴로 형성된 석회암 지대이기에 직접 이용이 어렵습니다.

0: 자연계에서 모든 동물들은 특유의 생존 예술을 갖고 있습니다. 곤충을 먹이로 하는 작은 동물인 천산갑은 맹수의 위협을 자주 받습니다.
1: 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 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 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염여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1: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길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들의 건강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 이어집니다. 네, 오늘도 우리 몸을 전체적으로 살피는 서장의 이학, 그리고 그 생각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서장의 감로장약에 대해 류 선생님 모시고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몸의 균형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평소 불편하셨던 점이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분들 생방송실 열선전화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1: 이후대 활동이 지금 10인분만 내놨습니다. 그리고 우리 골가질병, 풍습, 골병이라든가 류풍습성 관절에서 가장 효과가 좋은 류쉐완의 12곽이 1,400원인데 이번 활동에서 또 580원에 드립니다. 예, 그리고 오늘은 주요하게는 이 소화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려 했는데 지금 약방에 새약이 와서 또 새약을 먼저 또 소개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우리 오늘이 온 이 새약은 눈약입니다. 밍무 스류의완. 예, 눈병을 전문적으로, 눈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이런 중성약으로서 주요한 작용은 예, 혈뇨를 제거하고 시력을 개선시켜주는 이런 간열로 인한 예, 관련 눈질환을 완화시켜주는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0: 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저는 예. 허리 다리가 예, 그래서 허리
3: 있는 가보지 이 밑에서 자지 못한다.
1: 네.
3: 자지 못한다. 제가 또 저는 한 1년 전부터 자꾸 마음이 우울하면서 예,
1: 네.
3: 또 한다. 그러면서 그 자꾸 머리 정신 나지. 뭐 대체 좋습니다. 막 맥이 난다.
1: 맞습니다.
3: 네. 머리 어빠나던 게.
1: 네.
3: 그래서 이제 둘다 좀 만족이 먹었을까 계속 먹어야 되죠. 예?
1: 다른 잡수시오이 우리 예. 로도코와는의 심신불안증 치료제입니다.
3: 예, 예
1: 그, 그래서 환자분처럼이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예. 심계항진이 있거나
3: 예.
1: 불면증, 불안증, 우울증 그리고
3: 없습니다.
1: 감정기 폭이 좀 심한 이런 분들이 있으면 좋습니다.
3: 예,
1: 예, 그, 예 그리고 이 안성화는 전문적으로 예. 이 불면증에 쓰는 약입니다. 불면증이 아, 몸의 허열을 제거하고 예, 간열을 제거하면서 예, 이 몸에 있을 때 없는 풍, 이 바람이 있거나 예, 이런 사람 잘 잠은 못 잔다. 예.
3: 그러니까요. 가슴도 쿵닥쿵닥 하던 게 그러니까 잠 잘 오겠습니다. 예. 안성이 된다 말입니다.
1: 이 안성화는 예, 귀에서 소리 나는 것도 나사진다.
3: 예. 경우에 맞습니다.
1: 신경 관능증이 있거나 예. 이

0: 손발이 떨리거나 정서 파동이 예. 심하거나 예.
1: 맞습니다. 그래 그냥이 정서 조절 안 돼서 그냥 마음이 불안했댔으면
2: 예. 내가 쓰리기랑 받는 사람 누가 못한다 고 예. 아프지 가슴 답답 그게 그저 그 상들이 많이 좋아졌으니까 야 이야기 좀 당연히 이렇게서 온 것만 몰랐어.
0: 예. 40일 드셨으니 그 이 저기 지금 화신코프에를 두 달을 한 게 료정으로 한다. 예, 그래서 치수의 전주환하고 화신코프에 그다음에 천샹환 이렇게 두 달을 쓰고 그다음에 장대편대 또 찾아가시오.
2: 이 세 가지를 다 두 달 두 개 두 달.
0: 예, 두 달을 쓰시오. 이 화신코프에가 이 뇌하고 말초순환 장애를 개선한다. 예.
2: 아, 그래서 우리 나이들 먹으면 정말 좋구나.
0: 맞습니다. 그래, 주의력이가 좀 산만되고 정신이 좀.
2: 능력이 미냐 없단 말이야.
0: 예. 정신이 좀 혼란스럽고 감각이 이상하고 사지가 차고, 예. 편두통이 예. 있고, 아, 예. 영양 부족이 있고, 이런 분들에게 좋습니다. 불면증이 있고, 예.
2: 이 장약 정말 육배 특별히 좋습니다. 이 장약 예. 이런 효과를 못 봤는데, 요새는 효과를 많이 봤다.
0: 그리고 배합을 잘해야 됩니다. 단독으로 쓰는 것보다 등에 세 가지 같이 쓰면 효과 빨리 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 여기서 다 어느 거 먹고 그래야 되게 효과 먹고 여기서 내 효과를 쓰기 봐. 계속 먹자, 그럽니다.
0: 네. 예, 508-9929번에 연계하십시오.
2: 508-9929번님?
0: 예, 예.
2: 예, 알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3: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예. 저는 예, 한동안이 소변이 잦아서.
0: 네. 예.
4: 예, 특히 저녁에는 통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0: 네.
4: 예, 소변이 마려우니까 금방 갔다 온 것 같은데 잠들까 하면은 또 가고 싶고 정작에 가면 또 양도 없습니다. 그렇게.
0: 네.
4: 아, 여기저기 그 중초역 많이 먹었는데 우연하게 선생님 그 방송 듣게 돼서 많은 분들이 또 효과를 많이 봤답니다.
0: 네.
4: 해서 장 약이나 좀 바꿔 먹어볼까 하고 약방 찾아갔지요.
0: 네.
4: 가가지고 망주에다가 허즐리너와 이 두 가지 약을 지금 한 달간 지금 분이 먹었는데
0: 예.
4: 지금 거의 증세가 없어졌습니다.
0: 예.
4: 좀 저녁에 아이가 됩니다.
0: 맞습니다.
4: 통잠 잘 수 있습니다.
0: 예.
4: 한 달 지금 먹었습니다.
0: 예.
4: 뭐 더 먹어야 되겠네.
0: 아니 지금 증상이 없으면 예, 허즐리너와는 예. 아이서 됩니다. 그리고 예,
4: 망주.
0: 예. 예. 망주하고 지금 우리 파상모 소유환을 쓰면은 망주를 또 면비를 드립니다. 그래서 아, 예. 지금 우리 소변에 문제 있는 분들이 다 콤파치 문제 있는 걸로 봐야 됩니다. 예, 근본 원인은 이 콤파치 전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 예, 이 파상모 소유환이가 이 콤파치 전기 부족한 거 보충해 준다. 그 신경도 예. 안정시켜 주고 예, 이 비장을 든든하게 하는 작용도 있고 근골도 든든하게 하고 예.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는 이 파상모 소유환하고 런칭 망제를 하셔. 예. 그러면은 예, 이 치료가 예, 저 마무리가 잘 됩니다. 예.
4: 그리고 선생님 저기 당이 좀 당 수치가 좀 높아도 이 소변이 잦습니까?
0: 그렇죠. 당이라는 게 콤파치 사구체 이 뇌과 작용을 방해합니다. 그래 당이 있으면은.
4: 예.
0: 당이 있으면은 이 허즐리너와 망주의 파상모 소유환 같이 쓰시오. 지금 예. 이 허즐리너와하고 런칭 망주 같이 쓰면은 이 혈당이 조절이 되는 이 신뢰들이 많습니다.
4: 예.
0: 예. 그래서 이 지금 우리 당뇨병으로 인한 신장이 허한 이런 환자분들에게 허즐리너와이 특효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4: 예.
0: 예. 그래 당뇨 있으면은 허즐리너와 더 쓰시오.
4: 아, 약방 찾아가서 잘 문의하고.
0: 맞습니다. 예.
4: 먹어야겠습니다.
0: 직접 이래 찾아가셔서 예, 잘 얘기하고, 이제 좀 당뇨도 있고, 예. 또 혈압이 어떤가에 예, 이것도 아. 보고, 혈지도 보고 이래면서 약을 아직은 상태를 보니까 아주 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허전히요. 아. 요 단순히 노인분들이, 만성 방광염에는 증상이 없으면 끊어됩니다. 근데 예. 지금 당뇨로 있고 이래면은 료정에 맞춰서 조절하는 과정을 예, 걸쳐야 됩니다.
4: 예. 예.
0: 그래 장대편대 가십시오. 예. 네. 예. 건강하십시오.
3: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5: 안녕하십니까.
0: 예. 예.
5: 예. 저도 당약을 씁니다.
0: 네.
5: 예. 간경화 있어서 수간 전황하고 망제를 씁니다.
0: 네. 예.
5: 몇 달을 더 썼습니다.
0: 네.
5: 소환 중고 속가는 없을 때다. 그러다가 예.

0: 감독장이 소장약이 효과 좋다는 소리를 듣고 약방에 가서 당대표한테 가서 약을 세 가지 약을 론칭망대하고서도 다시 하고 퇴진폐를 저기 배합했었대다. 그래 그거 먹은 게 용 효과 좋다니까.
1: 예.
0: 위가 아프고 쓰리고 위도 차갑고 이래 됐습니다. 그리고 밥 조금만 먹기만 하면 땅 내키는 것 같으면 우로 올라오면 소리 내리깨지 못하고 이렇게 아파됐습니다.
1: 네.
0: 그리고 배설도 잘 아이되고 이러던 게 그 약 먹은 게 용 효과가 꽉 내키는 것 같은 것도 나타지고 이세 가지 약 먹은 게
1: 네.
0: 50일 동안 먹었습니다. 50일가량. 그런 게 꽉 찬 것 같았던 것도
1: 하면서 음식을 드신 다음에 이 위가 아프면서 좀 불편한 분들이 이제처럼 같이 결합했으면 용 좋습니다.
0: 예, 꽉 내키면서
1: 맞습니다.
0: 일이 못 가고 울만 올라오는 것 같았던 게 이 세 가지를 배합해준 거 먹은 게 그렇게 소화 잘 되고 푹 꺼진 것 같은 게 마음대로 내려가면서 밥이라면 제대로 먹을 수 있습니다.
1: 예, 작년에 한 분이 이때만입니다. 이 삼계탕 드시고서리 지금 속이 그 걸려서 내려앓았던 분 그렇게 같이 배합했은 게 인차의 일 없었습니다. 예.
0: 예 그래 그런지 용 효과 좋습니다.
1: 예. 예. 그래 약방에 예. 연계하십시오. 예.
0: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 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 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서장의 혹독한 자연환경을
1: 다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이라 할 때에는 개인 맞춤형 처방을 중시합니다. 바로 체질이라든가 계절, 지역에 따라서 치료 방침을 조정하기 때문에 같은 질병이라 해도 모두에게 동일한 고가의 검사라든가 수술을 실행하는 이런 일광처리 방식을 취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의 특점이라든가 지대에 따라서 또 계절에 따라서 치료하지 딱 통일적으로 치료를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점이라 할 때에는 약물의 자연성이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연 환경이가 또 이 장약이 이 장점을 많이 살려줍니다. 바로 식물성하고 동물 이 광물성 성분이 복합제를 주로 사용하면서 현대의학이 항생제라든가 진통제 그리고 호르몬처럼 남용 시에 발생하는 명확한 이료 원인 손상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 장약을 쓰면은 안정성이가 보장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전통 장의학을 보면은 말기 환자라든가 또는 만성질환에 대한 태도가 삶의 질이 개선하고 의미 있는 이런 수면 연장의 중창제, 조주 다시 이 네 가지 약품은 병을 치료하면서 또 보양도 하고 수면까지 연장시켜주는 이런 작용이 있기 때문에 장약을 벌써 1년씩 한 오랫동안 꾸준히 쓰시는 분들을 보면은 몸이 많이 건강해지고 또 젊어지는 느낌까지 줍니다. 그리고 자연적인 힘을 키워주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병을 이겨낼 수 있는 이런 강한 몸으로 또 전환시켜줍니다.
2: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3: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 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0: 서장의 혹독한 자연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1: 있습니다. 딸기는 따뜻하고 햇빛이 충족한 환경을 선호하며 적응력이 강해 여러 종류의 토양에서도 잘 자랄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딸기는 어떤 과정을 거쳐 탐스러운 과일로 변하게 된 걸까요? 딸기는 꽃이 핀 후 열매가 성숙되기까지 일반적으로 30일 정도 걸리게 되는데요. 구체적인 기간은 온도, 품종 및 재배 방식에 따라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빨간색 딸기를 뇌로 들어 성숙하는 과정에서 딸기의 색깔 변화를 설명드릴게요. 크게 4개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녹숙기이죠. 딸기 열매가 전체적으로 녹색을 띱니다. 염록소 함량이 비교적 높고 안토시안이 아직 형성되지 않은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백숙기인데요. 열매가 하얀색이거나 연한 녹색을 띱니다. 염록소가 거의 사라지고 과육이 점차 부드러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색깔이 변하는 시기인데요. 딸기가 빛을 받는 면부터 연분홍색이 나타나기 시작해 점차 퍼져나가 착색 면적이 서서히 늘어나게 됩니다. 마지막 단계는 홍숙기인데요. 딸기가 완전히 빨간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동요 산딸기를 듣고 딸기의 다양한 품종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은 검은 딸기를 먹어본 적이 있나요? 검은 딸기도 딸기의 이런 색깔 차이는 유전적 특성에 대해 결정이 되는데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안토시안의 축적량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홍안 딸기와 같은 빨간색 품종은 보통 천축규소와 수레국화소라는 두 가지 종류의 안토시안이 축적되어 있는데요. 색소 함량이 높을수록 색깔이 더욱 진해집니다. 그럼 흰 딸기는 어떠할까요? 흰 딸기 품종은 안토시안이 거의 축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과육이 대부분 하얀색을 띠게 된 거랍니다. 흰 딸기를 제외하고 기타 품종에는 안토시안이 함유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딸기는 또 어떤 영양물질이 들어있을까요? 딸기는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이랍니다. 100g당 무려 47mg의 비타민C가 들어있어 오렌지나 레몬보다도 함량이 높은데요. 딸기는 식이섬유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100g당 2g으로 비록 과일에서 중간 수준이지만 주로 수용성 식이섬유이기 때문에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변비로 인해 고민인 친구가 먹기에 비교적 좋답니다. 이 밖에도 아미노산, 광물질 등 다양한 영양물질이 있는데요. 딸기는 영양가가 높아 과일 황후라고도 불리웁니다. 다 함께 동요 친구야를 들어보겠습니다.

딸기를 어떻게 저장하면 좋을까요? 냉장고에 넣어 보관하는 것이 비교적 적합합니다. 딸기는 쉽게 손상되기 때문에 먹을 때에만 꺼내서 씻어야 하죠. 딸기를 씻을 때 꼭지를 떼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요. 먼저 흐르는 물에 딸기 표면에 먼지 등을 씻어내야 합니다. 그 다음 소금물이나 쌀뜨물에 5분간 담가둡니다. 마지막으로 흐르는 물에 몇 번 헹궈내면 안심하고 먹을 수 있습니다. 딸기를 씻은 후에는 되도록 빨리 먹는 것이 좋으며 다 먹지 못할 경우 단조림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딸기에 대해서 깊이 알아봤는데요. 딸기가 어떻게 익어가는지, 그리고 품종에 따라 색깔과 향, 맛이 어떻게 다른지도 살펴보았죠. 또한 딸기에 들어있는 영양물질과 딸기의 저장 방법까지 배워봤습니다. 작고 예쁜 딸기 하나에도 이렇게 신비로운 비밀이 가득 숨겨져 있었네요. 오늘 배운 내용을 기억해 두었다가 앞으로 딸기를 더욱 즐겁고 건강하게 먹어보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나는 상식으로 찾아올게요.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리향자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최민수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자연이 조화를 준비합니다.

모두 모두 모여라. 숙제 공부 끝마치고 어서 빨리 모여라. 불필이랑 불면서 산에 가자 들로 가자. 산 열매도 따서 먹자. 꽃 속에서 뛰놀자. 라라라 라라라 라라라 어깨 동무 모두 모두 모여라. 숙제 공부 끝마치고 어서 빨리 모여라. 파랑새와 노래하고 숲에 가자 강에 가자. 나무 타고 올라보자. 헤엄치며 비교 보자.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연결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미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미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전방위적으로 동력을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훈춘시에서는 정무 인공지능 척척 박사를 내와 38개 부문 1,889개 봉사 2만여 건 정보를 전부 하나의 인공지능 두뇌에 담고 정무 창구를 틱톡 생방송실까지 연장해 일련의 조합 조치로 정무 봉사 효율을 1층 높였습니다. 훈춘시 정무대청 2층에 들어서면 한 로봇가 자신을 추천하면서 방문자의 뒤를 따릅니다. 이 로봇가 주동적으로 봉사를 제공하는 것은 훈춘시 정무봉사 및 디지털화 건설관리국에서 의도적으로 조치한 것입니다. 주민 장선생은 로봇을 따라 번호표를 뽑고 줄을 섰는데 앞뒤로 1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연변 낙가 상

0: 국제무역위원회에서 직원 백설도 정무봉사 로봇 도움을 받아 시간을 절약하게 됐습니다. 이전 절차에 따르면 사전에 대청이 와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봐야 했습니다. 그러면 사물꾼이 1차적 고지서를 주며 돌아가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 번 왕복해야 했습니다. 이 척척 박사는 매우 편리합니다. 24시간 온라인 상태이고 24시간 무료 자문이 가능해서 이리저리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하평 기자입니다. 디지털 정부가 진정으로 민생의 혜택을 주고 실속 있는 일을 하며 시로를 거두고 있습니다. 군촌시에서는 대중이 급하고 어려워하며 걱정하고 바라는 문제에 입각하고 정무 척척 박사에 의탁해 전방위적인 대답, 사항 조회, 일처리 안내 등 봉사 기능을 실현함으로써 정무 봉사에 막힌 부분을 뚫었습니다. 군촌시에서는 정무 봉사를 틱톡 플랫폼까지 확장했습니다. 혼촌시 정무중심 3층 한 사무실에서 여성 방송인이 생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네 뒤에는 혼촌 정무 로고가 있습니다. 실시간 댓글 자막이 한 줄 한 줄 올라올 때마다 그녀는 하나하나 대답해줍니다. 혼촌시 정무봉사 및 디지털화 건설관리국 국장 왕수항입니다. 우리에게 자문 전화가 있지만 통화 중이거나 전화를 받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량의 전화가 하나의 전화번호로 몰려들면 많은 문제에 대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생방송실을 가동한 후에는 생방송실의 인원수 상한선이 무제한이기에 똑같은 문제를 한 사람이 제기하면 생방송실에 들어온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어 한 번에 전부 대답해 줄 수 있습니다. 전성 최초의 정무 틱톡 생방송실을 운행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이 작지 않기 때문입니다. 왕소항입니다. 나중에 생각을 바꿨습니다. 좋은 점이 폐단보다 큽니다. 우리가 이런 책임을 감당하는 동시에 주민들이 더 좋은 정부 봉사를 체험하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한 부문이 이런 능력조차 없다면 참 배포가 작은 것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자고 결정했습니다. 생방송을 시작한 지 서너 달이 지나자 창구 사업일꾼들도 점차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혼촌시 공항국 정무봉사대대 정치지도원 화근영입니다. 척척 박사의 보조적인 대조 확인에 힘입어 수시로 사항 정보를 동태적으로 갱신할 수 있어 한 번에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기에 대중이 여러 번 걸음하고 반복해 묻지 않아도 됩니다. 대중이 사물을 보러 올 때 척척 박사를 통해 기본 절차를 요해하기 때문에 창구 압력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우리는 시종일관 봉사를 더 준비하게 하고 과학기술에 더 온정을 더하는 사업 자세로 인민 대중을 위해 봉사하렵니다. 플랫폼이 오른 후 생방송실은 누계로 620여 차례 생방송을 진행하면서 시청자 연 30만 명을 끌었고 문제 3만여 개를 대답했습니다. 서류 준비 시간은 원래 며칠에서 몇 시간으로 단축돼 70% 줄고 창구 처리 효율은 50% 이상 향상됐습니다. 대중의 평균 방문 횟수는 원래 2, 3회에서 1차적 방문 처리 또는 한 번도 걸음하지 않기로 줄었습니다. 혼촌시 정무봉사 및 디지털화 건설관리국 국장 왕수항입니다. 나라의 정책 법규를 잘 파악하는 전제에서 대중이 충분히 혜택을 보게 해야 합니다. 인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말을 입에만 올릴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두고 마음속에 간직해야 합니다. 우리는 일에만 집중하고 자기의 정봉사로 바꿔놓았습니다. 디지털 정부 건설에서 겨루는 것은 보기 좋은 대형 스크린이 아니라 대중이 기꺼이 쓰려 하는지 사용하기 편리한지에 있습니다. 이 변강 소도시에서 우리는 인민을 위해 복을 마련한다는 이념이 실제 구현되는 것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1: 6월 9일 우리소는 중앙 제2생태환경보호 독찰조에서 이첩한 제31진 구이 두 건입니다. 그중 연길시 한 건, 도나시 한 건, 용정시 두 건, 화룡시 한 건, 왕청현 한 건, 안도현 한 건입니다. 대중 연 100만 명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가동식에서 전일이 새로 비준받은 12곳의 성급 사회과학 보급기지를 인정할 때 관한 결정을 대독했는데 우리소 해란 명주탑 동북봄 표범 자연과학 보급관이 포함됐습니다. 류립신이 전성 사회과학 보급주관 활동 가동을 선포했습니다. 가동식 현장에 조선족 특색 가무공연, 무형문화재 수공예품 전시, 문화창의 제품, 과학 보급 서적, 사진 전시 등 다채로운 내용이 마련된 가운데 주민 300여 명이 적극 참가했습니다. 현장 활동을 통해 대중들은 동북 변강 역사 문화와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을 더 깊이 료해했습니다.

0: 가동식이 끝난 후 참가 인원들은 연변 박물관에서 열린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연변 역사문화 진결 주제 전시를 참관했습니다.
1: 주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국이 주최하고 길림 소민호 가사집단 주시위원회사가 주관한 연변주 인력자원 봉사기능 경련 대회 및 인력자원 봉사업 고품질 발전 추진회의가 일전 연결해서 열렸습니다. 연변주 인력자원 봉사업 고품질 발전 사업 추진회의에서 참가자들은 전주 인력자원 봉사업의 현재 발전 형실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사업 경험을 교류했으며 우리 주 인력자원 봉사업 발전에 대한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앞으로 사업 방향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어 진행된 인력자원 봉사기능 경련대회에서 전주 각 현시에서 온 8개 팀이 4가지 경련 종목에 참가해 침착하게 대응하고 정확하게 답변하면서 우리 주 인력자원 종사자들의 탄탄한 전문 기능과 능숙한 업무 기능, 훌륭한 직업 소양을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이틀간의 치열한 겨룸을 거쳐 단체 1등, 2등, 3등상과 우수 조직상, 개인 최우수 풍채상이 가려졌습니다. 참가 선수 류효정입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저의 근무 경력이 길지 않아 부족한 점이 많았는데 대회를 통해 전문 능력과 기능이 더 향상됐습니다. 배운 지식을 사업에 활용해 일을 더 원활하게 하고 저의 가치도 발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주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국 부국장 란준강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우수한 플랫폼을 적극 구축하고 더 많은 고품질 인력자원 봉사 인재를 육성해 인재로 산업을 지탱하고 봉사로 발전에 힘을 실어 우리 주 경제사회 고품질 발전에 더 튼튼한 인력 보장과 인재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0: 연길시 공안국 반사기 가상현실 안전체험관이 일전 정식 개관했습니다. 이 체험관은 반사기 선전 모식을 혁신하고 전민 사기 방지 능력을 향상시켜 관할 구역 대중의 재산 안전 방어선을 튼튼히 구축하는 데 취지를 뒀습니다. 반사기 가상현실 안전 체험관에 들어서면 몰입형 가상현실 체험 시스템이 한눈에 안겨옵니다. 체험자가 가상현실 설비를 착용하면 360도 전방위적으로 가상전경에 몰입해 가짜 대출 등 흔히 볼 수 있는 사기 사건을 료해할 수 있습니다. 사기꾼의 수법, 허위 플랫폼, 창구 알림 효과음부터 송금 순간의 심리적 긴장감, 금전을 사기당한 후의 후회감까지 전 과정이 고도로 재현돼 주민들이 모의 사기라는 안전한 환경에서 사기 수법을 료해하고 사기 피해를 깊이 느끼며 반사기 지식을 뇌리에 새길 수 있게 합니다. 가상현실 몰입형 체험회에도 체험관은 다양한 소통 전경을 조성했습니다. 체험관에서는 사기 극본을 내왔는데 주민들이 소설을 모어 가상 사기극 줄거리 연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단서를 정리하고 의심스러운 점을 분석하며 교차 검증하고 허점을 조사하면서 추리를 통해 사기 논리를 간파하고 사기 인식 기술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개관 첫날 연길시 공안국에서는 사회구역 주민 대표들이 몰입형 체험 학습을 하게 해 과학기술로 반사기 선전을 강화함으로써 반사기 교양을 수동적인 강의 듣기에서 능동적인 체험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 봉로 실제 사례 재현, 전신사기 극본 체험 등 모의 훈련을 통해 사기 전 과정을 체험함으로써 사기 방지가 인심의
1: 경서 동행, 미래연변 공동체리 공동향유 주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기관, 기업에선 간부와 종업원 40여 명이 생활쓰레기 소각 발전, 오수 처리와 고체 폐기물 처리 등 3개 환경보호시설 개방 단위를 차례로 방문해 쓰레기 자원화, 오수 정화 등 도시 녹색 전환의 선진 공정을 체험했습니다. 주 생태환경국 연결시 분국 사업일꾼 장태유입니다. 환경보호시설을 대중에게 개방하는 것은 생태환경보호 지식을 보급하고 대중 참여감을 높이는 중요한 경로입니다. 우리는 환경보호시설 대중 개방 단위에 의탁해 자원봉사 활동을 상시적으로 전개하고 부문 연동을 강화해 기관 당 건설과 생태환경보호 중심 사업의 공동 발전을 추진하는 데 일조하렵니다. 이번 활동은 주 생태환경국에서 주도하고 주 생태환경국 연결시 분구 감측 중심 여러 기업에서 함께 참여했습니다. 활동은 환경보호시설 대중개방 상시화를 추동하고 생태환경 자원봉사 브랜드를 육성해 전 사회가 아름다운 연변을 공동 치리하고 향유하도록 촉진하는 것을 취지로 했습니다.
0: 6월 6일은 전국 눈 복원의 날입니다. 그날 연변 조이 병원에

0: 전국 눈 복원의 날 주제 무료 진찰 활동을 펼쳤습니다. 활동에서 의무 일꾼들은 눈 건강 중요성과 좋은 습관을 기르는 방법 등을 선전함과 아울러 시력 검사, 색업등 검사, 전문 시력 검사, 각막 곡률 측정, 안압 검사 등 여러 안과 검진 봉사를 제공했습니다. 전문가는 현재 사람들이 장시간 스마트폰을 보는 데
1: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희망이 꽃피는 세상, 따뜻한 마음, 푸근한 인정으로 행복한 세상 만들어갑니다. 희노애락, 그 삶의 현장에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삶의 향연에서 인사드리는 서태훈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 두 편을 준비했습니다. 한 편은 첨단 과학기술을 품은 신농민의 이야기, 또 한 편은 효력보다 더 깊은 사랑을 보여주신 시아주버님의 이야기입니다. 삶은 때로는 땀과 열정으로 일구는 현장에서, 때로는 가슴 뭉클한 정과 은혜 속에서 더 빛나는 법이죠. 네, 지금부터 그 감동의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먼저 연결시 조양천진 태흥촌의 양식재배농 리업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른 아침 김을 메고 달빛 아래 돌아오던 옛 농경의 모습은 이제 역사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땅의 신농민 리업성은 드론을 농사일꾼 삼아 논밭을 하늘에서 관리하고 구추는 가공을 해서 리카프라는 브랜드로 세계 시장에까지 내놓았습니다. 혼자 잘 사는데 머물지 않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일자리를 나누며 공동부유를 실현하는 그 과학기술과 혁신으로 현대농업의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가는 리업성의 도전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새벽에 나가 김 메고 달빛을 받으며 호미 메고 돌아오네. 이는 동진말기 시인 도연명 필하의 농경 모습이라면 오늘날 연결시 조양천진 태흥촌의 규모 양식재배농 리업성은 바람의 노동 강도를 줄이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함과 아울러 논을 짓밟는 상황도 돌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자기 가정의 농지를 관리하는 외 다른 농가의 작업을 맡아 뿐만 아니라 7헥터의 밭도 감탄이 나올 정도로 잘 가꾸었습니다. 논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삼비대 시장에까지 수출했습니다. 기술과 혁신으로 농촌의 희망을 심은 그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네, 여기서 잠깐 노래 한 곡 듣고 더 깊은 감동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어서 정정송님의 속이 친부모보다 더 진한 시아주버님의 사랑이야기를 보내드립니다. 이 이야기에는 한 시아주버님이 등장을 합니다. 나이 92세, 연변건축계에 평생을 바친 걸출한 인물이시며 동생네 부부에게는 친부모 이상의 뜨거운 사랑을 베푸신 분이십니다. 10년 전 중풍후유증으로 쓰러진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82세 고령에도 빗길과 폭염을 마다하지 않고 병원 문턱을 닳도록 드나들던 그분, 동생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세수의 슬픔을 어루만지고 손주의 꿈을 키워주기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은혜, 과연 어떤 삶을 살아온 분이기에 이렇게 넓은 가슴으로 이복 동생과 재수를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친부모보다 더 진한 시아주버님의 사랑이야기 정정숙. 속에는 명문대 졸업장이 없던 시아주버님의 투철한 사명감과 굳은 신념이 깃들어있다. 하지만 시아주버님은 사회의 위훈을 남기신 영희 앞에서도 겸손을 지켰고 티내지 않으시며 항상 별것 아니요 라는 한마디 말로 넘기시곤 했다. 이렇게 시아주버님은 말보다 행동으로 학력보다 끈질긴 노력과 굳은 의지를 발휘했기에 그분의 기적같은 업적은 많은 사람들은 놀라게 했다. 네, 이쯤에서 노래 듣고 계속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0: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정정숙님의 속이 친부모보다 더 진한 시아주버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시아주머님은 1933년 11월 20일 용정시 덕신양 성남촌 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 불행하게도 첫돌 전에 어머니가 3살 뜻이었고 8살까지 아버지 손에서 자라다가 9살에 계모가 들어시었다. 이후 줄줄이 다섯 동생이 태어나자 차례지는 일은 늘 자질구려한 집안일과 잔심부름이었다. 하지만 순진하고 착한 시아주머님은 불평 한마디 없이 계모님 말씀을 구분구분 잘 듣고 늘 맏아들답게 무언가 있으면 동생들에게 나누어주며 성격이 온화하고 배려심이 많았기에 계모의 귀염을 받았다. 가난한 집 아이가 철이 빨리 든다고 그 어려운 시절 배를 고르면서도 등잔불난에서 숙제며 성대하게 축하잔치를 열었다. 감격한 시아주머님께서는 그날 마을 사람들 앞에서 어르신들의 기대에 절대 어긋나지 않는 우수한 대학생으로 되겠다고 약속드렸다. 시아주머님의 긴장되고 힘든 연면일종 생활이 시작됐다. 시골 학교보다 모든 것이 어려웠지만 초심을 되새기며 학업에 매진했다. 그러다 대학 입시를 앞두고 밤낮 없이 열심히 공부하던 중 하루는 갑자기 정신을 잃고 교실 바닥에 쾅 하고 쓰러졌다. 선생님과 몇몇 동창들이 급히 연면병원 응급실로 호송을 하여 응급치료를 받고 요행의 사경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표계력 말기라는 진단이 나오자 슬픔과 조급증이 밀려들어 왈칵 피를 토하고 다시 혼수상태에 빠져버렸다. 이때 손에 땀을 쥔 채 한 걸음의 응급실에 들어선 아버지는 인사불성이 된 아들을 보고 경황이 없어 아들을 붙들고 애타게 불렀다. 천수야, 정신 차려라. 아버지가 왔다. 아들이 아무리 반응이 없자 무작정 선생님 제발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세요. 하고 여태껏 무릎 꿇어본 적이 없던 아버지가 의사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을 했다. 의사는 최선을 다해서 응급조치를 취했고 겨우 정신을 차린 시 아주머님이 어슴풀에 눈을 떴다.
1: 천수야. 아버지, 다음 주에 대학 시험 봐야 하는데.
0: 순간 아버지 가슴은 찢어지는 듯 했다. 평소 아들에게 무조건 대학에 가야 한다고 압박한 것이 뼈저리게 후회가 되어 아들을 꼭 안아주시며 말씀을 했다.
1: 얘야, 너무 괴로워하지 말거라. 먼저 병치료부터 잘하고 나중에 다시 보면 되잖아.
2: 나중에요? 너무 억울해요.
0: 불쌍한 아들을 보는 아버지 마음이 오죽하겠는가. 난생 처음 아버지 품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엉엉 우는 아들이 불쌍해 어루만져 주시며 말씀했다.
1: 야야, 울지 말거라. 내가 살아났으니 이 아비는 더 바랄 게 없다. 대학 못 가도 괜찮아. 나중에 얼마든지 출세할 기회가 있으니 아버지만 믿어라.
2: 네, 나중에 언제요?
1: 내가 회복되는 그날.
2: 회복.
0: 시아주머님이 얼어붙었던 냉가슴은 아버지의 따뜻한 말씀에 사르르 녹아내렸다. 이때에 비로소 평소 호랑이처럼 무섭게만 앓았던 아버지 품이 그토록 따뜻한 것을 온몸으로 느꼈고 아버지가 큰 산인 것도 깊이 깨달았다. 시아주머님은 하루빨리 병마의 시달림에서 벗어나 다시 공부하기 위하여 의사의 제시대로 약 복용과 점적주사, 물리치료 등 모든 처방을 성실히 따르며 악착같이 재활에 임해 결국 병마를 물리쳤다. 강인하신 시아주머님은 1년 만에 퇴원하자 마치 새장에서 풀려난 새처럼 홀벌 날고 싶어 푸른 하늘을 우러러 지나간 아픔을 다 털어버리고 새로운 설계도를 둥그렇게 그리며 도전적인 새

출발을 다짐했다. 한 사람의 성공은 그가 가진 천부적 재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남보다 얼마나 더 노력하는가에 달려있다. 시아주머님이 바로 그러했다. 어릴 적부터 총명했지만 그보다도 항상 남보다 몇 곱절 더 노력하는 자세를 가졌기에 비록 병으로 대학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독학의 길에서 흥미는 가장 좋은 스승이라는 말을 가슴에 아로새기고 어릴 적부터 미술에 남다른 흥미가 있던 장점을 살려 아버지가 사주신 설계 관련 서적들을 생명같이 여기며 3년간 부지런히 읽고 또 읽고 그리고 또 그렸다. 시아주버님의 손끝에서 두꺼운 책들은 볼품없이 달았고 손가락에는 굳은 살이 박혔다. 기회는 항상 준비된 사람에게 온다. 시아주버님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 1956년 당당한 대학번과 졸업생들도 감히 엄두 내지 못하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연면건축설계연구 유한공사 면접시험에 합격하여 취직에 성공을 했다. 새파란 23세 열혈 청년이 힘차게 내디딘 내가 시 아주버님께서 받은 사랑 이야기는 이뿐만 아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3일째를 마친 이튿날 시 아주버님은 내 앞에 돈 2,000원을 내놓으시며 말씀하셨다. 재수 어쩌겠어. 동생 수명이 그만한걸. 산 사람은 살아야 하니 바람도 쐬고 마음도 정리할 겸 아들 집이라도 다녀. 그리고 떠날 때 이 돈으로 꼭 새 옷 한 벌 사입소. 순식간에 뜨거운 난류가 가슴속으로 흘러들었다. 나는 눈물을 머금고 말했다. 시 아주버님, 지난 3년 때가 전제 1위의 기회였다. 나는 손을 꼭 잡고 손주에게 시 아주버님의 삶을 교과서처럼 들려준 후에 할머니가 8년간 손주를 돌보는 목적과 앞으로의 희망에 대해서 간곡히 부탁을 했다. 할머니 알겠습니다. 절대 기대 어긋나지 않게 공부를 열심히 할 테니 할머니만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라고 한다. 이제 2년 후면은 손주가 대학을 졸업하게 된다. 머지않아 당당한 건축 설계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생각을 하니 키가 훈칠하고 넓은 어깨를 가진 손주가 듬직하고 대견스럽기만 하다. 무정한 세월은 요수처럼 흘러가고 추억만 짙어진다. 나는 그동안 황금으로도 살 수가 없는 귀중한 인생의 교훈을 시 아주버님께서 배웠다. 본보기 힘은 무궁무진하다. 70대 중반으로 접어

와 손주를 위해서 말보다 행동으로 학력보다 끈질긴 노력과 의지로 보여주신 사랑.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본보기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네, 오늘 삶의 향연에서는 끊임없이 분투하며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신농민 리엽성의 이야기와 흘러간 세벌 속에서도 잊을 수 없는 시아주버님의 사랑과 공훈을 담은 수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는 따뜻한 시간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프로는 여기서 만주리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한살, 제작의 송기혁이었습니다. 건강하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룡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흙냠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0여 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1: 북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생활의 발견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첫 코너는요, 지혜로운 주부 만들기 프로젝트 주부 9단의 살림법을 전수해드리는 살림의 지혜 코너입니다. 오늘도 노트 챙기시고

오늘의 첫 번째 삶의 지혜는요, 여름 전기료를 쓰게 되면은요, 그야말로 전기료 폭탄을 맞게 됩니다. 비싸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지만은요, 가격보다도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높은가 아닌가를 먼저 체크해줘야 합니다.

로 틀 수밖에 없는 게 에어컨이지 않습니까? 에어컨을 켰다 껐다 반복하는 것보다 실내 적정 온도를 25도에 맞춰놓고요. 계속 가동해주는 것이 전기료가 더욱 절약이 됩니다. 또 이 에어컨 가동 전 실내에 더운 공기가 빠져나가도록 환기를 꼭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네요. 실내의 더운 공기가 에어컨으로 식힐 경우 전기료가 더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 가동하지 않을 경우에 전기 코드를 빼놓는 것이 좋고요. 전기 코드만 빼도 30%의 전기 절약이 가능하며 에어컨 사용 시에 선풍기를 함께 틀어놓으면 공기가 빨리 퍼지기 때문에 원하는 온도까지 멈추는 시간이 줄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냉장고는요, 온도를 일정하게 해주고요, 적정 온도를 맞춰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냉장고의 적정 온도는요, 영하 1도에서 영상 5도이며, 냉동실의 적정 온도는 영하 18도에서 영하 20도입니다. 또한 따뜻한 음식을 식히지 않고요, 냉장고에 바로 넣을 경우 에너지가 소비되어 전력 소비량이 증가하게 되어 전기료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살림의 지혜로 벽면을 꾸미는 요령입니다. 집을 꾸미고 싶은데 가구 소품으로 하기는요 부담스러워질 때, 요즘은요 미니멀 드짐이 대세기이기 때문에요 심플한 공간을 연출하고 싶지만은 나만의 개성을 우리 집에 담고 싶을 때요 어떻게 인테리어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집 남아도는 큰 벽을 활용을 하면요 충분히 개성도 가득 풍부한 감미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간마다 특성이 다르므로 가장 먼저 공간 계획을 세워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드래플라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 생기는 꽃을 장식하는 것을 벗어납니다. 그래야 마른 후에 색이 좋아지기 때문이죠. 또한 꽃봉오리가 크석 가구를 청소하는 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날씨가 더워지자 왠지 시원한 인테리어, 시원한

훌륭한 여자, 세상에 도전하는 여성들의 삶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 주인공은 팔로군 여간부 이휘입니다. 1937년 이휘는 1.29 운동의 영향과 더불어 진보적 친척과 친구의 권유로 여러 책을 읽으며 시야를 넓히게 됐습니다. 적들을 피해 피난 가던 길에 젊은 팔로군 전사들이 항일 연설을 하는 모습을 본 그녀는 가슴이 뜨거운 무언가 솟구쳐 올라오는 것을 느꼈고 혁명의 성지였던 연안으로 가고 싶다는 간절함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후 그녀는 공산당의 외곽 조직인 산서희생 구국 동맹회에 가입을 했고 1938년 8월 동맹회 활동 정식 친한 친구와 다른 여학생 한 명과 함께 연안행을 결심을 했습니다. 그들은 구당이와 팔로군 총본부를 찾아가 정식으로 팔로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정치부 주임의 비서가 그녀를 맞이했는데 그는 지금 바로 전장으로 떠나기보다는 곧 이쪽으로 이동을 하여 올 항일군정대학 제1분교에 합류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 당시 학교 내에서 공산당원의 신분은 비공개됐으며 오직 모범이 되는 일부 당원들만 신분을 공개하여 대중이

아이들이 눈앞에 놓인 건 무려 3층 아파트 높이의 절벽뿐이었습니다. 뛰어내리지 않으면 적들에게 죽을 것이고 아래 계곡이 있다고 해도 뛰어내리기에 절벽은 너무 높고 대원들은 초조했습니다. 동료들은 함께 뛰어내리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추락 후 그네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머리가 빠개질 듯. 교장이 그녀에게 어떻게 뛰어내릴 생각을 했냐고 물었을 때 그녀는 놈들에게 포로로 잡혀갈 바에는 천번이고 만번이고 깨끗이 죽는 것을 택할 것이다 라고 확신했자 네가 최전선과 동료들에게 짐이 되고 있음을 늘 미안하게 생각했습니다.

0: 우리의 인생.
1: 그래서 나한테는 당신이 제일이야.
2: 해몽일은 채 돌아올 때는 고분고분 말을 잘 듣는 얌전한 사람이 돼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한두 달 뒤에 퇴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침묵 속에 강인한 인디안 추장까지 등장인물마다 뚜렷한 개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책이 발표된 1962년은 미국에서 보수주의와 물질주의에 대한 반문화 운동이라 할 수 있는 히피 문화가 확산되면서 젊은이들 사이에서 기성세대의 권위와 가치관에 저항하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들은 기존의 사회 통념, 관습, 도덕, 제도를 부정한 채 순수한 형태의 자유, 인간성 회복, 자연애로의 귀해 등을 외치며 새로운 문화체계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적 분위기와 사회적 메시지를 고스란히 담아낸 이 책의 성공은 이미 예견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책은 출간되자마자 독자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랐습니다. 상업적으로나 문학평론계 모두에서 대성공을 거두며 전 세계적으로 누적 판매량이 천만 부를 넘어섰습니다. 또한 동명의 영화로 제작되어 큰 인기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2018년 상영된 인도 영화 출발선은 극도로 사실적이고 황당하면서도 가슴 아픈 시각으로 입학 경쟁의 현실을 그려냈습니다. 중산층 부부의 입학 준비 여정을 통해 계층 장벽, 교육, 공정성과 인성 양심의 진실을 낱낱이 보여주며 생활의 정치와 가슴을 울리는 힘을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영화의 배경은 인도 델리의 보란 도시입니다. 주인공을 하지는 손재주 좋은 재봉 사람은 외동딸 피아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며 모든 사랑을 쏟아주었습니다. 평화롭고 행복했던 가정은 피아가 입학 나이가 되면서 끝없는 불안과 혼란에 빠지게 됐습니다. 아내 미타의 생각에는 인도의 사회 계층은 이미 굳어졌고 영어는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계층을 나누는 기준이었습니다. 오직 최고의 사립영어 명문학교에 들어가야만 딸이 밑바닥 출신의 꼬리표를 떼고 엘리트 계층에 들어가 밝은 미래를 가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만약 명문학교에 들어가지 못하면 피아는 평범한 계층에 머물며 부모처럼 고생하며 살 것이고 인생 출발선에서부터 패배한다고 여겼습니다.

성공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고 마침내 잘못을 인정하고 진실을 고백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명문학교의 자선 기부식에서 라지는 교사, 학생, 엘리트, 학부모와 언론 앞에서 당당히 무대에 서서 가난한 사람으로 위장하고 서류를 조작해 입학 자격을 빼앗은 모든 진실을 고백했습니다. 변명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힘있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명문학교에 보내기 위해 애쓰는 것이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2: 연길신약대학방 및 두뇌과학신약대학방 본점이고요. 네, 무료 배달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335-5555번, 335-5555번입니다. 네, RA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십니까?
2: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3: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온 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초온 청심환은 청심 치명 발매안이라 이렇게도 부르게 되었는데요. 부신 몽약 유한 회사에서 제조된 몽약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치명을 위주로 한 여덟 가지 진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광저담양, 자담양, 홍화육두구, 전치광, 복사삼 이런 여덟 가지 진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본 제품 자체의 공능 주체로 놓고 말하면 심폐를 유연하게 합니다. 기혈이 잘 소통되게 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폐를 심한 증상을 개선해 주게 되어 있고 가슴이 침침하고 부딪하고 룩골까지 아파라면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올리숨을 거기 힘든 여러 가지 종합 증상을 개선해 줍니다. 여기에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심장 경락은 폐 경락을 절대 홀쇠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개선해 준다는 것은 심장병 환자들이 보편적으로 범하는 문제가 심폐열이 심한 증상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심폐열이 심해서 그 구체 증상은 일단 심폐열이 심하다는 것은 중에서의 증상에 관한 구체 학설에 속합니다. 한계 이론체계에 속한다는 걸 말하게 되었는데요. 림상 주요한 표현은 무엇인가? 심폐열이 심한 림상 표현은 가슴이 침침하고 기침을 잘 잇습니다. 가래가 성나고 가래 색깔이 진하고 입이 마르고 입이 쓰고 입에서 냄새가 나는 등 증상을 모두어서 심폐열이 심하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에 식구들하고 같이 해서 냄새 맡아보라면 아무런 냄새도 없는데 기침을 그렇게 대고 하던 게 기침 차수가 많이 줄어들고 가래 뱉는 차수가 많이 줄어들고 지금은 거의 기침을 기지 않는다는 분들이 한 두 개로 정도 견제한 분들은 이런 좋은 효과를 거두신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 제품 초온 청심환의 한가게 가격은 199원인데요. 약 12일간 좌우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우대 정책이 실행되는데요. 세각을 싸면 한각을 물어라 드립니다. 그리고 아홉각을

0: 13일 세각을 물어러 드리게 되었는데요. 이때 한각의 평균 가격은 140원 좌밖에 되지 않습니다. 세각의 한각은 한 달 반 좌오, 9각의 세각은 넉 달 동안 한 개 7호 가정을 견지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판매가 가능한가 하면 우리주 신약대학방 본점 분점 여기에서 판매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득게 현시 그 어디에서든지 신약대학방이라는 간판을 붙인 데서는 똑같은 가격과 똑같은 우대정책으로서 판매가 되게 되어 있으니까 실 놓고 설 수 있습니다. 배달 전화도 가능한데요.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332-5개 5번 연락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하게 되어 있으니까 많은 분들 나오기 불편하거나 혹은 편리하게 사는 걸 원하는 분들 가운데서는 이 전화번호를 332-5개 5번 연락하셔서 앉아서 문전 배달을 받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 정심환 이 제품 자체는 지금 호르몬 부문 비가 문란이 올 때입니다. 이때 심장병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으니까 이때 잘 관리하게 되면 그런 다음에 그 후는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1: 예. 예. 이거 저는 4개월 치료 한 개 정도 다 먹고 계속 먹어도 괜찮지.
0: 그렇죠. 예. 예.
1: 예. 예. 예. 이게 또 주문하려고 합니다.
0: 예.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인데 지금 정도에 자기 이미 두 번씩 복용해서 괜찮다면 차수를 조절하는 방법을 하고 한 번이 20알 내지 25알 가운데서 20알 밑으로 떨어지면 효과가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1: 네, 알겠습니다. 네.
0: 건강기원입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저도 좋은 정신원을 쓰고 있습니다.
0: 예.
3: 심장이 세 개 왔어요. 심장에 두 개 넣었는데 몇 년이 되니까 또다시 가슴이 키우고 숨을 찾는데 지금 가슴이 키우고 받아오니까 오늘 배달받아 더 쓰다 그랬는데
0: 예, 배달 전화번호 335-5번이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네,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4: 네, 나도 이제 무슨 일은 장려가 좀 잘 됐어요.
0: 아, 그래요? 예.
4: 마음에도 좀 효과 많아요.
0: 그래요.
4: 예. 이래서 냄새 나던 이거 어떤 냄새 나던
0: 냄새 나던 거는 완전히 없어졌어요?
4: 완전히 없어졌어요.
0: 아, 예.
4: 이건 없어진 지 오래.
0: 오래죠. 예.
4: 그리고 방금 살면 그에 밤에 설골 안에 네다섯 번 갔다 왔어요.
0: 예. 심장 약하면 네. 콤파치 하고 콤파치 하면 심장 약해지고 네. 그게 호상 영향 주는 기관입니다. 예.
4: 네, 그래서 극상한 거 세 번 한 거 두 번 가면 돼요.
0: 정상입니다. 정상. 네, 너무 정상.
4: 잠도 잘하고 예.
0: 예.
4: 밥도 잘 먹고 그러니까 내일이나 예. 그날 이 약 오늘도 사자고 그래.
0: 아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자체는 견제하시게 되면 확실한 효과성 부작용이 거의 적거나 없는 특점이 있어서
4: 네, 부작용이 없어요.
0: 예, 그렇죠. 예. 이미 1년 한 차 그렇게 견제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예. 부작용이 없다는 거 확신하게 되겠지. 예,
4: 하루에 한 번씩 먹고 아무것도 저번에 좀 바깥에서
0: 나가시오. 예, 예. 건강기원입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지금 심장병의 핵심으로 놓고 말하면 부정맥 실리부칠 말합니다. 협심증 신저통 말합니다. 세 번째는 심근경색 심근이라 하죠. 이 몇 가지를 모두어서 심장병 핵심으로 부르게 되는데요. 하나는 부정맥이라는 것은 실리부치가 보통 용허 범위는 1분의 60부터 100차가 정상 범위에 속합니다. 그러나 평균 심률은 1분의 60차가 벗어져서 7, 80차 자으면 됩니다.
5: 네, 안녕하세요.
0: 예, 예.
5: 네, 그 심장이 아픈 것도 안 있고
0: 심장병을 범하기 쉽게 되어 있으니까 예, 이 제품을 다만 한각이라도 시작해 보는 게 좋습니다. 세각사만 한각 주게 되어 있으니까 이 정도 복용하면 많이 알릴 겁니다. 잠도 잘 오고
5: 몸이 안 좋아서 내려가기 힘든데 이거 배달해 줄 수 있을까요?
0: 배달 전화번호 있습니다. 335-5번입니다.
5: 335-5번. 네, 감사합니다.
0: 예, 예 건강기원합니다.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선생님 수고합니다.
0: 예, 안녕하세요.
6: 예, 나도 이게 좋은 정신만 쓰면 안 된다.
0: 아, 그래요? 예, 어떠세요?
6: 예, 나는 예, 저기 심장에 넣지 못해서 저녁이기 다음에 이 약 쓰기 전에

0: 저녁이 되다면 몇 번씩 깨어났다.
1: 아, 잠자기 힘들었었다.
0: 예. 예. 예. 그래서 이거 쓴다면 지금 많이 좋아졌었다.
1: 아, 그래요?
0: 예. 나는 진짜 좋지 못해. 예, 저 가슴이 아프고 뒷잔더미 개우고, 예. 이러던 것도 많이 났고,
1: 예.
0: 심혈이 100이 넘던 게인데 지금 정살로 80이 되었습니다.
1: 아, 예, 100이 넘던 예. 게 80 됐으면 너무 좋은 효과입니다. 예.
0: 예. 그래서 내가 이 정집을 타는데 저기 정집에 올라갈 적에도 이 약 쓰기 전에는 몇 번씩 쇠됐어요.
1: 아, 예, 숨이 찼어. 예.
0: 예. 근데 이거 쓴다는 그런 증상이 없어졌습니다.
1: 아, 그럼요.
0: 어전 녹다 예. 썼는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0: 그래서 내가 앞으로 계속 쓰려고 이번에 또 사자고 그럽니다.
1: 아,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는 예. 시간적인 너무 엄격한 국가성이 없게 되어 있으니까 료정을 따라서 견제하는 게 아주 필요할 겁니다. 열심히 잘 예. 쓰시기 바랍니다.
0: 예.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처음 정신 만지 먹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어떠세요?
3: 예, 뭐, 기분 좋습니다.
1: 아, 예.
3: 예. 이거 먹기 전에 숨이 차서 그저 꼼짝 못했습니다.
1: 아, 예.
3: 예, 그리고 혈압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쑥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냥 골이 아프지, 골이 무겁지, 그저 정신 없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혈압이 정상인데 그래도 아침에 혈압 깨져서 쟁기면 130도 되나마나 하고 이렇게 됩니다 지금.
1: 너무 정상으로 돌아왔네요.
3: 예, 너무 용도, 예,
1: 리상적인 예, 혈압입니다. 리상적인 예. 정상일 뿐만 아니라 리상적인 혈압으로 돌아왔습니다.
3: 네, 예, 용도였습니다. 예. 필요 없으니 지금 밥도 용살 먹습니다.
1: 그렇죠.
3: 예, 소화에 대해서 흥 힘이 들었는데 밥도 잘 먹고 또 이 입에서 흥 냄새색이 납니다.
1: 예, 그렇죠.
3: 예, 그런데 그것도 지금 많이 나고 숨이 차는 거는 영 이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 내 바깥으로 못 나갔습니다.
1: 숨이 차서?
3: 예,
1: 계단 내리시기 힘들어. 예,
3: 예. 예, 계단을 내려가다가서 후들거려서 예, 자꾸 떨기 나서
1: 예.
3: 그리고 구부러서 너희 발이 서울도 다 끌려가지고
1: 그런 적도 있었어요? 예,
3: 예. 예. 그래서 미들이 발이 차려면서 뭐 바깥으로 못 나가던 게 지금은 바깥으로 나갑니다.
1: 그래요? 그래야죠.
3: 예, 나, 예. 예, 나가서 주저러도 걸어댕기고 예. 여기 활동도 잘합니다 지금.
1: 예, 예.
3: 예, 용 효과 많이 봤습니다. 그래 아무래도 이렇게 효과 많이 봤을 때는 아무래도 계속 또 먹어야 되겠습니다.
1: 그렇게 하셔. 이제 예. 원래 그 상태에서 지금 회복을 가져오는 계단에 계시니까 그럴 때서 또 끊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차수를 조절하는 차원에서 지금 정도에서 하루에 두 번 정도 아침 저녁으로 일정한 시간을 견제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3: 예.
1: 예.
3: 예. 그냥 먹겠습니다, 선생님.
1: 아, 예.
3: 예,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3: 이렇게 말씀합니다.
1: 예.
3: 예. 수고하세요.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1: 심장병은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요. 제일 저는 심장 공동의 약화가 직접 위동맥에 피를 제대로 보내지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위가 자기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 안에 음식들이 많이 개수가 있습니다. 쉽게 놀라고 하신이 부종이 생깁니다. 발목 그 아래를 해내서 우리말로 말하는 장단지를 하는데 쇼트에 그 짝을 해서 부종이 생기거나 혹은 다리가 저리고 마비가 오고 쥐가 자주 올라오고 근육경련을 말합니다. 이런 것도 역시 심장 공능과 많이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고동맥의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전제하에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강다짐으로 배가 아프다는 분들도 계시고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복강동맥의 심장에서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에 이런 증상이 나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떤 분들은 다리를 그 고동맥에 꾸구터 그 상해서 병원에 가 치료를 받는데 병원에서는 전방 검사를 하고 나서 꼭 수혈을 하라 합니다. 무엇 때문에? 당신이 당장 이 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한 혈액이 있어야 되는데 혈액이 모자란다고 이래서 수혈을 하라 하게 되는데 좋기는 그때는 되지만 해도 장기적인 방법 가운데는 칭단바의 도타, 청단백 도타 이런 거 함께 쓰게 되면 조혈 공능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0: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방송 외로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2: 저원 정심하는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입니다. 초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의 열이 심한
3: 란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후생은 설지가 이미 아버에게 모든 것을 말했을 줄 알았다고 얘기하며 자신은 란란이와 완전히 관계를 끝냈다고 고백했다. 아버는 할 말을 잃었다. 허쟁은 자신이 이사한 뒤 란란이 어머니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고 향왕 사위를 찾아 주선하러 다녔다고 설명했다. 사람은 누구나 더 높고 좋은 것을 향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결국 란란은 향왕 남자를 두 번 만난 뒤 바로 등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다. 을 데리고 골목을 드나드는 모습, 나중에는 설지를 데리고 전차를 타고 다니는 모습까지 모두 직접 보았다는 것이었다. 허생은 이런 아버지도 있냐며 마치 비밀 요원 같다고 놀라워했다. 아버지는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어제 이모가 이 말들을 전해주었다고 했다. 아버는 정말 창피하다고 말했다. 허생은 묵묵히 듣고 있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말없이 걷다가 집으로 돌아갔다. 허생은 잠자리에 들었고 아버는 술 기운에 취해 전등 아래로 다가가 편지를 썼다. 편지는 설지에게 보내는 내용이었다. 허생과 란란의 과거가 떠올랐고 아버와 설지 둘 사이의 추억도 생각이 났다고 써내려갔다. 남녀는 마지막에는 현실을 직면해야 하고 변화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고 위로했다. 이제 허생과 란란도 헤어졌고 자신들도 관계를 끝내야겠다고 적었다.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부탁하며 이 말은 자신에게도 하는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지난 추억은 마음에 간직할 것이고 모든 것이 순조롭기를 바란다고 적고 제일 마지막에는 아보의 이름을 썼다. 이틀 뒤 아보가 조양 신촌 대문에 들어서려 할 때 소진이 달려왔다. 소진은 큰아버지가 낯선 남자와 심하게 싸워 창유리를 모두 깨뜨렸으니 빨리 가보라고 재촉했다. 이 일은 자신이 처리할 테니 할아버지는 관여하지 말라고 답했다. 할아버지는 다시 한번 말해보라고 윽박질렀다. 할아버지가 눈을 부릅뜨고 노려보자 큰아버지는 사남로의 집은 남동생과 여동생들이 살아도 좋지만 부동산 등기증에는 오직 자신의 이름만 적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모는 탁자를 치며 법정에 가자고 소리쳤다. 할아버지는 두 눈을 꼭 감고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다시 소모의 집으로 시선이 옮겨진다. 멀리서 닭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연탄난로의 냄새가 풍겨왔다. 골목 뒷문에서

저는 식초 고추장 냄새와 물고기의 비린내가 섞여 풍겨나왔다 말이었다. 소문은 이 말을 듣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에 깜짝 놀랐다. 어머니는 만약 소모에게 그런 생각이 있다면 자신이 미리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소모는 이 모든 이야기가 헛소리의 주인이 되어 평탄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냐고 소모에게 말했다. 말을 마친 소모 어머니는 빠르게 문 밖으로 나갔다. 소모는 의자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멀리에서 소주의 선박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실내에는 연탄 냄새가 퍼졌다. 앞에는 격투기 선생님 김매, 조제, 본 선생의 얼굴이 차례로 나타났다.

이어 과거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한때 소모는 공장에서 오후 교대 근무를 했었다. 사사급반에 있던 여노동자 한 명이 자주 그를 찾아왔다. 그 여자는 소모에게 금상사포 한 장을 달라고 요청했고 이튿날에는 용접봉 네 개를 가져와 양말 뜨개바늘 한 쌍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소모가 정성껏 바늘을 만들었다. 소모는 그 여성이 매우 기뻐하며 이 바늘로 자신에게 옷을 짜주고 이불매를 만들어 주겠다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또한 시계 핵심 작업반의 국분이는 자신이 밥을 사려고 줄 설 때마다 대신 사주겠다고 했으며 어제는 만두 한 그릇을 대신 사주었다고 얘기했다. 번 선생은 결국 두 사람이 한 식탁에서 식사를 했을 것이라고 추측하며 웃었다. 번 선생은 소모에게 공회에서 최근 선생님을 초빙하여 춤을 가르친다고 얘기한 한 번에 한 시간씩 진행되었다. 사안은 소모에게 춤반에는 여러 아씨들과 여자 노동자들이 있지만 얼굴은 평범함으로 먼저 춤을 추며 기회를 천천히 기다리라고 조언했다. 사안은 소모에게 작업반 여자들 중에서 누가 가장 예쁘다고 생각하냐고 물었다. 소모는 주저없이 시계 핵심 작업반의 국분이라고 답했다. 사안은 크게 웃으며 소모의 눈이 매우 뛰어나다고 칭찬했다. 국분이는 공장에서 손꼽히는 미인이기 때문이다. 어느 날 점심시간 소모는 돈가스 국수를 먹고 있었고 국분은 만두를 먹고 있었다. 국분은 소모가 춤반에 참여한 것을 알고 있었으며 이제 여자친구를 사귈 생각이냐고 웃으며 물었다. 소모는 두 번 정도 다녔다고 짧게 답했다. 주고 함께 춤을 추게 한 뒤 옆에서 지켜본 뒤 자리를 떠났다. 소모가 세 번째 곡을 추는 중 어깨가 다른 사람과 부딪힌다. 그 상대는 다름 아닌 국분이었다. 분위기였고 많은 연인들이 이곳에서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40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순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1: 복경 시간으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어떤 여러 가지 산 짐승들이 무리지어 살았습니다. 보라니까 이 세상에서 이 독산보다 산수 경치가 더 가관 아닌 산이 어디에 있는가? 그하 독산은 이렇게 제 자랑을 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그 옆에 솟아 있는 산들은 독산이 기세에 기가 눌려 있었습니다. 근데 이 독산이 살펴보니 맞은편에 솟아 있는 벌거숭이였던 남산이 전보다 몰라보게 경치가 아름다워졌습니다. 그 전에 볼라니 이 남산 이렇게 말을 마친 신선 할아버지는 오른쪽 소매 안에서 여러 가지 나무실을 꺼내어 여기저기 뿌려놓았습니다. 연후 그는 또 왼쪽 소매 안에서 신비한 실을 꺼내어 뿌렸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풀씨와 꽃씨였습니다. 연후 젊은 신선과 늙은 신선은 저마다 제 갈 곳으로 갔습니다.
3: 네, 신선 할아버지가 젊은이를 도와주는군요.
2: 네, 바람을 타고 산지 사방에 떨어진 솔나무씨와 풀씨 꽃씨는 자라나기 시작했는데 벌거숭이 사는 삽수의 산천 경계가 아름답게 변했던 것입니다. 야, 참, 그 산의 경치가 예감한 아름답지 않군. 독산은 이렇게 감탄했습니다. 독산은 아름다움에 끌려 달려오다가 그만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거세차게 사품치고...

0: 아파트가 아주 알뜰한 이 선자는들을 산수 풍경이 수려하고 살기 좋은 고장에 다니며 련꽃을 못에다 몰래 뿌려놓곤 했습니다. 목가에 뿌려진 련꽃은 자라나 여러 가지 색이 련꽃으로 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고장에서는 꼭 태풍이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이 연꽃을 아끼며 풍수를 안아오는 연꽃이라 높이 떠받들었습니다.
1: 네, 선자가 심은 연꽃이 해마다 풍수를 안아오는군요.
0: 예. 그런데 은혜 묻은 여름철 어디에서 왔는지 입이 함지방만큼 크고 대가리가 두 아름도 넘는 미꾸라지 신이 이 연못에 나타나 푸르승승하게 자라나는 연꽃을 뿌리채로 파먹어 치웠습니다. 사람들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 개심한 미꾸라지 놈을 어떻게 하면 잡아치울까. 사람마다 련꽃이 잘못되니 못내 안타까워했습니다. 그후부터 이 련못에는 다시 련꽃이 피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해마다 심한 가물이 들어 농사도 잘 되지 않아 사람들은 살 길을 찾아 앞록 앞을 다투어 이 고장을 떠났습니다. 남아있는 우리들이 모여 하늘에다 제사를 지내는 것이 어떨까요? 누군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글쎄 기우제를 지내면 비가 내릴 수 있을 텐데 마을 사람들 연못 곁에다 불을 피워 빈 연기라도 하늘에 올리며 빌었습니다. 타래진 연기는 서서히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매일 이렇게 49날을 빌었습니다.
1: 네, 마을 사람들이

0: 조급해난 거죠.
1: 예. 이때 령껏 선자는 손에 쥐고 있던 버들 회초리를 물속에 넣고 먼저 저었습니다. 그러자 물기둥이 출렁 소리 섰더니 눈속에 숨어있던 미꾸라지 신이 불쑥 솟아올랐습니다. 가락한 미꾸라지 놈아, 너는 의하여 이 고장에까지 찾아와 사람들한테 재난을 마구 들쑤는 거냐. 그래, 네 놈이 나쁜 버릇을 그냥 못 되는구나. 령껏 선자는 이렇게 미꾸라지 신을 질책했습니다. 망할련, 너희는 왜서 그냥 이 어르신님 뒤를 쫓아다니며 못살게 구는 거냐. 말을 마친 미꾸라지 신은 주먹을 쥐고 령껏 선자를 때리려 했습니다. 내 놈은 아주 뻔뻔스러운 놈이야. 당장 사라져라. 연꽃 선자는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뭐, 이 어르신들어 사라지라고 이마 패기에 피도 안 마른 년이, 응? 내 주먹이나 실컷 맛봐라. 말을 마친 미꾸라지는 주먹으로 연꽃 선자를 쳤습니다. 동작이 몹시 날린 연꽃 선자는 버들 혀초리로 미꾸라지신을 한매 갈겼습니다. 아이고, 내 죽는다. 한매 맞은 미꾸라지신은 고함을 지르며 내 달아났습니다. 너 이놈 달아나기는 어디로 달아나. 이 또 웬 곳에 가서 행패를 부르려고. 응? 안 된다. 이번엔 가만두지 않는다. 자, 변해라. 연꽃 선자는 이렇게 외치면서 손에 쥔 버들 혀초리를 허공에 올리 뿌렸습니다.
0: 네, 연꽃 선자가 마술을 부리는군요.
1: 예, 그러자 그 버들 혀초리는 큰 돌로 변하여 날아가더니 미꾸라지 신을 쳤습니다. 미꾸라지 신이 아찔한 비명소리가 저 멀리에서 들려왔습니다. 돌에 얻어맞은 미꾸라지 신은 연꽃에 떨어져 죽었습니다. 연꽃 선자는 또다시 연꽃을 못에 뿌리고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이 못에는 이전처럼 연꽃이 앞다투고 변화서 살기 좋은 고장으로 된 것은 더 말할 바가 없습니다. 그 후 이 고장이 고구려 왕터가 앉게 되었습니다. 어느 왕인지 늘 들로를 즐겨 다녔습니다. 산수 경치 구경하며 술로를 불리러 연꽃 구경도 하던 중 왕은 왕비와 함께 활짝 핀 연꽃 구경을 나왔습니다. 한낮을 연못에서 변호를 하고 나니 왕궁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왕궁이 규례에 의하면 왕은 해 뜬 뒤 왕궁으로 나왔다가 저녁 해가 지기 전에 궁전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흥치 도도하게 놀던 왕과 왕비는 림목가를 떠나 왕궁으로 돌아왔습니다. 헌데 왕비가 머리를 만져보니 아불싸, 머리에 꽂았던 옥비녀가 깜짝같이 없어졌습니다. 이 비녀는 보통 비녀와 달리 왕비로 간택되어 궁으로 들어올 때 상가마마한테서 선사받은 뇌물이었습니다. 옥비녀를 잃어버리면 왕은 꼭 벌을 내릴 것이었습니다. 아, 이 일을 어쩌는가. 상가마마께서 알면 경을 치겠는데. 왕비는 콩콩 둘뛰는 마음을 달래며 온밤 눈으로 보냈습니다. 그는 이리저리 생각해봐도 옥비녀는 다른 곳에 떨어질 수가 없겠는데 단정코 련목가에 떨어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경은 몰래 몇 사람을 데리고 목가에 가서 그 옥비녀를 찾아오라. 만약 찾아오지 못하면 큰 경을 칠 줄 알거라. 그러자 예, 소인은 알겠습니다. 기중한 옥비녀를 꼭 찾아오기에 힘을 다하였나이다. 왕비의 령을 받은 대신은 몇몇 사람을 데리고 곧장 레못으로 찾아갔습니다. 레못에 이른 이들은 어디라 없이 깐깐히 살펴봤지만 기중한 옥비녀가 도대체 어느 곳에 떨어졌는지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실로 바다에 떨어진 옥구슬 하나 찾아내기처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0: 네, 물속에 떨어진 옥비녀를 찾는다는 것은 힘든 일이죠.
1: 예, 어느덧 저녁 해가 띄엿띄엿 넘어가는지라 대신 일행은 풀이 죽은 채 굴레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빈손으로 돌아왔으니 내일 계속 찾으라. 왕비는 맥없이 분부를 내렸습니다. 그렇게 하겠나이다. 대신이 대답이었습니다. 대신은 몇 며칠 련목가에서 옥비녀를 찾아봤지만 종시 찾아내지 못하였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날씨는 아주 청신하였습니다. 왕은 여러 대신들과 함께 담론하던 중 불쑥 이렇게 물었습니다. 경들은 우리 고구려 도읍에 련꽃이 자라게 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는가? 경들 중 누가 들었으면 구구의 이야기나 터놓아라. 말을 마친 왕은 좌우 대신들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자 냄새가 지숙해 보이는 대신이 나섰습니다. 상감마마께 아뢰옵니다. 소현은 련꽃이 유독 우리 고구려 땅에 피게 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사옵니다. 그 말이 왕이 도대체 무슨

0: 이야기인데 하고 물었습니다. 민간에서 전해져 내려온 전설인데 여적에 련꽃 선자가 나타나 못에다 련꽃을 심어놓고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에 경은 그 련꽃 선자 이야기를 터놓도록 하라 왕이 또 재촉을 했습니다. 하여 그 재상은 련꽃 선자와 련못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를 왕 앞에 터놓았습니다.
1: 네, 왕이 네. 련못 유래를 알려고 그러는 거죠.
0: 예, 련꽃 선자에 대한 재상의 이야기를 흥미있게 듣고 난 왕은 마치도 지혜로운 련꽃 선자를 보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오늘도 날씨도 좋고 하니 짐이 기분도 홀가분하랬다. 듣자니 요새 그 련꽃이 아주 잘 폈다고 하니 련못으로 그 꽃구경을 가자 갈까 하노라. 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감마마 뭐 찾았나이다. 왕비는 황망히 왕이 눈치를 살피며 대답하였습니다. 상감마마 신하는 계사 짐은 언제 가면 인재를 제대로 등용하는지. 물 뿌린 듯이 조용한 권례를 휘 둘러보며 왕이 한탄하였습니다. 여쭉해 하였습니다. 소인은 저 앞마을에 살지요. 임자가 매일 고생스럽게 음식 심부름하는 것을 누구를 보았지요. 자기를 서올려주는 말에 심부름꾼은 흐뭇해놨습니다. 그래 그 무슨 일이라도 있는가? 심부름꾼이 물었습니다. 아니 별일 없지요. 보육국 대수는 심부름꾼이 꾼과 친절히 이야기를 나눈 척하다가 몰래 음식에다가 몽헌약을 슬쩍 쏟아넣었습니다. 이럴 줄 알리 없는 심부름꾼은 부여국 대신과 헤어진 후 개 두령한테 음식을 가져갔습니다.
1: 네, 몽헌약을 네. 먹으면 취해서 잠들게 되는 거죠.
0: 예, 그렇지요. 날라온 음식을 맛나게 먹고는 개 두령은 깊은 잠에 골아 빠지고 말았습니다. 히히, 모든 것이 이 어른님 생각대로 슬슬 불러가는군. 개 두령을 지켜본 후 속이 흐뭇해난 부여국 대신은 보물굴로 재빨리 들어갔습니다. 앞을 해가르고 들어가도 굴은 어릴까? 혹시 개장군이 지키던 그 굴처럼 빈 굴이 아닌가? 한번 허탕을 치고 난 대신은 어딘가 저하게 되었습니다. 대신은 혹시 다른 곳에도 이런 굴이 있지 않을까 하고 돌아다 보았습니다. 과연 그가 예견한 것처럼 또 이런 굴이 있었습니다. 그 굴에는 자라장군이 큰 칼을 들고 어마어마한 자태로 파수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 물속엔 이런 굴이 도대체 몇 개나 있을까 하고 돌아보니 확실히 굴은 세 개였습니다. 이 세 개 굴 중에서 한 개 굴에는 꼭 보물개가 들어있을 테지 개 장군이 지키는 굴에는 들어가 보았으니 남은 두 개 굴 중에서 보물개가 있는 굴은 조계신이 지키는 굴일까? 아니면 자라 장군이 지키는 굴일까? 설마 다른 굴이 또 있을까? 대신은 운수를 맞춰보려고 점을 쳐보았습니다. 결국 그 자라 장군이 파수 서는 굴 속에 보물이 있다는 전개가 나왔습니다. 부여 장군은 자라 장군이 굴러구에서 떠나기를 기다리다 보니 어느덧 밤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아차, 하마터면 늦을 뻔했구나. 대신이 살펴보니 자라 장군이 그 무슨 김새를 알아차렸는지 굴러구를 막아놓은 바위돌을 찬찬히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엉? 웬 놈이 굴속에 들어가려고 바위돌을 움직였구나. 도대체 어떤 놈이야? 다음이 있으면 이 어르신님 앞에 나서란 말이다. 나서지 못하면 대장부가 아니다. 자라 장군은 호령을 했습니다. 이놈아, 이 어르신님이 이 굴을 구경하고 싶어서 돌문을 움직여놨다. 대신은 자라 장군 앞에 나타났습니다. 너 어디에서 굴러온 놈이냐? 이름이나 대라. 자라 장군이 말했습니다. 나는 저 바다에 사는 거다. 듣자니 이곳이 산수 경치가 세상 아름답다 하기에 구경하려고 여기에 왔다. 헌데 이 굴은 대체 무슨 굴이기에 누구도 구경 못하게 바위돌로 막아놓고 있는 거야. 그러자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웬 데서 굴러온 너 같은 놈은 구경 못한다. 대가리가 모가지에서 날아나기 전에 당장 사라져라. 자라 장군은 두 눈을 부릅뜨고 호령을 했습니다.
1: 네, 자칫하면 싸움이 생기게 되겠네요.
0: 네, 설마 이놈과 맞다들어 봤대자 자신한테 아무런 이득이 없다는 것을 느낀 대신은 대욕을 먹고 배를 굴뚝같이 솟아올라왔지만 병장지를 들고 달려왔습니다. 하여 개두령 자라 장군 및 조대신 셋서 합세하여 대신을 가운데에 놓고 신이 혼자서 셋을 당해낼 수 없는지라 대신은 끝내 배겨내지 못하고 걸음아 나를 살려다오 하면서 장망이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대신은 끝내 보물개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갔습니다. 그는 돌아가며 두고 온 군령장이 있는지라 부여국에 돌아가지 못하고 어지러운 것도

0: 전화되어 버렸습니다.
1: 네, 보물을 끝내 찾지 못했네요.
0: 네, 원래 그 금계석이 보물은 압록강이 보물인데 압록강씨는 이 보물계를 맡아보게 되었습니다. 압록강씨는 장수 거북한테 맡겨서 지키게 하였습니다. 장수 거북은 자기 몸으로 보물계가 들어있는 골문으로 막고 움직이지 않았기에 물대가 등에 앉아 돌바위 같았습니다. 이렇듯 장수 거북이 돌바위 형상으로 몸을 위장하였기에 누구도 이 보물계가 들어있는 굴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압록강 씨는 보물계를 갑옷을 입은 자한테 맡긴다고 말한 뒤 개, 조개, 자라한테 빈 굴을 지키게 하여 도둑놈의 죄력을 전시시켰던 것입니다. 그도 그 이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가슴 속 깊은 곳에 오래도록 머무는 그 자리가 있습니다. 함께 걷던 길, 함께 보았던 풍경, 그리고 함께 나누었던 그 말들이 있습니다.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사랑이 머문 자리를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사랑이 스쳐간 그 자리에 남은 아련한 기억과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은 그 사람에 대한 그리움을 담아냈습니다.

우리의 고향에는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이야기들이 쌓여 있습니다. 바람에 실려오는 그 옛 노래라. 누구에게나 가슴속에 간직한 소원 하나쯤은 있습니다.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알 수 없지만 그 소원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조금 더 힘이 납니다. 소원을 전해드립니다.

0: 구골대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즉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
1: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2: 안과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 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처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과 안과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점,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 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 전화 501-7766번 501-7766번

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 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매 됩니다. 방송의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최신 1호는 신장을 싣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륙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륙관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동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륙근과 중약재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선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전기를 돕고 근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희 박사 CAMP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과 레이저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과 레이저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세신 1호 약품은 한 곽의 가격 6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과 레이저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오이시아 가루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하루 남은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천희 박사, 시신이로, 명서방 이 몇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 몇 가지 제품, 세 가지 제품 자체는 하루밖에 남지 않은 특수한 우대활동인데요. 이번에 우대활동은 아주 큰 범위로 진행하면서 여러분들한테는 혜택으로 돌아가서 건강을 챙기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청하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걸로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천희 박사 한 가게 498원에 15가게 15각 첫째 그리고

0: 1500원 현금권, 그 외에 레이저 치료 2기, 아, 좋은 이런 기회입니다. 이때 한각의 평균 가격은 190원 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수한 국제적으로 인정을 하는 우수한 심장과 뇌혈관을 비롯해서 400여 가지 질병을 근원에서 해결해주는 천희 박사, 그리고 세신이로 곰팥을 치료해주는 제일이란 이런 뜻인데 한각의 698원인데요 3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12각의 12각 1500원 현금권, 그리고 레이저 치료 2기, 이렇게 되면 한각의 평균 가격이 한 달 닷새를 복용한다. 35일간 복용하는 양인데 한각의 가격이 280원 좌우밖에 되지 않으니까 이 정도게 되면 하루에 7, 8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른 제품에 비해서 오히려 더 싼 셈이 되죠. 명서방 눈병치료 약품은 598원 한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한각은 30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또 있습니다. 끝이라고 이 정도 끝이 제가 전달받았는데요. 여러분들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이 천희 박사하고 세신이로 우리 둘서 지금 쓰고 있는데.
0: 아, 내간에 함께 내, 쓰시고.
2: 예, 예, 처음에 내가 쓰고 효과 좋으니까 또 뒷사람 씌웠단 말입니다. 그런 게 이 약이 둘 다 다 말 다 된단 말입니다. 하나는 소변이 저 자고, 나는 이 머리가 저 심하면서 그러면서 기억력이 그냥 뚝 떨어져서 그러면 이래 쓰게 쓰게 되는데 다 이 소변도 그렇고 다 몸에 담아놓는 우리는 나
0: 예, 그거는 또 그렇죠.
2: 몸에 배가 무슨 오만가지는 게
0: 아 그럼요. 예, 예. 관리하지 않으면 점차적으로서 내리막 재질을 빠른 속도로 예, 내려갑니다.
2: 예. 그래서 지금 이거 천희 박사 쓰는 야 이거 정말 그래. 그 박사들이 모여서 천사를 모여서 연구를 하나 어쨌든지
0: 이심할 바가 없는 효과성
2: 예, 기억력이 영 기억력이 진짜 힘들었단 말인가. 그런데 이거 벌써 한 달 쓰니까 이게 벌써 머리가 예, 아기 남아네 힘하는 증상이 없어지고 희미한 것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기억력이 예, 아기는 완을 무슨 말 나는 물건을 한 게 가지러 가면 뭐 갈 때는 시집 있고 가니까 기억하는데 약간 거리 뭐 아니 남았는데
0: 자꾸 이와 가는 어간에 다
2: 예 이거 남았는데 간 도통이 있을까요 이렇게 저 심했다만다 그런데 예. 벌써 내 어제 쓰더니 반년 쓰는데 지금 어제는 이제가 예, 경력이 완전히 괜찮다만다
0: 예.
2: 아, 정말 답답하더만 그것도 그래서 이렇게 좋으니까는 이거는 저 더 말할 데 없다만다 그리고 이 소변도 좋고 그 뒷사람 또 항상 이게 정, 그 귀에서 전기 소리 그저 소리 인이 나는 게 이게 대사람은 그러면서 허리 아프고 저 다리도 이게 아프면 그러면서 소변 소변이가 진해 파수가 심하다는다 그래서 이거 저 천이 이
0: 세신이
2: 썼는데 예 이 두 가지 다 쓴다만 지금 우리
0: 예.
2: 그런데 이게 특히 무슨 귀에서 소리 나가 이 소변이가 완전히 악이 남아.
0: 아, 저녁에 잠 잘 수 없겠고 소변 차수가 늘어나던 게 그게 해결받으신다. 그렇겠죠. 예,
2: 잠 잘 수 없다만, 예. 잘하면 한 시간, 반 시간 약간 분한 거죠. 저 벌써 소변 지금 나가고, 많은데 그렇죠. 없다만, 예. 조금 나가고, 그러면 자기 못한다만, 이게 시간도 또 오라다만, 미안한 말 다 해줬더라만.
0: 그렇죠.
2: 그래서 이거 두 가지 다 기울였었는데, 이게, 정말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예, 이면이나 저면이나 다 여러 가지 도움이 된다만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 이거 논에 들어가서 이거 장기로 써야 되겠습니다
0: 그렇죠
2: 예, 이번에 활동도 할 때 또 이거 또 부정 써야 되겠습니다
0: 예
2: 예, 선생님께 고맙다 인사드립니다
0: 예,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2: 예, 잘 예, 알았습니다 예,
0: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이 명서방론 약을 한 몇 달째 썼습니다.
0: 지금. 아, 그래요?
3: 예, 나는 지금 좀 병, 이게 눈병이야, 좀 중합니다. 이게 녹내장으로 진단받은 지 어두는 한 3년이 됩니다. 예, 이거 지금.
0: 어, 녹내장은 주의해야 하며 쉽게 실명하는 중요한 안과 질병에 속합니다. 예.
3: 예, 그래서 이때까지 계속 보호적으로 치료하고 수술 안 나고 그때도 그 병원에는 감옥에 갔다 매번마다 검사나 가게 되었기 병원에서는 알람이 자꾸만 오다가 이렇게 가라 그래서 수술해라 그래 자꾸만 선전합니다 그리고 내가 수술 안 이때까지 안 나고 전제하다가 이번에도 또 이 이야기, 새로운 이야기.

0: 아니, 맹서방이냐, 그, 딱, 쓰면서부터, 네, 더욱 썼습니다. 지금, 맹서방은, 네, 다섯 달 넘게 썼는데, 여간에 의해 안압이, 그것도 한 번도 올라야 합니다.
1: 아, 안압이 고성돼야 됩니다. 주약에 안압이 오르는 게 제일 무서운 농내상의 큰 문제점이 되고 있는데, 예, 예. 네,
0: 그러니까, 얼마나 편안하지, 안압이 올라가겠거나, 안압이 올라갈지, 옛날에 눈알이 막 빠진 것 같고, 머리까지 올려.
1: 그럼요.
0: 예, 그래서 막, 근데 진통제도 먹고 막 이래고, 이랬는데, 이 몇 달간에는 이약 쓰면서도 그래도 한 번도 안 아프고 올라가고, 비원 정상은 있습니다, 지금.
1: 그렇죠.
0: 예, 눈알이 얼마나 편안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어떤데, 예, 눈이 자고 나고 깔깔하고 눈곱이라는 게 가득 나오고, 그리고 예, 한지 조금 나가도 눈이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눈물도 나고 이랬는데, 이러한 증세함들도 완전히 이렇습니다. 영 편안합니다.
1: 아, 그게 보통 말은 간단하지만 해도 보통 해결이 아닙니다. 예, 예.
0: 예, 그래서 내가 지금 한 두 달 전에 가 또 검사를, 검사에서 두문두문가 자꾸 막 검사해보면.
1: 아, 그렇죠.
0: 예, 가서 검사한 결과가, 예, 그 보니까 지금 내 이게 내, 저 시력이 올라갔습니다.
1: 시력이, 보통 올라간다는 게 그게 보통 약으로는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예.
0: 예, 예. 나도 이게 생각이 밖에 근본상 원래 나는 뭐 시력은 생각도 안 했습니다.
1: 예.
0: 예, 안압만 그래도 고성되고 있으면 된다 했는데, 확실히 그거가 조금 배우는 게 많이 잘 배우고.
1: 아, 그렇죠.
0: 예, 그러니까 내 검사 아까 이사만한 게 시력이 올라갔다고.
1: 예. 말. 그렇죠. 예.
0: 그래, 뭐, 약, 어떤 약 쓰고 있는가. 근데, 이건, 약 썼다는 거네. 약이 확실히, 그건 좋은 약이라며. 그래서 꾸준히 그냥 쓰라고, 예? 그랬더라고요.
1: 그렇죠.
0: 약만.
1: 예,
0: 예. 예, 그래서 내가 지금, 확실히 이 좋은 약만 아주 오래 꾸준히 쓰면 또 활동하는 게 내릴 거지, 있죠?
1: 아, 그렇습니다. 예.
0: 예. 그럼 저도 오늘 또 한 15시간 더 배달 받으러 그럽니다.
1: 그렇게 하세요. 눈병천에서는 이 제품, 기본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상처열을 폐열과 심장열을 쳐주고 간단습열을 쳐주는 차원에서 치료해주는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었기 때문에 간에 그리고 심장에 폐에 다른 부담을 주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완전히 시름 놓고 쓰시겠다면 오장육부가 오히려 도움을 청할 수 있을지언정 다른 부담이 가지 않게 되어 있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건강기원입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우리 홍님이 이 부음 맞아서리 병원 치료로 이제가 한 20날 하고 나와서리 이 저기 그런 손이 박살 지금 쏜다.
1: 아, 중풍 맞아 그 후유증 환자들한테는 손이 박사가 아주 명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3: 예. 이전 한 다섯 달을 거의 쓰는데, 팔이고, 다리고, 팔을 두리우고, 다리를 줄줄, 웃으면서 조금 걸던 게, 어떠니, 팔을 이 머리인데까지 올라간다.
1: 그렇죠. 예, 예. 그만하면 기본으로 거의 지금 정상에 가깝게끔 회복을 가져오는 과정입니다. 예.
3: 그렇다고 발치 쓰고 들어서 그래도 다리 냉기는데도 줄줄 굳어 댕기던 다리.
1: 그렇죠. 끄쓰지 않고 저는 발을 떼면서 걸을 수 있다 그렇죠. 예.
3: 예. 이거는 이 천이 박사를 예. 우리 형님이는 이런 상세 날 때까지 그냥 잡사야 될 것 같아.
1: 그렇죠. 예, 예.
3: 예. 그러면은 완전히 회복이 와도 또 예. 제프 올까봐 그래도 그냥 대접시게 되길래 이번에 우리 할도 좋을 때도 배달 받자 그립니다.
1: 그렇게 하세요. 천이 박사는 이제 중풍 후유증 환자한테는 새로운 생명의 기회가 여기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던 10년 루에 앉아당기는 신경외과 박사가 이 제품으로서 몸을 처세우고 자립하게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신가지를 하세요. 예.
3: 예. 그래 오늘 배달 받겠습니다.
1: 예, 건강기원입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이 세심이로 좀 쓰고 있습니다.
1: 예.
4: 문제는 제가 자꾸 귀에서 소리 나미. 요수간판 탈출 있으면 걷기도 바쁘고 듣기에 소변 차수가 닿고 이래서 내 지금 시신이로 쓰고 있는데 저보니까 많이 나타지는 게 알긴다 지금.
1: 예.
4: 예, 주야에 귀에서 소리 나는 것도 많이 났고 유산에 허리 아픔이 다리 내 줄이 뻗치면 걷기 힘들는 게 이게 많이 나타지고 있습니다 지금.
1: 예.
4: 여기 듣기에 밤에 소변 차수가 닿아가지고 그렇던 게 그런 이야기 하시니까 다수들은 많이 들고 사람들

0: 기다린다 지금.
1: 그럼요. 예예.
0: 이번에 양성 또 대단박사입니다.
1: 예, 시신이로는 이번에 우대활동 전용해서 복용만 하시겠다며 기본으로서 단순 컴파뿐만 아니라 골감염병 귀에서 소리가 나거나 혹은 또 여기에 포함된 32가지 중약제가 우수한 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소화계통, 호흡계통 그리고 심장과 뇌혈관을 비롯해서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열심히 선택해서 쓰시니 그 보람이 나게 되어 있을 겁니다. 건강기원입니다.
0: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선생님, 한 가지 자문합시다. 지금
1: 말씀하세요.
3: 어떤 정아인가 하면 우리 어머니가 중풍이 와서 지금 좀 심한 정도인데 이 천이 박사를 쓰면 어떻습니까?
1: 중풍 후유증 환자들한테는 천이 박사가 너무 준악한 선택으로 되어 있으니까 빨리 이 제품을 선택해서 복용하시겠다며 중풍 후유증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데 많은 도움을 청할 수 있고 체포하는 걸 막아주는 이게 중코위원회 원사의 처방이니까 결국 국제에서 인정을 하는 아주 우수한 처방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3: 그럼 오늘 선생님 제자리 배달 받겠습니다.
2: 501-7766번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부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4: 네, 저는 천이 박사를 복용하는 고객입니다.
1: 아, 그래요?
4: 네, 어째서 이거 복용하는 감에 저 맹감 노공이 왔답니다.
1: 예.
4: 저를 노코위원회가 변경해 거기서 점적 수사도 많이 맞고 주원에서 치료했는데 잘 낫지 않습니다.
1: 점적주사라는 게 보통 은행잎 추출물을 그거 많이 넣게 돼 있죠. 예.
4: 예. 예. 그래서 거기서 주원하고 출연한 다음에 이거 선생님이 방송 듣고서 명심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1: 그렇겠죠.
4: 우리 친척들이 또 소개에 따라서 이거 저 천이 박사를 복용하기 시작했는데 우선 한 반년 썼습니다.
1: 그래요.
4: 예. 그런데 이 머리 아프고 이게 많이 좋아지고 예. 그다음에 이 가슴이 막 답답하고 심장이 답답해서 심장이 아파서 막 두드렸습니다.
1: 예.
4: 예. 그런데 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1: 아, 그렇죠.
4: 예. 그리고 이 그러면 이렇게 어지럼증이 나서 예. 막 쓰러지기까지 했습니다.
1: 그 정도에 다음에 예. 중시해야 됩니다. 예, 예.
4: 예. 그래서 이거 복용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어지럼증이 나지 않아 어찌도 잠 잘 자는지 영 좋습니다.
1: 바로 그렇죠. 그런 효과입니다. 예.
4: 그리고 심장도 좋아지고 있을까요? 예, 대단히 정말 기쁩니다 저는.
1: 예, 예.
4: 예, 그래서 이 천이 박사가 확실히 이 심혈관을 치료하는 데는 대단히 좋은 예?
1: 특수한 제품입니다. 예, 예,
4: 예.
1: 예.
4: 예.
1: 국제적으로 인정을 하는 우수한 제품이 아닙니까?
4: 예. 예. 그래서 이거에 우리 오빠도 쓰고 그런다.
1: 예.
4: 우리 형님이도 쓰고.
1: 예.
4: 그런데 이번에 이 활동에 저 오빠네도 참가하고 나도 이거 더 배달받자고 그런다.
1: 그렇게 하셔. 이 천이 박사 예. 제품 자체는 처방 자체가 출처가 중코인의 원사의 처방이고 그리고 중국발전계획위원회 고기술 산업의 큰 추진 항목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 자체는 일단 뭐 여러 가지 심장과 뇌혈관을 비롯해서 40여 가지 질병의 원인을 근원을 찾아서 해결해주는 좋은 제품이고 청춘미마의 발견이고 장숙이고 생명과학의 최신 돌파성 제품이니까 아무튼 이제 중풍 후유증을 비롯해서 네. 여러 가지 큰 문제점들을 풀어주는 데는 이 제품 자체는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4: 네. 좋은 약 소개해줘서 고맙습니다.
1: 아, 네, 늘 건강하세요.
2: 네.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5: 최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 등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건과 종약제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선실 등 32가지 종약제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정기를 돕고 건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수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하는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2: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천희 박사의 제품 자체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우수한 제품 자체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제품 자체는 한 봉두리만 풀어서 드시게 되면 만보를 걸는 에너지를 여기서 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제품 자체는 청춘비만의 발견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일단 젊음을 찾는다는 것은 건강 장수를 찾는 기회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인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천희 박사는 이미 나라적으로서 이걸 추진하는 새로운 항목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과학기술 항목에 있어서 주요한 추진 항목으로 여기 국가 거지부의 국가과학기술 그 지청 항목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제품 자체는 국제적으로서 인정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적으로도 중요한 추진 항목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 주의하게는 심장과 뇌혈관을 비롯해서 지금 이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어느 고객이 말씀한 것 들으셨겠지만 해도 심박수가 40몇 차 밖에 되지 않던 게 본 제품을 드시고 원래는 건방 40차 벗어지게 되면 치버치를 이어야 됩니다. 심장 치버치라는 게 뭐 기계로서의 심장을 움직이게 하는 심장을 뛰게 하는 이런 치료 방법에 속하는데 이러 기계를 써야 심장이 박동할 수 있다 이 정도까지 됐는데 심장 치버치를 이어치 않고 본 제품을 열심히 복용하셨는데 이 제품을 드시고 그 후에는 병원에 가서 검사했는데 심박수가 60차 중반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버치를 열 필요가 없다. 이런 결론까지 짓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기본으로서 장수 제품으로서 운동 에너지의 원천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제품 자체는 Q12 뭐 여기에 나오는 것은 100배 효과다 이렇게까지 나왔는데요. 아무튼 이 제품 자체는 천희 박사는 심장과 뇌혈관을 비롯해서 우리 노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대사 불평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질병 관리에서는 우수한 제품으로 되어 있고 나라적인 행위고 어느 그리고 중코위원회 원사의 처방이고 이러기 때문에 심장과 뇌혈관에 있어서는 기본으로서 그리고 맥이 떨어지고 운동하기 불편하고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오히려 아주 씩씩해지고 이 제품 자체는 또 그 장수기라고 이렇게까지 인정하고 해커지 산물이다. 해커지라는 것은 바로 인류가 현대 과학기술 수평을 초월하는 이런 신비로운 기술 상품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수기에 속한다. 그리고 이 제품 자체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세포의 신호를 세포 내에 전달해서 모든 불평형을 평형으로 유지해주는 이런 우수한 제품이 어디 따로 많이 있는 것 아닙니다. 천희 박사는 이 제품 자체가 그런 역할을 충분하게 하게 되어 있어서 세포의 신호를 세포 내에 전달해서 불평형을 평형으로 아주 조절해주는 우수한 제품으로 되어 있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우리 보통 완거성 질병, 노인성 질병, 그리고 보통 많은 약을 써도 치료가 잘 되지 않는 이런 질병은 어디에 문제가 생기는가? 쉽게 인정하면 심장에 문제 생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기본 문제는 콩팥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나 오줌 잘 누는데 이럴 수 있는데요. 콩팥 콩능이 많은 저하를 가져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콩팥에는 왼쪽 오른쪽에 각각 사구체가 100만 개 해서 양백만 개의 사구체라는 게 있습니다. 순시호출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무슨 역할을 하는가? 1분의 콩팥에 바로 두근 능량이 피가 심장의 피가 거길 들어갑니다. 거기 들어가서 무슨 역할을 하는가? 모두 인체의 체중이 100분의 7 내지 8을 차지하는 이 혈액은 바로 콩팥에 들어가서 사구체에서 우리 몽땅 인체 체중이 100분의 7 내지

0: 8을 차지하는 혈액은 체질합니다. 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혈액은 심장에 돌려보내고 거기에 노폐물은 뭐 방광 뇌도를 통해서 재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콤파지 중요한 역할에 속하게 되는데 여기에 지금 주요한 조성 성분으로 보게 되면 로켈증 사슴이 핍니다. 빨리 쳐섭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뭐 우리 중약 가운데서 주약에 올리쳐주는 역할을 하는 제품 자체가 이게 혈압을 올려주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 또 구체적으로 기타 항목이 그 성분들이 있는데요. 빨리 사람을 쳐세우는 이런 역할을 하게 돼 있거든요. 로켈증. 그리고 여기에 또 전로근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슴이 전반으로. 그리고 32가지 중약제가 포함되어 있는데 주약의 간과 콤파질을 도와주게 되어 있으면서 근육과 골격이 든든해지게 하고 정신이 나게 하고 조혈 공능을 도와주게 되어 있으면서 허리다리가 시풀고 불면증이 있고 네. 이런 분들을 해결해주는 좋은 제품 자체가 바로 세신이랍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 자치주 수부도시 연길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말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부터 밤 11시 10분까지 연변 지역과 동북아 지역을 가청권으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입니다.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은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6월 10일 수요일, 음력으로는 4월 25일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35분 라디오 극장, 5시 55분 가요 산책, 6시 연변 가요 데이트가 방송됩니다. 6시 20분 매주 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가 방송됩니다. 8시 5분 라디오 극장, 8시 25분에는 매주 일가, 9시 살롱 토크쇼가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2시 연변 뉴스, 12시 20분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1시 행복 충전소, 1시 40분 라디오 극장, 2시 민요 광장, 3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매주 일가, 4시 출발 라디오 속으로, 5시 중앙인민 방송국 조선말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6시 30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6시 50분 가요 산책,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행복한 세상 정다운 목소리, 8시 주부 클럽, 8시 40분 라디오 문화 산책, 9시 30분 라디오

9시 50분 가요 산책, 10시에는 문학 살롱이 방송됩니다.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밤 11시 10분에 연변 라디오 조선어 뉴스 종합 방송이 전부 끝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소모와 국부는 월요일에 다시 만나 춤추기로 약속을 했다. 월요일 오후 소모는 약속 장소에 도착했다. 문 앞에 섰을 때 날씨는 이미 매우 추워졌다. 날씨가 차가움에도 불구하고 젊은 남녀들이 모여 뜨거운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마치 봄이 온 것처럼 설레는 분위기였고 많은 연인들이 이곳에서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다. 소모는 반 시간 동안 국분을 기다렸다. 길거리는 사람들로 붐비고 활기찼다. 갑자기 소모는 한 남성이 자전거를 타고 강릉로를 지나가는 것을 목격했다. 자전거는 매우 빠른 속도로 북쪽으로 향했다. 소모는 갑자기 가슴이 떨려오며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찬바람 속에서 그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익숙하게 보이는지 대체 누구일까고 생각했다. 잠시 생각한 끝에 그 사람이 바로 아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소모는 물론 아보를 오랜만에 다시 만나고 싶었다. 하지만 아보는 그냥 스쳐 지나갈 뿐 소모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 소모는 마음이 분산되었다. 국부는 언제든지 맞은편 23선 전차역에서 걸어올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소모는 한 시간 이상을 기다렸지만 국부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는 사안의 예상이 맞았다고 생각했다. 국분이가 또 자신을 속인 것이었다.

다시 아보의 이야기로 넘어간다. 이날 오후 아보는 마지막으로 설지를 한 번 더 만나 두 사람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기로 약속했다. 가는 길 아보의 생각은 복잡했다. 자전거 페달을 밟는 속도는 때로는 빠르고 때로는 느렸다. 아보는 자전거를 타고 조양 신촌에서 문영로 다리 꼭대기까지

올라간 뒤 다리 아래로 빠르게 미끄러져 내려갔다. 그의 마음은 매우 초조했다. 반 시간 전 아보는 솔지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솔지는 아보에게 지금 바로 안원로로 와달라고 말했다. 아보는 지금 일하는 중이라고 답했다. 솔지는 아보가 쓴 편지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 편지는 벌써 석 달이 넘은 것이었으며 솔지는 그저 봉투만 보고 편지는 열어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보는 왜 그랬냐고 물었다. 솔지는 그냥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말했다. 아보는 다시 한번 일하는 중이라고 답했다. 솔지는 아보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달라고 부탁했다. 아보가 또 말하려고 하는 순간 전화가 끊어졌다. 아보는 급히 창고에서 자전거를 꺼냈다. 마음은 망설임으로 가득했다. 이때 아보는 자신이 썼던 편지의 마지막 몇 문장을 기억하지 못했다. 설지가 매일 봉투만 보고 편지를 열지 않았던 것은 내용을 이미 짐작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었다. 그렇다면 왜 하필 마지막으로 만나자고 하는 것일지 아보는 매우 긴장했다. 아보의 자전거는 계속 빠르게 달리다가 느려지기를 반복했다. 설지가 마지막 만남을 이야기할 때 그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으므로 아보는 자신을 이해해주고 있다고 생각했다. 자전거가 문형로 다리 꼭대기에 도달하고 다리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오는 동안 아보는 갑자기 자신이 아직도 정비공 복장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보는 약간 당황했다. 하지만 자전거는 계속 다리 아래로 나아갔다. 장수로에 도착해 왼쪽으로 방향을 바꾼 아보는 경로를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무정로에 들러 호생의 방에서 옷을 갈아입으려는 계획이었다. 자전거가 무정로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아보는 한숨을 쉬었다. 호생방의 열쇠를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아보는 눈앞이 아득해졌다. 이 작업복 차림 그대로 설지를 만나는 것이 과연 옳을지 결정하기 어려웠다. 아보는 자전거를 계속 남쪽으로 이동시켰다. 서강로를 지나 아무 목적 없이 남경서로 쪽으로 향했다. 영화관의 포스터를 본 순간 아보는 정신을 차리고 강령로 입구로 방향을 바꿔 즉시 북쪽으로 나아갔다. 그는 이런 옷을 입은 채로 설지를 만나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현재 일하는 중이기도 하고 두 사람의 관계는 이미 끝났기 때문이었다. 오후 2시쯤 길거리는 사람들로 붐볐고 화려한 옷을 입은 남녀들이 많았다. 아보는 자전거를 타고 한 사람의 앞을 빠르게 지나쳤다. 아보는 그 사람이 바로 소모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소모는 눈을 깜빡이며 오랜 친구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목격했다. 잠시 보이는 익숙한 얼굴이었지만 금방 사라져버렸다. 이때 아보와 소모 두 사람은 동시에 마음이 흔들렸다. 각자의 자리에서 전혀 관련이 없는 상황이었지만 내면의 괴로운 정도는 서로 비슷했다. 아보는 지치고 망설이며 온몸에 기름때가 묻은 채로 마침내 설지가 사는 골목길에 도착했다. 아보가 자전거를 세우고 문을 밀고 나가자 복도 앞 방 안에 설지가 고개를 돌려 쳐다보고 있었다. 설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 있었다. 아버는 발길을 멈추고 자신이 지금 출근 중이었으며 옷차림이 의도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설지는 이미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아버는 안으로 들어가지 않겠다고 말하지만 설지는 괜찮으니 들어오라고 권했다. 아버는 출근해서 바쁘다고 변명하지만 설지는 아버를 보며 괜찮다고 말했다. 그리고 자신이 좀 더 일찍 편지를 봤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설지는 식탁 위에 그대로 놓인 편지를 가리키고 웃으며 자신은 내용을 보지 않아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아버가 말없이 있자 설지는 한 걸음 더 다가와 아버의 이름을 불렀다. 설지는 한 통의 편지를 두고 석 달 동안 봉투를 열지 않았다고 했다. 아버는 그 사실에 정말 마음이 아팠다. 아버는 이제 가야 한다고 말하지만 설지는 아버 앞으로 다가왔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마주서고 설지는 아버의 어깨를 살짝 만지며 자전거를 타고 왔냐고 물었다. 설지는 자신도 5시에 다시 가야 하며 그냥 아버를 한번 만나고 싶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아버에게 나중에 전차에서 자신을 만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다. 아버는 이 말을 들으며 눈물이 흘렀다. 설지는 아버에게 자신이 타는 전차에서 아버는 영원히 표살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아버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설지는 조금 더 다가오고 아버는 뒤로 물러나지만 설지는 여전히 다가왔다. 그녀는 천천히 두 손을 뻗어 아버를 껴안고 얼굴을 아버의 가슴에 꼭 붙였다. 아버는 온몸에 기름이 묻었으니 놓아달라고 말하지만 설지는 아버를 껴안은 채 가만히 있었다. 이렇게 아버와 설지의 관계는 마침표를 찍었다. 두 사람의 인연은 여기까지다.

이후 이야기는 다시 80, 90년대로 돌아가 꽃이 만개한 듯한 상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펼쳐나간다. 매선은 대규모 토론회를 준비했고 강청재가 많이 도와주었다. 매선은 강청재와 리리를 지진원 식당에 데리고 들어가 자세한 내용에 대해 의논했다. 메뉴와 장소 등 모든 사항이 합의되었다. 이후 매선은 강청재, 리리, 호생 아보에게 각각 회의 소개서와 일정표를 보냈다. 회의 요청장에는 각계각층 귀빈들을 진심으로 초청하여 더 많은 친구들을 상해로 초청해 함께 위대한 사업을 이룩하리라는 내용이었다. 이번 행사에서 공항 픽업과 호텔 숙박을 전액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리리는 내용을 보고 난 뒤 아버에게 전화를 걸어 손님 명단에 큰 인물이 정말 많으며 매서가 대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고 물었다. 아버는 자신도 잘 모르겠다고 답하며 식당 운영은 그냥 식사 자리를 잘 관리하고 돈을 잘 벌어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다. 리리는 매서라는 여자의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하며

한자로는 그럭저럭 괜찮다고 덧붙였다. 리리는 갑자기 아버에게 자신이 질투한다고 말했다. 아버는 메서가 예전에 아무 말도 없이 조용히 일하는 수출입 직원이었던 것만 기억한다고 말했다. 아버는 지금은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며 누구도 얕보면 안 되고 그러다 보면 깜짝할 사이에 큰 부자가 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리리는 이미 큰 활동을 준비하고 각계각층과 연계를 맺으려 하니 자신도 친구들을 한 테이블 더 초청하겠다고 얘기했다. 게다가 향강 싱가포르 친구들과 또 다른 친구들도 초청해도 괜찮겠냐고 묻고 주방 아주머니까지 포함한다고 덧붙였다. 아버는 마음대로 불러도 좋으며 많을수록 좋다고 답했다. 호생도 꽤 많은 친구들을 불렀는데 사람이 많으면 밥도 맛있게 먹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리리는 아버에게 주방 아주머니가 이슬란드에서 팩스를 보내왔으며 다른 사람들도 대부분 올 것이라고 전했다. 아버는 고개를 끄덕이며 정말 좋다고 답했다.

이렇게 활동의 만찬이 지진원에서 열리게 되었다. 이날 밤은 정말 북적거렸고 사람들이 빽빽이 모여 있었다. 메소모녀와 향앙의 남자가 로비 입구에 서서 손님들을 맞이했고 길가에는 현수막이 걸리고 폭죽이 터지며 사사춤이 펼쳐졌다. 북과 장구 소리가 온 공간에 울려 퍼졌다. 손님들은 문에 들어와 서명하고 명함을 내주면 자료를 받았다. 총 인원은 40테이블에 가까웠다. 리리는 친숙한 손님들을 위한 소규모 자리를 마련했는데 우측에서 테이블을 모아 큰 개인실 하나에 배치했다. 오는 사람들은 주저 없이 마음대로 자리에 앉았다. 이날 아버는 대위에서 나눠준 종이봉투를 들고 개인실에 들어가니 호생 령자 등이 보였다. 강청재도 꽤 많은 친구들을 초청해왔다. 이날 저녁 메뉴는 미식가 심선생이 정해주었다. 상해 청채 샐러드, 소금에 절인 닭, 마란 두부 피권, 식초에 절인 해산물이, 꿀 양념 차 등이 있었다. 10가지 볶음 요리는 지지는 일품 물고기찜, 명전 명정새우, 달팽이 속에 고기 넣은 요리, 달걀찜, 기름에 볶은 죽순, 오이소스 소고기 등이었다. 국물은 죽순 소금에 절인 돼지고기 무침국이며 두 가지 간식은 사장님 비밀 레시피인 춘권과 북서부 노란 암탉 만두국이고 디저트는 과일찜이었다. 도도와 소금이 령자 내 테이블에 앉아있다가 갑자기 맹선생과 전쟁이 종대사가 들어오는 것을 발견했다. 령자가 일어나 인사를 하자 도도는 이상하다고 생각해 급히 소금을 끌고 일어나 자리를 옮기려고 사방을 둘러보았다. 다행히 리리와 강청재가 신속히 상황을 파악하고 각종 관계를 고려해 자리를 다시 조정하니 비로소 모두 앉을 수 있었다. 새 테이블의 자리 배치는 다음과 같았다. 11명이 앉는 테이블은 매설을 위해 자리를 비워두었고 그 외에는 아보, 호생, 장아씨, 오아씨, 북방의 진아씨, 소총재, 소환, 정사

장편 소설 무성한 꽃 41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인생은 혼자 걷는 길이 아닙니다. 누군가와 함께 걸을 때 그 길은 더욱 아름다워지고 의미 깊어집니다. 리춘희 작사, 박성국 작곡의 안경수 마법자 가수가 부른 아름다운 동행을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두 사람이 함께 걸어온 길, 앞으로도 함께 걸어갈 길에 대한 아름다운 약속과 같은 노래인데요. 남녀가 주고받는 따뜻한 화음이 동행의 소중함을 더욱 깊게 전해줍니다.

겨울에는 하얀 눈꽃이 내려는 이곳. 박영일 작사, 최학산 작곡의 리홍관 가수가 부른 꽃동네 내고향 연변을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연변의 아름다운 사계절과 그 땅에 깃든 정겨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쾌하고 사랑스러운 선율로 담아냈습니다. 여러분도 이 노래를 들으시며 우리 모두의 꽃동네, 사랑하는 고향 연변을 가슴속에 다시 한번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고향 연변은 꽃처럼 아름다운 동네입니다. 봄에는 진달래가 산을 붉게 물들이고 여름에는 푸른 들판이 바람에 물결치며 가을에는 황금빛 노을이 내려앉고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까운 동행자가 바로 아내입니다. 조례화 작사 강연중 작곡의 류철석 가수가 부른 아내의 노래를 전해드립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미처 전하지 못했던 그 말,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로 사랑하는 아내에게 고백해보는 건 어떨까요?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폼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그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폼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종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의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의 정수, 조이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0: 아닌가십니까? 건강은 행복한 삶의 기본입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튼튼한 몸과 마음을 기르기 위해 본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길태중의 문진부의 후원이고요. 네, 오늘도 역시 생방송실에 박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오늘은 시간을 내서 길태중이 문진부의 숙청량 원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 네.
1: 예, 숙청량 원장은 일찍이 장춘중리학원을 졸업한 분인데 35년이라는 종이 서일 임상 경험을 갖춘 분입니다. 현재는 종화 중의학학회 회원으로 활약하고 있고요. 국가급 맥로 중의 계승자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우리 길태중의 문진부에서 놓고 보게 되면 이 숙청량 원장은 여러 가지 이학 기술을 말죠. 갖춘 다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네.
1: 어째서 그런가 하게 되면, 하나는 중요하게 말죠. 특색을 살려가지고, 정체 관념하고 변증 논치한 방법으로, 환자를 진찰한 후에, 처방을 내드리는데 그 처방의 효과가 또 좋고요. 그리고 환자의 병정에 따라서 혈의 주사료법이라든가 그리고 침구료법, 칼침, 쇼전도라 합니다. 그리고 정맥주사, 이러한 말이죠. 여러 가지 료법을 아주 익숙히 장악했는데 환자의 병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술을 말이죠. 활하게 사용합니다.
0: 네.
1: 심리혈관계통질병 치료에서 놓고 본다 할 때 관심병이라든가 고혈압, 저혈압이라든가 뇌졸중으로 나타나는 중풍이라든가 중풍후유증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0: 네.
1: 그리고 또 골관절계통질병 치료에서도 먼저 특기를 보이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경추병이라든가 견주염의 요추간판 돌출증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 좌골신경통의 풍습성 관절염 류머티스성 관절염 활막염 이러한 말죠.

0: 사람들 계통의 질병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갑상선 질병 치료에서도 특장이 있는데 갑상선 결절이라든가 기능 항진, 기능 저하에 그리고 여러 가지 류형의 말이죠. 갑상선 염증 이러한 말이죠. 갑상선에 관계되는 질병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모종 말이죠. 피부과 질병 치료에서도 조회를 보입니다. 여드름이라든가 습진에 신마진에 소보짐 대상포진 이러한 말이죠. 피부병도 잘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말이죠. 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신다게 되면 우리 길태중이 문진부에 오셔서 숙청량 원장님을 찾아서 진료를 받으면 치료 효과가 말이죠. 도리라고 예상됩니다. 그럼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골관절 계통의 질병에 대해서 뇌를 해봅시다. 사실 우리나라의 정황을 놓고 보게 되면 골관절 계통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략 보게 되면 1.3억 정도 되는데요. 각종 원인으로 인해서 골격이라든가 관절이라든가 연골, 활랑, 힘줄, 인대, 신경 등 결구들이 말이죠.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느 부위가 말이죠. 통증을 느끼게 되고 부원하고 뻣뻣해지고 심지어는 말이죠. 활동이 저해를 받습니다. 이러한 병증을 갖다서 골관절 계통의 질병이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 거기에서 하나 골라서 여러분들하고 토론을 해봅시다. 우리 골관절 계통의 질병에서 보게 되면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상당한 수량을 차지합니다. 특히 년세가 많아질수록 이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조약에는 중약에서의 간주진, 선주구라는 이런 말이 있는데 능력 단계가 높아짐에 따라서 이 말이죠. 기능이가 간주진하고 선주구하는 기능이가 점차적으로 맞아 못해집니다. 이러면서 이 퇴행성 관절염이 염으로 말이죠. 고생하는데 조약의 관절에 있는 연고리가 말이죠. 년령 단계에 따라서 퇴화되기 시작합니다. 퇴행성 개변을 가져온단 말입니다.
1: 네.
0: 그러면 관절 변연에 있는 연고리가 말이죠. 증상 현상이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관절이가 말이죠. 통증을 느끼게 되고 어떤 분들도 부원합니다. 중장에 그리고 뻣뻣해지고 그 다음에 공릉이가 말이죠. 문제가 생깁니다.
1: 네.
0: 그러니까 특히 이 무릎 관절에 놓고 본다 할 때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은데 아플 뿐만 아니라 말이죠. 길을 걷는 것이 아주 힘듭니다.
1: 네.
0: 더 심할 때는 말이죠. 아예 걸을 수도 없습니다. 이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우리 관찰해 보게 되면 유전인자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부모님들 속에서 이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셨다 하게 되면 그 자식 되는 분들 속에서 이 질병으로 고생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체중하고도 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저도 시내를 말자 다녀보게 되면 내세 계신 분들 속에서의 이 체중으로 인해서 퇴행성 관절염이 오는 것은 말이죠. 늘상 볼 수가 있거든요. 비만증으로 고생하는 분들, 뚱뚱한 분들이 이런 분들이 체중이 증가되면서 다른 분에 비해서 말이죠. 관절에 오는 부담이가 더 많아집니다.
1: 네.
0: 그러면 같은 동년배에 비해서 말이죠. 이 관절에 있는 연고리가 더 일찍이 말이죠. 퇴화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2: 예. 예. 강철수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네. 아닌데요. 네. 네.
2: 아닌가.
0: 네. 예. 강철수 선생을 보였습니까?
2: 예.
0: 어떤 정화에서 보였습니까?
2: 예. 허리 영 몹시 아픈다. 그 무릎이도 아프고 관절도 많습니다. 허리.
0: 예, 예.
2: 밤이면 얘 또 다리에 또 얘 지가 또 올라옵니다.
0: 예, 예.
2: 그리고 또 얘 어제 나는 그런 다리에 발등이가 뭐나 다 붓긴다.
0: 예, 예, 예.
2: 그래, 예. 선생님 소약을 먹고 심도 맞고 얘 많이 났습니다.
0: 예.
2: 그래, 또 예약하자 그랬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계됐습니다. 예.
2: 예. 예. 예, 안녕히.
0: 예, 예, 건강하세요. 예.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1: 네.
3: 이거 나오 맞아요?
0: 예, 맞습니다.
3: 예, 서울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3: 예약하자고 된다. 그, 어? 예, 박창호 교수님 배우자고.
0: 예, 어떤 상황입니까?
3: 제가 아니고, 우리 신입이 심한 변비 있어서, 그래서 예. 한번 보이자고 된다. 예. 처음입니다.
0: 예, 그냥 오십시오. 예, 연결됐습니다. 예.
3: 두 분입니다. 예.
0: 예, 예, 알았습니다. 예, 예.
3: 수고하세요.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4: 예. 제가 옛날에 운동 좀 했는데 지금 막 허리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그 날씨가 흐르면 막 무거워지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 친구 아 소개로 수원장님 그 소방을 썼는데 호전 좀 돼가지고 다시 한번 예약해달라고 그립니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결됐습니다. 예.
4: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5: 예, 매장입니까?
0: 예, 맞습니다.
5: 야, 나 이 선생님이 약을 쓰고 다리가 너무 아파서 이러더니 다리가 좀 많이 나가서 시기에 한국편이 시내로 돌아가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거 이 허리가 훅 꼬부러들어서 이래서 그 약 쓰고 허리가 쭉 펴지는 같은 게 약 한번 더 쓰자고 된다. 원장 선생님 찾아가자고 된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결됐습니다. 예.
5: 오늘 가겠습니다.
0: 예, 예, 맞습니다. 그냥 오세요. 예.
1: 네.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6: 예, 제가 이전에 태양성 관절염으로 해서 예, 다리가 몹시 아팠습니다.
0: 예.
6: 예, 저리고 그래 좀 괜찮았는데 또 요즘 다리가 예, 몹시 아파서 예, 내 발자국도 걸을 수 없고 예,
0: 예 심하구나.
6: 안 닿다 일어설 수도 없어. 예.
0: 예.
6: 예, 그래 원장 선생님이 약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예, 예.
6: 예, 예 지금은 예, 다리가 가벼워지고 걸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0: 예, 예.
6: 예, 그래서 예, 오늘 예, 원장 선생님 예약하자고 그랬다.
0: 예. 그냥 오십시오. 연결됐습니다. 예. 예.
6: 됐습니까?
0: 예, 예, 예.
6: 감사합니다.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예.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7: 예, 예. 박윤덕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습니다.
0: 예.
7: 예, 어찌나 뭐 저번에 점약을 써 먹었는데 입이 마른 것도 많이 난다.
0: 예, 어디에 오세요? 예.
7: 예, 예, 예, 알겠습니다.
0: 아, 네, 안녕히 계세요.
7: 가세요.
1: 예,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8: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8: 예, 예, 나는 영 많이 아픈 환자인데 길대병원에 예, 강철수 선생님이 예, 허리도 잘 싫어하고 다리도 잘 싫어한다 해서 거기를 치료를 갈까 해서 예약합니다.
0: 예, 그냥 오세요. 연결됐습니다. 예.
8: 알았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 네. 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9: 여보세요.
1: 네.
9: 여보세요.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세요.
9: 예, 안녕하세요.
0: 예.
9: 좀 이랬네. 오늘이 저 그 전번에 그 길대중이병원에 가서 그 지점을 가서 약 처하는데 오늘이 좀 어제는 한 첩밖에 없.

0: 없어요. 그런데 또 맨가다 뭐 그 지점이 그 잘 떨어지더구만요. 예. 그
1: 어, 어느 분을 보였습니까?
0: 그 박창호 선수를 비하는데.
1: 예, 예, 예.
0: 원래 이 기관지 염려하고 이 영양 이런 게 있어가지고 좀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뭐 약도 쓰고 뭐 하여튼 밀방약도 써보고 했는데 안센 이렇다도 또 도지고 도지고.
1: 예, 예.
0: 봄, 겨울, 가을에 가면 마스크를 끼게 하면 그 찬바람 들어가면 자꾸 목이 간질간질하고 말이야.
1: 그렇지. 예, 예.
0: 그래서 저번에 그 선생님이 그 시킨 대로 그 길대중립병원에 가서 그 박정호 선생님 배웠는데 그 약을 썼는데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1: 예, 예, 예.
0: 오늘이 좀 또 한 번 더 써볼까 하고 그랬는데요.
1: 예. 그냥 예. 오시면 됩니다. 연결됐습니다.
0: 예, 오늘 예. 예, 예. 예. 출근하지요. 예.
1: 예, 예. 맞습니다.
0: 예. 예. 수고하세요.
1: 예, 안녕히 계세요.
0: 네.
1: 예.
2: 단분 링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네, 거기, 그, 강주민도 치료받는 사람인데,
1: 예.
3: 주약이 이제 발달이 되게, 제가 여간에 좀 치료할까 좀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1: 예, 예.
3: 그래서 지금, 오늘 또 거기가 좀 침도 맞고, 약도 쓰자고, 약도 싸우자고.
1: 예.
3: 안녕하세요.
1: 예. 되게 됐습니다. 그냥 오시면 됩니다.
3: 예,
1: 예, 됐습니다. 됐습니다. 예,
3: 예 알았습니다.
1: 예, 예.
2: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4: 예.
1: 안녕하십니까.
4: 예. 네. 나 좀 아파서 허리가 좀 아프고 그래서 저 원장 선생님을 좀 달라 하는데.
1: 예. 연결됐습니다. 그냥 오십시오. 예.
4: 예, 알았습니다.
1: 예.
4: 안녕하세요.
1: 예, 건강하세요. 예.
2: 땅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안녕하십니까. 원장님이, 선생님이 한사입니다.
1: 예, 어떤 점에서 치료받습니까?
5: 우리 아저씨가 숨이 차고 어지럽고 허리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그래서 치료도 받고 있습니다.
1: 예, 예.
5: 그런데 좀 더 치료하려고 예약해 주세요.
1: 예, 연결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5: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1: 건강하십시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6: 예. 저는 전번에 예, 위가 뚠뚠하고 대변이 시원치 않고 또 예, 어때는 또 위가 아파서 예, 새벽에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또 미스럽기도 하고 해서 예, 박통호 주임 선생님 약을 먹었댔습니다.
1: 네.
6: 예. 지금은 그 약 먹고 예, 미스럽고 머리 어지러운 증상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1: 예.
6: 그래, 오늘이 또 가서 약을 지으려고 예, 박창호 주임 선생님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십시오. 예.
6: 예, 예 수고하세요.
1: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7: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 특허 보건 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
1: 게 있고 예, 뚱뚱한 분들이 상대적으로 이 질병에 걸릴 비율이 높습니다. 예. 그리고 또 예, 성별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여성분들이 예, 남성분들에 비해서 이 질병이 올 가능성이 말이죠.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 물어보겠죠. 어째 여자가 더 많은가. 예. 예, 주약에는 우리 생리해부에서 보게 되면 관절에 있는 연골하고 예, 여성분들이 그 자성 호르몬 말죠 수평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8: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8: 에, 저는 지난해 7월달에 허리 디스크로 수술 받았거든요.
1: 예.
8: 다리가 덜해가지고.
1: 예.
8: 어, 길태 중이 전 여사님이

0: 추천을로 수행장 치료를
1: 전번에 두 번 박창호 선생을 병도 이거 왔습니다. 괜히 좀 났습니다. 오늘이 예약하다고 합니다.
2: 예, 그냥 오세요. 연결됐습니다. 예.
1: 예, 수고하세요.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3: 다음
2: 예.
3: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3: 네.
4: 네.
3: 네.
4: 안녕하세요.
2: 네, 네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는 그 박창호 주임님 선생님 께서 숨이 차고 그럴 때 같아서 그 박윤덕 선생님께서 이거 잘 보신다고 해서 어떻게 벌러 갔음 해서 전화드립니다.
2: 예, 어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4: 예, 어전에 찾아가면 된가?
2: 예, 예, 연결됐습니다. 예.
4: 예, 박윤덕 선생님.
2: 예, 예, 예.
4: 예, 예 알겠습니다.
3: 예.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예.
2: 관절 말이에요. 예. 에, 그리고 관절의 공능이가 말이죠. 예,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무릎 관절 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예, 길을 걷기가 말이죠. 아주 힘듭니다. 예. 예, 공능 장애로 인해서. 예. 그리고 병원에 오게 되면 환자분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쨌네 예, 선생님 길 걸을 때 어째 꾸두둑 꾸두둑 소리가 납니까? 이렇죠. 예. 이상한 마찰음이 들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말이죠. 예, 근육이가 평소보다 말이죠. 늘상 피로감을 느끼고 어떤 분들은 말이죠. 경련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 이 질병을 말이죠. 예, 제때 확진하지 못하고 정확한 치료 도경을 찾지 못하게 되면 예, 기형으로 나타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리얼하기 쉽다면 예, 병신이 된다 말입니다. 예. 그리고 굳어지고 예. 에, 여러분들 물어보겠죠? 아니, 그,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에, 어떻게 하면 예방 조치를 구할 수 없는가? 사실 우리 질병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예, 그 예방 조치가 더 중요합니다.
3: 네.
2: 예, 병에 걸리지 말아야 되죠.
3: 그렇죠.
2: 예, 첫째로는, 예, 예, 체중을 말이죠. 예, 공제해야 됩니다.
3: 네.
2: 절대적으로 예, 예, 복음 폭식을 하거나 예, 고지방질이라든가 고열량 음식을 많이 잡숴가지고 예, 체중이 증가되는 것을 말이죠.

0: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생방송실을 가동한 후에는 생방송실의 인원수 상한선이 무제한이기에 똑같은 문제를 한 사람이 제기하면 생방송실에 들어온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어 한 번에 전부 대답해 줄 수 있습니다.
1: 아주 이 시간선 전부 달라.
0: 전성 최초의 정무 틱톡 생방송실을 운행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이 작지 않기 때문입니다. 왕소항입니다. 나중에 생각을 바꿨습니다. 좋은 점이 폐단보다 큽니다. 우리가 이런 책임을 감당하는 동시에 주민들이 더 좋은 정부 봉사를 체험하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한 부문이 이런 능력조차 없다면 참 배포가 작은 것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자고 결정했습니다. 생방송을 시작한 지 서너 달이 지나자 창구 사업일꾼들도 점차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군촌시 공항국 정무봉사대대 정치지도원 화근영입니다. 척척 박사의 보조적인 대조 확인에 힘입어 수시로 사항 정보를 동태적으로 갱신할 수 있어 한 번에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게 대중이 여러 번 걸음하고 반복해 묻지 않아도 됩니다. 대중이 사물을 보러 올 때 척척 박사를 통해 기본 절차를 요약하기 때문에 창구 압력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우리는 시종일관 봉사를 더 준비하게 하고 과학기술에 더 온
2: 폐기물 관련 사건이 한 건으로 14.3%, 생태 관련 사건이 네 건으로 57.1%를 차지합니다. 성당에선 사회과학 플러스 사회과학 리념을 바탕으로 사회과학 사유를 기층으로 확장하고 진지를 넓히며 담채를 혁신해왔습니다. 목전 전주적으로 성급 사회과학 보급 기지 6곳이 조성됐으며 연평균 각종 보급 활동 400여 차례 펼쳐 대중 연 100만 명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가동식에서 전일이 새로 비준받은 12곳의 성급 사회과학 보급 기지를 인정할 때 관한 결정을 대독했는데 우리수 해란 명주탑 동북봄 표범 자연과학 보급관이 포함됐습니다. 류립신이 전상위 제품, 과학 보급 서적, 사진 전시 등 다채로운 내용이 마련된 가운데 주민 300여 명이 적극 참가했습니다. 현장 활동을 통해 대중들은 동북변강 역사문화와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을 더 깊이 료해했습니다. 가동식이 끝난 후 참가 인원들은 연변 박물관에서 열린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연변 역사문화 진결 주제 전시를 참관했습니다.
0: 주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국이 주최하고 길림 소매노 가사집단 주시위원회사가 주관한 연변주 인력자원 봉사기능 경연대회 및 인력자원 봉사업 고품질 발전 추진회의가 일전 연결해서 열렸습니다. 연변주 인력자원 봉사업 고품질 발전 사업 추진회의에서 참가자들은 전주 인력자원 봉사업의 현재 발전 형실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사업 경험을 교류했으며 우리주 인력자원 봉사업 발전에 대한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앞으로 사업 방향을 명확했습니다. 이어 진행된 인력자원 봉사기능 경연대회에서 전주 각 현시에서 온 8개 팀이 4가지 경연 종목에 참가해 침착하게 대응하고 정확하게 답변하면서 우리주 인력자원 종사자들의 탄탄한 전문 기능과 능숙한 업무 기능, 훌륭한 직업 소양을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이틀간의 치열한 겨름을 거쳐 단체 1등, 2등, 3등상과 우수 조직상, 개인 최우수 풍채상이 가려졌습니다. 참가 선수 류효정입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저의 근무 경력이 길지 않아 부족한 점이 많았는데 대회를 통해 전문 능력과 기능이 더 향상됐습니다. 배운 지식을 사업에 활용해 일을 더 원활하게 하고 저의 가치도 발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주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국 부국장 란준강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우수한 플랫폼을 적극 구축하고 더 많은 고품질 인력자원 봉사 인재를 육성해 인재로 산업을 지탱하고 봉사로 발전에 힘을 실어 우리 주 경제사회 고품질 발전에 더 튼튼한 인력 보장과 인재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2: 연길시 공안국 반사기 가상현실 안전체험관이 일전 정식 개관했습니다. 이 체험관은 반사기 선전 모식을 혁신하고 전민 사기 방지 능력을 몰입형 가상현실 체험 시스템이 한눈에 안겨옵니다. 체험자가 가상현실 설비를 착용하면 360도 전방위적으로 가상 전경에 몰입해 가짜 대출

0: 학출 등 흔히 볼 수 있는 사기 사건을 뇌회할 수 있습니다. 사기꾼의 수법, 허위 플랫폼, 창고 알림 효과음부터 송금 순간의 심리적 긴장감, 금전을 사기당한 후의 후회감까지 전 과정이 고도로 재현돼 주민들이 모의 사기라는 안전한 환경에서 사기 수법을 뇌회하고 사기 피해를 깊이 느끼며 반사기 지식을 뇌리에 새길 수 있게 합니다. 가상현실 몰입형 체험회에도 체험관은 다양한 소통 전경을 조성했습니다. 체험관에서는 사기 극본을 내왔는데 주민들이 소설을 모어 가상 사기극 줄거리 연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단서를 정리하고 의심스러운 점을 분석하며 교차 검증하고 허점을 조사하면서 추리를 통해 사기 논리를 간파하고 사기 인식 기술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개관 첫날 연결시 공안국에서는 사회구역 주민 대표들이 몰입형 체험학습을 하게 해 과학기술로 반사기 선전을 강화함으로써 반사기 교양을 수동적인 강의 듣기에서 능동적인 체험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연결시 공안국 민경 소홍입니다. 연결시 공안국에서 반사기 가상현실 안전체험관을 조성한 목적은 숨겨져 있는 사기를 보고 경종을 듣게 하며 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가상현실 몰입형 체험 AI 사기에 성공하면 매주 목요일 오후에 체험관을 방문해 1시간 정도 참관이 가능합니다.
1: 주생태환경국에서는 일전 녹색전환 자원봉사 동행 미래연변 공동체리 공동향유 주제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기관, 기업에서 온 간부와 종업원 40여 명이 생활쓰레기 소각발전, 오수처리와 고체 폐기물 처리 등 3개 환경보호시설 개방 단위를 차례로 방문해 쓰레기 자원화, 오수정화 등 도시 녹색전환의 선진공정을 체험했습니다. 주생태환경국 연결시 분국 사업일권 장태유입니다. 환경보호시설을 대중에게 개방하는 것은 생태환경보호 지식을 보급하고 대중 참여감을 높이는 중요한 경로입니다. 우리는 환경보호시설 대중 개방 단위에 의탁해 자원봉사 활동을 상시적으로 전개하고 부문 연동을 강화해 기관 당 건설과 생태환경보호 중심 사업의 공동 발전을 추진하는 데 일조하렵니다. 이번 활동은 주생태환경국에서 주도하고 주생태환경국 연결시 분구 감측중심 여러 기업에서 함께 참여했습니다. 활동은 환경보호시설 대중개방 상시화를 주동하고 생태환경 자원봉사 브랜드를 육성해 전사회가 아름다운 연변을 공동 치리하고 향유하도록 촉진하는 것을 취지로 했습니다.
0: 6일입니다. 근시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글씨를 쓰고 책을 읽을 때 자세와 조명입니다. 중노년층의 백내장은 시력에 영향을 준다면 언제든지 와서 상담하고 수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주당위 통전부, 주부녀연합회가 연결시 당위 통전부, 연결시 부녀연합회, 연결시 신흥가도 당사위원회와 손잡고 펼치게 되는 단오 무형문화재 민속주제 활동이 18일 연결시 신흥광장에서 펼쳐집니다. 활동 체험 내용에는 무형문화재 전지, 중지 만들기, 향낭 제사, 오색실 편집 등이 포함됩니다. 활동은 만 6세부터 14세 사이에 자녀가 있는 가정 20가구를 모집하는데 의향 있는 가정은 주 분열연합회에 조직입니다.
0: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신금철, 김민혜였습니다.
2: 멈추지 않을 마음속의 울림. 우리의 가락에는 우리 민족의 얼과 숨결이 담겨 있습니다. 우직해서 더욱 자연스레 묻어나오는 어깨춤. 우리의 전통음악은 우리 삶과 더불어 살아 숨쉰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라디오 광장.
1: 라디오 광장.

안녕하십니까. 지역사회 발전과 정책 정보 그리고 법률 지식을 공유하는 프로그램 라디오 광장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저는 프로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신금철입니다. 오늘 함께할 내용입니다. 먼저 지역사회의 다양한 소식과 함께 장기 거주지 기본 공공봉사 제공을 추진할 때 관한 실시 의견,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 발표한 일련의 중요한 국가 별륭한 품질에 힘입어 국내 560개 입선작 가운데서 금상 1개, 은상 1개, 동상 1개를 획득했습니다. 그중 연변 비향커피봉사위원회사에서 연구개발을 출시한 연미인삼커피 피부관리세트가 은상을 받았습니다. 연미인삼커피 피부관리세트는 인삼커피, 커피마스크팩과 휴대용컵으로 구성되는데 음용, 피부관리, 일상사용의 소비체험을 전방위적으로 정돈했습니다. 향후 연결시 인민검찰원은 미성년자 관련 사건을 고품질로 처리하고 사건 처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올리며 인터넷 보호, 학교 안전, 가정 감독, 사회적 약자 보호 등 분야에서 검찰 감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특히 자체 개발한 연결 미성년자 보호 위챗 미니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 교원, 학부모, 주민이 미성년자 침해 사건을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온라인 접수, 분류 처리, 결과 반응 표시의 고리를 구축하게 됩니다. 또한 선전, 교육, 공안, 민정, 부녀연합회, 사회단체 등과의 협력을 강화해 가정, 학교, 사회, 인터넷, 정부, 사법 6대 보호 체계를 일체화하고 미성년자 대상법치 선전을 확대, 전사회적으로 미성년자를 관심하고 보호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장기 거주지에 호적을 올리지 않은 상주 인구와 호적 인구들도 기본 공공봉사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됐습니다. 장기 거주지에서 기본 공공봉사를 제공하는 것을 추진하고 기본 공공봉사 균등화와 인간 중심의 새로운 도시화 전략에 심층적인 인도하며 농민공, 유연성 취업인원, 신취업 형태 인원이 사회보험 제도에 참가하는 것을 건전히 해야 합니다. 장기 거주지 기본의료 보장을 강화하고 거주증을 소지하고 도시농촌 주민 기본의료 보험에 참가하는 정책을 강력하게 시달하며 다지역 진료 직접 결산 관리 서비스를 강화해야 합니다. 취업 기본 공공봉사를 강화하고 규정에 따라 취업 지원 정책을 시달하며 호적 미취득 자주적 창업 인원의 지원을 잘해야 합니다. 호적, 미취득, 장기 거주 인구를 거주지 아동 관심, 양로 보조, 사회 구조, 장애인 지원 등 기본 공공봉사 보험에 점차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종업원은 자원적 유연성 퇴직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종업원이 퇴직을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위와 협의해야 하며 단위는 종업원에게 정년 퇴직 선택을 강요하거나 변형된 방식으로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는 소속 단위와 협상해야 합니다. 단위에서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연장 시간을 가장 길어 3년을 못 넘깁니다. 세 번째는 한 개월 전에 서면 형식으로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퇴직시간 연장이 확정된 후 재연장할 수 없습니다. 1회만 신청 가능합니다. 다음은 조기 퇴직 시 알아야 할 사항들입니다. 조기 퇴직을 원하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원적 유연성 조기 퇴직입니다. 양로보험은 최소 납부 연한을 충족해야 하고 조기 퇴직 기간은 3년을 넘지 말아야 하며 퇴직 연령은 기존 법정 퇴직 연령 남성 60세, 여간부 55세, 여정업원 5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특수업종에 종사할 경우 조기 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바 갱도, 고공, 고온, 특히 고된 육체노동 등 특수업종과 고산지대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은 조건이 부합되는 경우 조기 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남성은 만 55세, 여성은 만 45세이며 연속 근무 연한은 만 10년이어야 합니다. 조기 퇴직은 자원적 원칙을 견제하며 조건을 충족시키기만 하면 종업원 개인이 조기 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또한 단위와 협의할 필요가 없으며 회사는 어떤 이유로도 종업원의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하다면 조기 퇴직을 하면 양로금이 적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허용 범위 내에서 조기 퇴직이나 정년 퇴직을 선택하며 양로금은 삭감 없이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퇴직 수속이 성공적으로 처리된 다음 달부터 정상적으로 양로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아래 계속해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 발표한 1년의 중요한 국가표준을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국가표준위원회는 신흥 분야, 생태환경보호, 안전생산, 농업발전, 대중생활 등 분야에서 402가지의 중요한 국가표준 및 표준수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표준들이 발표된 후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고 대중의 생활질을 향상시키며 생명과 재산 안전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먼저 신흥 분야에 관한 표준입니다. 태양광, 수력, 원자력 등 21가지의 국가표준은 에너지 사용과 전력의 안전성, 능률성을 보장합니다. 북두위성 내비게이션, 반도체 부품, 전자기체, 로봇 등 23가지의 국가표준은 전자정보장비 산업의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게 됩니다. 컴퓨팅, 인공지능, 통신, 인터넷 안전 및 데이터 규범 등 39가지의 국가표준은 디지털 산업의 기반을 강화하게 됩니다. 운반 로켓 원격 측정 네트워크 시스템, 우주정거장 우주선 외부 탑재 인터페이스 등 34가지의 국가표준은 항공우주 장비의 안전성, 신뢰성 및 겸용성을 강화하고 산업표준화의 기반 구축을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생태환경보호에 관한 표준입니다. 가정용 태양에너지 온수시스템 국가표준은 관련 상품을 고능률, 고신뢰성, 고품질 방향으로 업그레이드하도록 추진합니다. 환경표지 및 성명, 환경관리체계 등 5가지의 국가표준은 환경관리 능률성을 높이고 녹색 발전을 촉진하게 됩니다. 니켈 및 니켈 합금 원료, 마그네슘 및 마그네슘 합금 분말, 알루미늄 분말 등 29가지의 국가표준은 자원 순환 리용의 표준화, 비철금속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안전생산에 관한 표준입니다. 구명투척기, 차량용 화재탐지경보기, 소방긴급구조통칙 등 22가지의 소방안전 분야 국가표준은 소방상품과 화재구조에 주력해 기술요구와 검사규칙을 더욱 세분화하고 산업업그레이드를 추진하며 구조절차를 규범하여 소방안전의 전문화, 체계화, 표준화 발전을 지원하게 됩니다. 풍력발전기 제동시스템 기술규범, 편항시스템 기술규범, 철탑 구조안전 검사방법 등 6가지의 국가표준은 풍력발전산업의 기술 향상과 안전운행을 지원합니다. 농업발전에 관한 표준입니다. 통밀가루, 유채씨 기름, 신선한 비파열매, 향신료, 검정기버섯과 표고버섯 균종 등 18가지의 국가표준은 농산물 공급질을 향상시키게 됩니다. 가지, 황유병 저항성 식별, 상업용 감자 생산 등 9가지의 국가표준은 대중들의 장바구니 안전을 보장하게 됩니다. 가축 가금의 분뇨 거름을 토양에 반환하는 유해물질 허용량 국가표준을 반포해 분뇨의 자원화 리용을 촉진합니다. 대중생활과 관련된 표준입니다. 기계직 스판 바지, 신발 상품, 위생종이 제품 등 7가지 국가표준은 대중의 일상용품 품질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것입니다. 전신기업의 인터넷 영업청 봉사규범 등 3가지 통신봉사 국가표준은 봉사시간, 봉사능률, 개인정보보호, 불만 및 회답 등을 더욱 규범하여 통신봉사 질과 사용자 경험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것입니다. 철봉, 평행봉, 스케트화 등 8가지의 운동기구 국가표준은 전국민 체육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게 될 것입니다.

것입니다. 정부봉사 통합형 셀프 단말기 관리봉사 국가 표준에 전국 통합 정무봉사 플랫폼 구축을 지원하게 됩니다.

과실의 범위 내에서 사용자와 함께 연대 책임을 져야 하지만 각 측의 배상 총합은 피해자의 총 손실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자문 열기로 인한 교통사고 배상 경로를 명확히 했습니다. 제2조에 따르면